약을 공양 남발을 하는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 누군가, 누구가 나가면은 정말 좋은 정치를 할 사람인가를 우리는 골라야 하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살다 보면, 부부간에 싸우면 칼로 물베기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밤낮 싸우고 이제 헤어질 것처럼 무섭게 싸우다가 하룻밤만 잘 자고 나면 그 이튿날은 또 괜찮고, 그래서 좋아졌으면 그대로 쭉 잘 살면 될 텐데, 또 얼마 며칠 안 가면 또 싸우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싸움이 좀 가라앉고, 애들 아들 딸들이 다 장성한, 또 아직 어린 아들 딸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면, 첫째는 자기 자신들도 좋고 자식들 보는 데에도 참 창피하지 않고 이웃 보는 데에서도 좋고 그럴 텐데, 기왕 살 것을 왜 싸우냐고. 결혼해가지고 하자마자 뭐 예물을 적게 가져왔느니, 무슨 지참금을 적게 가져왔느니, 무슨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금방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결혼 비용에 대해서 절대로 분에 넘치게 많은 몇천만 원씩 몇 억씩 그렇게 쓰지를 말고 아주 검소하고 간략하게 그렇게 이 비용을 절약을 하고, 그런 있는 돈 가지고서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요긴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잔뜩 결혼 비용을 잔뜩 낭비를 하고서 결혼은 뒤에 부모가 빚더미 속에 앉아서 고생을 하게 한다면 그게 무슨 어리석은 짓입니까? 속담에 예물을 차로 잔뜩 싣고 간 사람은 나중에 보면 별로 잘 못 살고, 서로 가난하게 셋방살이로 시작했지만 서로 전략하고 열심히 해서 10년, 20년 뒤에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그런 부부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법회에 무슨 결혼 예물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결혼 문제는 집집마다 다 겪어왔고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겪어갈 중대사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대사라고, 대사 출인다,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결혼하지 않고 부부가 없이 이 세상에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부부가 결합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또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몸을 우리가 받아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결혼을 해야 하냐 하면은,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인데, 음과 양이 합해져야 거기서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식물까지라도 음양의 이치에서 벗어나가지고는 생성되지 아니하고 생존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과 낮

음양이요. 해와 달도 음양이요. 흥망성쇠와 대소, 모든 것이 다 음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극기가 바로 그러한 이치를 표현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단풍잎을 그 국기에다가 넣기도 하고, 삼색, 오색을 넣어서 그 색동저고리처럼 하는 나라도 많고, 일본은 해를 떠 그려가지고 국기라고 하는데, 또 중국은 별을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과 양과 팔괘 중에 사괘를 넣어가지고 딱 했는데, 우주 진리, 우주 생겨남과 우주 생성에 대한 이치를 표현한 것이어서, 이것은 앞으로 이 한국이 언젠가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중심 국가가 되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과 세계가 한 집안이 되게 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중심 국가가 되기를 염원해서 그렇게 국기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잘 노력을 해 간다면 실제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단군 이래로 홍익 인간의 정신으로 우리나라는 오늘날까지 100% 완전히는 못했다 하더라도 근본 이념이 홍익 인간이기 때문이고, 유교와 불교, 성인의 정신을 우리는 국교로 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다른 종교도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근본 종교요, 근본 정신은 유교요, 불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바로 배기고 뿌리가 올바르면 잘 가꾸고 잘 가꾸어 나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좋은 꽃이 피고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열이 되어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여당, 야당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국가, 민족,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다 더 발전하고 잘 살기 위해서 여당, 야당이 있어야지, 나라는 망하더라도 자기 당이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길상수를 가지고 관주일체 대중정하니 여러 대중 형제 자매 도반들에게 이 길상수를 쏟아서 논하드리니

이 길상수는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저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는 이 말씀을 길상수에다가 비유한 개소입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그건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0: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술주 한잔 드시면서 글래티를 하시네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고.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삼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보리도 차제론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84페이지 주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순서대로 설명하였으므로 실천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주제로 시작합니다. 같이 그 밑에 단락에 보리도 차제는 읽어봅시다. 보리도 차제는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을 주로 강조하였으며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주 쉽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훈련하는 데는 보리도 차제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내고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여기 듣는 학생의 입장 또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여기는 자세와 태도를 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듣는 학생의 자세, 학생의 방법, 가르침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들음으로서 생기는 이득. 그래서 자, 그 밑에

같이 해봅시다. 법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들음의 이득을 알아야 한다. 뒷배쯤이라는 경전에서는 들음으로써 법을 얻고 들음으로써 지치고 절제하고 들음으로써 몸이 안 일을 하지 않게 하고 들음으로써 열반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또 다음에 이와 같이 들음에 의지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며 삼장에서는 율자의 의미를 알고 계율에 피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경전의 의미를 알아서 선정을 닦을 때 일어나는 산란한 마음 등의 무엄이냐를 버리게 되며 논장을 이용으로써 지혜를 닦아 번뇌를 제거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전부터 불교에서는 문사수, 들을 문자, 생각을 사자, 닦을 숫자 이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문사수, 문사수. 많이 들어야 귀에 법문을 많이 들어야 거기에 기억이 좋은 기억이 남아서 생각을 거리가 된다. 그래서 그 들은 것들을 기억한 것들을 꺼내서 생각을 한다. 사유를 한다. 그 다음에 마음에 기억되고 인상을 깊게 기억된 것을 생각으로 옳다. 이것은 옳구나 판정한 것을 일상생활에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신, 문사수. 이것을 사막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지혜가 생긴다. 들음으로서 생기는 지혜, 생각함으로서 생기는 지혜, 실천함으로서 생기는 지혜가 차례차례로 닦아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 87페이지 자타카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더러운 무지를 밝히는 등불이며 도둑들이 훔쳐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다. 매우 큰 어리석음의 원수를 정복하는 무기이며 요이법의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요이법의 방편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이다. 모든 세간을 잃었을 때도 진정 부작용이 없는 모든 고통을 치료하는 약이다. 큰 덩어리의 죄를 한꺼번에 들어 부술 수 있는 제시의 주제이며 내나 무불보다 더 값진 것이다. 인격자가 만나게 되면 그들의 최고의 선물이 되며 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의 학식을 가진 자로 인정받는다라고 더럼의 이득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더럼은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똑같다.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른다. 듣지 않고는. 자, 그리고 자, 한 장 넘겨보면은 더러운 도둑들이 훔쳐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걸 다 훔쳐가도 내가 기억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훔쳐갈 수가 없다. 기억한 것은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법문 들어서 절에 다녀서 좋은 기억, 또 도반을 사귀어서 좋은 기억, 또 스님을 잘 만나서 좋은 기억, 그건 선업이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고 불순업을 저지른 것들, 그런 것들은 나쁜 기억들이 있다. 어릴 때 나쁜 기억들이 있어. 자주 저 떠오른다.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 트라우마. 그런 나쁜 기억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인생의 최대의 투자는 자기한테 아름다운 기억, 좋은 기억, 유익하고 아름다운 법다운 기억, 그 기억을 많이 나한테 쌓는 게 그게 최고의 투자예요. 우리 어릴 때 교육이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다 키웠겠지만 신혼부부가 애를 이제 요즘 신혼부부가 애를 낳았다. 최고의 투자는 뭘까? 애들한테 부모하고 함께 자연 속에서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게 하는 게 그게 애한테 제일 좋은 추억이 돼요. 그것이 학원 보내는 거 이런 것보다도 뭐 빨리 막 영재교육 시키는 것보다도 아빠하고 엄마하고 산에 들길에 가가지고 나무를 캔다든지 고대름을 가르쳐준다든지 또 애들 같으면 아빠가 데리고 등산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빠와 했던 그 기억이라든지 엄마와 같은 그 기억, 아름다운 기억들 전혀 요구하지 않고 뭘 대라고 애들한테 시키지 않고 마음대로 놀 수 있을 땐 같이 즐겁게. 그래서 엄마야 아빠야 강변 가자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추억을 애들한테 심어줘야 제가 어릴 때 아 고향의 추억도 있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참 아름다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있던 그런 추억을 심어주는 게 최고의 투자예요. 88페이지 밑에서 가난할지라도 변치 않는 친구. 가난할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내가 파산한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인생의 큰 고난에 닥치면 다 떠나요. 진짜 친구는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내가 죽을 때 다 떠나보낼 때 나한테 끝까지 가는 친구가 바로 내가 들었던 불법에 대한 기억, 법문을 들었던 그 기억, 그것만 가지고 간다. 89페이지 중간에 이와 같이 사바세계 여기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사바세계 모든 친구나 친척들은 믿을 수가 없으며 결코 마음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싶은 법을 듣고 생각하고 닦는 것과 친구가 되는 것이 최고이다. 듣고 생각하고 닦는 것, 문사수라고 요 선임이 아까 쓰는 거 있지. 바로 이 한자 문사수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다음에 자타카, 그 밑에 바로 다음 줄에 자타카 있네. 자타카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생담. 부처님께서 내가 과거 전생에 토끼였을 적에 내가 과거 전생에 사슴의 왕이었을 적에 내가 전생에 코끼리였을 적에 이런 부처님의 전생담이 있거든요. 그걸 자타카라고 이야기해요. 자타카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꼭 같이 읽어봅시다. 들음으로써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데 흔들림 없이 단단히 이득이 있으므로 들으면 자신의 삶을 잘 써내어 주고라도 구할 만큼 가치는 일이다. 자 이제 비유를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자신의 살을 갈라서 내줄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지. 들음이 예. 그러고 한 장 넘겨서 90페이지에 두 번째 줄 전생에 부처님 전생에 이것부터 읽어봅시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왕자 다화했을 때 남말라나의 황금 천냥에 공양을 올리고 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넓게 들을수록 견해가 넓어지고 그만큼 수행할 때의 성취가 빨라진다. 따라서 젊었을 때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하는데 산불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또 배운 것과 배우지 않은 이런 큰 차이가 드러낸다. 그래서 산부의 공덕을 산부의 귀중함을 알아차리는 것도 많이 들어야 할지 산부가 귀중한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불교에 오면 산부 불법상 산부라고 한다 하는데 그것이 진짜로 보배로 생각하는지 진짜로 보배로 생각합니까? 티베트에서는 산부 콘촉숨이라고 하는데 콘촉숨 라림포체라고 하는데 산부는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산부를 내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만약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헌신해가도 단지 동맹을 맺었던 안중근 의사 같으면 조국을 꿈에도 배신하지 않겠죠. 독립할 거라고 대한 독립을 꿈에도 잊지 못하는 마음의 세계는 자기 심장과 같고 목숨과도 바꿀 그런 것이 바로 산모예요. 산모에 귀한다 했을 때 그것이 산모예요. 근데 그건 아무도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 학습해서 세워요. 자기 세뇌 그걸 세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 것을 듣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 이런 공덕이 다가오지 않아요. 세세생생

반복해야 한다. 세세생생. 한 생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상에 비록 넓게 배우니가 아니더라도 자 여기에 자 세상에 이제 좀 무식해서 많이 못 배운 것 같아. 그랬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스님이나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법문은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부일 의법불의인이라 이렇게 예, 진작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어떤 법문도 그 스승이라든지 다른 선지식 법문이 수준이 안 맞거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못 알아듣겠거나 해도 자신의 근기에 맞게 들으면 돼요. 나의 수준에 맞게 들으면 돼요.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은 원음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둥글 원자. 부처님은 화엄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불문하실 때 천상세계도 오고 아수라도 오고 용도 오고 팔부신정도 와가지고 전세계 모든 각 나라의 말들로 다 알아들어요. 부처님께서는 동시통역이 돼요. 천상세계들 60가지의 음성으로 들린다 이 말. 60가지 음성이 또 멜로디가 있어요. 그냥 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법문하면은 자동적으로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다 또 코끼리에 있는 코끼리가 알아듣고 원숭이는 원숭이가 알아듣고 다 알아듣게 그런 식으로 다 알아듣는 그래 내 듣는 사람이 수준에 맞게 알아들으면 된다. 자 법을 가르치는 이를 공경하기. 자 다음 91페이지 때를 맞추어 듣기. 세상이 편안하고 바쁘지 않은 때에 맞춰서 법을 정해야 한다. 법을 정해야 되는데도 스승이 피곤해서 쉬고 있으면 문을 벌컥 열어가지고 스님 법문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자 이제 여름 강의실에 와가지고 다 있으면 준비가 됐잖아. 이때 이제 법을 정하면 된다. 한 진짜로 스님이 누워 있어도 스님 법문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오면 좋겠어요. 법문해 찾아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공경에 대하기. 세 번째, 시봉하기. 현재 스님의 요새는 이야기 아닙니다. 옛날에는 스님 60분이 돼도 옛날에는 박상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스님들 있으면 손과 발을 씻어드리고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 출가할 때는 개인 그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뭐 노스님이 화장실 갈라도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데도 저 먼 데까지 가야 돼.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수도,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그때는 이제 송가발을 씻어드리면서 옆에서 돌봐드리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무엇인지 기쁜 마음으로 하기. 스승이 이제 뭐 부탁하는 게 있으면 이제 무엇이든지 기쁘게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저번에 부타 프로젝트 할 때 법문한 게 있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했으면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뭐 부탁한 게 있으면, 예? 우리 또 회장님이 뭐 부탁한 게 있으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그 좋은 복지일 기회를 날라가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어떤 일에서 순종하기? 여기까지. 다음, 법과 가르친 일을 공경하기. 자, 오늘, 92페이지까지 이제 한글로 정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의 봉안리에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2: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1: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류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 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류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류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류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류의 시는 크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류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류.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류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0: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축 중립 통도사가 고려 말 인도 출신의 고승 지공 화상의 존상을 봉안했습니다.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며 맺어진 천년의 인연이 불교 문화 교류의 새로운 확장으로 피어났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한성숙 총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하는 것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팍팍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선명상과 현대문화예술이 만났습니다. 국악과 재즈, 무용이 어우러진 특별한 선명상 음악회가 종교의 벽을 넘어 대중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포교사 제도 40주년을 맞아 청년 포교와 미래 10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년 포교사 양성은 물론 지역별 활동 편차를 줄이는 일이 미래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불교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다워싱 현상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힙불교 넥스트 세 번째, 가벼운 소비재로 변질되고 있는 힙한 불교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고려 말 인도 출신의 고승이자 동아시아 불교사의 상징적인 스승인 지공 화상의 존상을 봉안했습니다. 14세기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며 맺어진 천년의 인연이 양국 불교 문화 교류의 새로운 확장으로 피어났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지공 화상의 유훈을 기리고 한국과 인도 양국의 종교적 연대를 강화하는 대작불사가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회향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조계종 정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와 주지 현덕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을 비롯해 고랑랄다스 주한 인도대사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공화상 존상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공화상은 14세기 인도 마가다 출신 고승으로 고려말 통도사에 머무르며 무생계법을 설하고 나홍선사와 무학대사 등 한국 불교 선지식들에게 큰 영향을 남긴 인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봉안된 존상은 인도 현지에서 동으로 제작됐으며 앞서 지난 1일 통도사 유런 스님들의 집전으로 복장의식을 마쳤습니다. 법요식에서 중봉성파 대종사는 지공화상 존상을 봉안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 지공 스님은

0: 특별히 문서 사리보살 무생경이라는 그 경을 통서에 와서 설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 통서사에서는 지금 화산에 정상을 모셔도 충분히 모실만하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1: 현덕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인도의 불교 문화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2: 인도와 또 한국의 종교 문화 또 불교가 서로 또 소통하고 왕래해서 양국 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축사에 나선 고랄랑 다스 주한 인도 대사는 지공 화상 존상 봉환이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3: I hope that the enshrinement of the statue of Master Dharmabhadra here will provide more opportunity for people in Korea to reconnect with India in larger numbers.
1: 설법전에서 법요식을 마친 대중은 지공, 나옹, 무학대사 등 삼화상의 진영이 나란히 모셔진 삼성각으로 자리를 옮겨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삼화상이 함께한 역사적 공간에 인도에서 건너온 지공화상의 존상이 더해져 통도사는 명실상부한 한국, 인도, 양국 불교 교류의 성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4: 한성숙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현대인의 정서와 정신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정부와 종교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와 진우 스님은 물질적, 기술적 풍요 속에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하는 것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달 1일 임명된 한성숙 국무총리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를 반갑게 맞이한 진우 스님은 취임을 축하하며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따뜻한 모성애로 풀어갈 향후 국정 운영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어 가장 우선할 문제로 AI 등 기술 급변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음을 통계적 지표를 들어 우려했습니다. GDP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스트레스 지수는 세계 최고고 행복 지수도 가장 낮다는 겁니다.
6: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또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져야 지혜가 생기고 또 서로 공감도 할 수 있고 여유도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충돌 적인 것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들께서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더 모색을.
5: 그러면서 종교를 떠나 국민 마음 평안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깊은 공감을 표하며 높은 자살률과 고독사 문제 등 정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7: 자살뿐만 아니고 그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닌 다른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좀 유형도 살펴보고 좀 다양한 정책들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또 총무원장 스님도 말씀도 좀 듣고 저희가 방향 잡아가는 데 좀 도움을 얻고자.
5: 진우 스님은 조계종의 선명상 보급을 비롯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 마음 평안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함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위로와 힐링 프로그램이 효과를 얻고 있다며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7: 마음 위안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겠습니다.
5: 진우 스님은 우리 전통 문화의 근간에 불교 문화가 있음을 강조하며 무형으로 전승 발전된 K문화와 더불어 유형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전국 전통 사찰의 역할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6: 국가 문화 유산 중에 거의 뭐 57~8%가 이제 불교 문화재고 지방 문화재까지 유형 문화재까지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유산은 거의 뭐 그리고 불교적인 그러한 전통문화유산이라고 할 정도

0: 그러면서 국민 정서 회복과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시행한 사찰 관람료 면제 조치에 전통 문화유산 보전에 부합하는 정책과 인식 변환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불교계가 직면한 행정적 불편을 경청하며 현안 해결 노력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예방은 신체적 복지에 집중돼 있던 정부 정책을 정신건강 영역인 마음복지로 확장하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장마철 무더위와 팍팍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선명상과 현대문화예술이 만났습니다. 국악과 재즈, 무용이 어우러진 특별한 선명상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색다른 공연이 연출한 치유의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어두운 공연장의 정막 속에서 서서히 밝아지는 무대. 삶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재즈 가수 웅산 씨의 잔잔한 목소리가 객석에 한 줄기 위로로 다가갑니다.
3: 나는 기쁨과 슬픔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두 가지는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2: 국악과 재즈의 만남이 공연의 서막을 열고 비나리를 위해 모인 소리꾼과 색소폰, 대금 선율이 사람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단순히 듣는 공연을 넘어 장르의 경계를 허문 음악과 무용이 펼쳐지자 관객들은 일상의 소음을 지우고 온전한 마음의 쉼표를 찾아갑니다.
4: 뭔가 이렇게 치유받고 싶은 마음에 네, 색다른 네, 경험이 될 것 같아서
5: 일상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이번 음악회는 불교 전통의 선명상을 대중문화예술과 접목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현대인들이 종교적인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보다 친숙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지자체와 종단이 협력해 선보인 수준 높은 무대는 불교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6: 맨 처음에 그냥 소리만 들었을 때 광대하다 그랬었는데 준비를 잘해서 모든 대중들한테 호응도가 높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2: 기대를 뛰어넘는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한 불교계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명상 음악회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의 시민들을 찾아가는 전법의 도구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7: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으나 유랑국당들이 전국을 돌면서 불법을 전했듯이 마음만은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에게 불교적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2: 맑은 선율과 깊은 호흡으로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씻어낸 선명상 음악회. 소리와 침묵이 만들어낸 치유의 울림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에 든든한 안식처가 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 불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깊이 있는 신행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종단 포교의 최전선인 포교사 제도 40주년을 맞아 청년 포교와 미래 10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8: 1986년 출가 수행자 중심 포교를 넘어 재가불자의 원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조계종 포교사 제도. 지난 40년간 군부대와 교정시설, 학교와 병원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종단 포교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 조직 형태의 전문 포교 체계로 성장하며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해온 포교사 제도가 40주년을 맞아 성찰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9: 오늘 토론회는 포교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포교사의 역할과 위상을 함께 모색하는
8: 토론회에선 포교사 제도의 외연 확장이라는 성과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와 불자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한계도 가감없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청년 포교사 양성은 물론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활동 편차를 줄이는 일이 당면한 미래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10: 아울러 포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포교사의 명확한 역할 정립, 포교사의 교육 과정의 전문성 강화, 세대 간 인력 수급, 청년 포교사 양성의 부족, 포교 활동 지원 체계의 미흡함 등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

0: 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1: 나아가 출가자 감소와 청년층 유입 약화라는 한국 불교의 근본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최근 불교가 젊은 세대에게 힙한 문화로 다가가는 현상은 반갑지만 이를 단순한 유행이나 소비로만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불교를 일시적인 문화체험을 넘어 마음의 의지가 되는 진정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0: 안목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습니다.
1: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위기를 타개하고 부처님의 전도선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는 포교사단의 역할과 포교사단의 조직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2: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교사단의 역사와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적 가치로 무장한 포교사들의 현장을 누빌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0: 40년 전 첫걸음을 떼 이제는 종단 포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 포교사 제도. 이번 성찰을 발판 삼아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도약에 나설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중앙승가대학교가 조계사 신도회 오정미 수석 부회장에게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승가대는 어제 교내 문수원에서 불교 문화 발전과 자비 나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오정미 씨에게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오 씨는 조계사 신도회 수석 부회장과 아름다운 동행 이사로 활동하며 신행 프로그램 활성화와 교육 지원, 전국 선언 대중공양,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 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등과 조계사 130여 신도가 함께해 학위 수여를 축하했습니다. 오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불현을 심어준 어머니, 도반 불자들과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4: 승가 외우에 힘쓰며 하심하는 마음으로 수행과 전법에 정진하는 다른 불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3: 불교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트렌드가 되면서 이를 활용한 대중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이익만을 쫓아 불교의 껍데기만 빌려 쓰는 이른바 붓다워싱 현상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힙불교 넥스트 세 번째 시간, 단순한 유행을 넘어 가벼운 소비재로 변질되고 있는 힙한 불교의 이면을 양육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5: 최근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불교 재즈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수십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부처 핸섭, 힙하고 신명난다는 반응이 잇따릅니다. 하지만 음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진언이나 연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목탁이나 범종 같은 불교 사물의 소리가 섞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AI를 이용해 동서양 악기 선율을 섞어 제목만 불교 재즈, 관세음 보살 재즈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밴드 악기를 쓰지 않고 로큰롤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교가 대세로 떠오르자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상업적 이익이나 조회수를 위해 불교 이미지를 소비하는 이른바 붓다워싱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나 종교적 고찰 없이 껍데기만 빌려 쓰는 상업 행태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6: 진언 다라니 같은 거는 소리 그 자체이고 또 스님들 연불하실 때도 그 연불의 그 범음성의 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AI의 첨단 기술도 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제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은가 봅니다.
5: 실제 대중이 느끼는 불교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열풍과 온도차가 큽니다. 최근 발표된 종교 실태 조사 결과 종교가 있다는 응답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무종교인은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불교 호감은 높아졌지만 실제 신앙이나 수행으로 이어지는 지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불교가 종교가 아닌 그저 가벼운 소비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기업의 그린워싱처럼 불교의 이미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종교의 참된 정신적 가치를 희석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 이게 그냥 단순히 콘텐츠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불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소개하고 보여주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이제 그런 붓다워싱과 관련되어 있는 우려들을 불식채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5: 철저한 고민 없이 자본의 논리에만 기댄 대중화는 결국 모래성에 그칠 수밖에 없고 본질을 잃은 문화는 대중에게 외면받기 마련입니다. 붓다워싱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선 한국 불교. 일시적 유행을 넘어 불교가 가진 참된 내면의 해안을 지켜내기

0: 위해 교단의 단호한 기준과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1: 광주 소원정사 도계 스님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도담도담 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전을 개최했습니다. 도계 스님은 지난 6일 자비신행회 나르샤 미술관에서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광덕사 동진 스님, 덕림사 지선 스님, 김삼옥 자비신행회 상임이사, 이지혜 동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31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서 서예 붓글씨와 달마도, 금리사경 50여 점을 선보이며 수익금은 전액 학대 피해 아동의 쉼터 운영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도계 스님은 100일 기도 수행의 결과물로 붓끝에 정성을 담아 완성한 작품들이라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이 사단법인 한국다도협회 창립 45주년 행사에서 제25회 다촌 정상구 차문화상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7일 부산 여자대학교 다촌 문화관에서 열린 한국다도협회 창립 45주년 기념식 및 제25회 다촌 정상구 차문화상 시상식에서 보혜 스님은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상금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보혜 스님은 차를 통해 마음을 맑히고 이웃과 소통하는 차문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진하고 자비행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혜 스님은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으로 부산기장 국제차문화축제를 이끌고 한중일 국제차문화교류와 다도교육을 통해 차문화 발전과 대중화의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음에 싱그러운 바람 한 점 들여놓으며 평안하고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살은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자비심을 평등히 지녀서 마치 자식같이 생각한다. 또 보시를 행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 가없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한다. 또 보시할 때 그 마음에 기뻐하여 부모가 그 자식의 병이 완쾌한 모양을 보는 것 같이 한다. 그리고 보시를 끝낸 뒤에는 그 마음을 너그럽고 고요하게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이 커서 자유롭게 살아감을 보는 것 같이 한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0: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견무진신 변제사

현시안 보시노나 삼천세계 무법설법 세법우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칭담인월 시

백양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우순풍조 만민안락천하태평불일정이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령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 의왕양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4: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7: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0: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1: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0: 통도산은 영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2: 산지 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0: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선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3: 부석사의 화엄 자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법주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4: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2: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의

사람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것.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재 승원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위안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시인 주하

마삼마연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중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지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아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 적마다 좋은 국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렴만겸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이나 번고센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벽안당 법인 대종사의 법문을 회고하다. 경봉조사 위상족, 경봉조사의 대를 이은 맏상좌가 되어 천성산 내원선원에서 조사 관문을 격파하셨네. 조계종단의 정화불사에 온몸을 던지셨고 청백가풍으로 육환장을 떨치셨네. 영축산 통도사의 진정한 사표이셨으며 안과 밖이 한결같고 항상 정묵으로 바라보시었네. 법좌에 올라 법문하실 때는 주장자를 높이 드시고 부처와 조사의 심인을 바로 보도록 열어 보이셨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탄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하남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우리의 정해선원은 이곳 하남도량에서 승가를 위한 원대한 서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생을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고 중생을 위해 포교하셨으나 정작 자신이 머물 곳은 살피지 못하신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해선원에서는 종단의 차별 없이 안락한 승방의 건립을 위한 불사를 하려 합니다. 모든 종단의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해양하실 수 있는 정해선원 하남도량의 승방 신축불사,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이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발언드립니다.

지금부터 용성 진종조사 탄신 162년 봉창대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승관 니르바나 참배 공연이 있겠습니다. 스님들께 큰 박수를 올립니다.

0: 석가열의 부처법 71조이신 법장당 화정조사님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조사님을 모십니다.
1: 존경하는 이 대중 여러분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성 진정조사님의 이 나라 사랑에 그 대자비에 존경하옵고 유언 실현을 이 노구가 될 때까지 한평생을 해오신 우리 도자문자 육신보살님께 감사 올립니다. 제자는 능공이 100일 동안의 기도로 100일 해양일날 BTN에서 회양식을 사사무의 법문을 가지고 법회를 했습니다. 이 법문을 들은 명법사 보리의 김연웅 회장님은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이 땅에 글을 썼습니다. 또 그리고 작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유튜브에서 들으니까 어찌나 감동을 했는지 제가 공덕의 산 위에 올라서 대발언을 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하고 온 세계와 온 나라가 평화를 이루기를 발언하면서 우리 용성 진종 조사님의 감탄 감사와 육신보살님이 이 땅에 애족애민한 사랑을 놓고 저희 기쁨과 하나가 되어서 저는 대원 성취 발언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사무예를 완전히 중생들이 다 알아듣게끔 만든 김연웅 회장님의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를 하는데 네. 손을 오른쪽 손을 올리시고 네, 올리시고 더 크게 더 신나게

감사합니다. 전 인류가 온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부처님의 부름으로 행복할 것이며 오늘의 여러분들도 모든 소망이 이렇게 유튜브에 이게 딱 들어가면 세상의 빛, 네, 그 빛을 틀어서 여러분들이 예, 예, 이 기도가 신나는 네 대원의 성취 발언 같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행복한 날이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수행을 잘 맞추어 가면 내 새 부처님 닮음을

에이미 타 묘범연화경 제1사국회입니다. 그래서 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교장부 천인사 불세존님이 마하가섭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미묘 법문 실상무상 청정법안 열반묘심 정법안장을 너에게 부촉하노라 하시면서 전법하시니

그 전법계는 이러합니다. 법본

타불 석가열의 부처법 제1세 마하가섭 존자가 제2세 아난다 존자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본래 법 무범 무비법 하 일법중 유법 유불법이다.

미타불 석가열의 부척법 제28세 보리달마 조사가 제29세 해가 신광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오, 본래 차토 전법 구미종 일화

석가열의 부척법 제33세 해능대감조사가 제34세 남학회양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기입니다. 심지

오실계생 돈노 화영이 보리과 차성이로

미파불 석가열의 부적법 제37세 황벽희운조사가 제38세 임재의현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불명심범무 오소부심법 부재심법도이도.

파불 석가열의 부적법 제56세 서곡 천공조사가 제57세 태고 보우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미타불 석가열의 부척법 제63세 청어 휘정조사가 제64세 편양 은기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비성 비비성 비

알미파불 석가열의 부척법 제67세 환성지안조사 전법계 석가열의 부척계대법 제68세 금계원우대사가 부척계대법으로 이은 전법계입니다. 열유일돈소

석가열의 부척법 제68세, 석가열의 부척 계대법 제75세, 용성진종조사가 석가열의 부척법 제69세, 석가열의 계대법 제76세, 동원완규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산수여 주장 고인 증정 득 아

석가열의 부촉개대법 제74세 남호행준 대사가 석가열의 부촉개대법 제68세 석가열의 부촉법 제68세 석가열의 부촉개대법 제75세 용성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역관허공성 감도 유전수

공토화 불소구 이로다.

석가열의 부속법 제70세 석가열의 부속교대법 제77세 불샘도문조사가 석가열의 부속법 제78세 법장 화정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불불불불상경

미 탈불 석가열의 부족법 제69세 석가열의 부족계대법 제76세 통원완규조사

가 석가열에 부촉법지 70세 석가열에 부촉계대법지 77세 불심도문법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기 용사소수법 비법 비비법

0: 성덕 보급어일체야 능여중생 탕생극락국통견무량수 개공성부을동 삼마히다 삼마발지
1: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0: 이곳으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
1: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2: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만물이 고요하면 나도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세상과 내가 함께 숨을 고르면 그 자리가 곧 여여함입니다. 우주는 찬란하고 그 찬란함 속에서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자리를 찾습니다. 우주가 살아있으니 여여하고 그 안에 내가 있으니 평안합니다. 바다에 소금이 녹아있으니 여여하고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이는 것도 여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엔 소낙비가, 쌀쌀한 가을에는 낙엽이, 겨울 하늘엔 눈이 내려 제자리로 갑니다. 눈은 보고 코는 숨을 쉬고 물고기에게는 비늘이 있고 꼬리로는 헤엄을 칩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여여함입니다. 어제는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은 내일로 이어집니다. 이 생은 전생을 이어가고 또 다음 생을 이어갑니다. 끊기지 않는 흐름 속에서 무엇이 순리며 무엇이 자연인지 우리는 서서히 알아갑니다. 그래서 여여합니다. 깊은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억지로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이상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혹은 겨울이 와도 물이 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자연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뜨고 지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 이 모든 변화가 저마다의 자리를 따라 움직이니 그 움직임 자체가 여여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여함이란 바로 그 인연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만약 모든 존재가 하나의 우주라면 모든 생명은 서로 이어진 한 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 할머니의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 그 또한 자연의 순리이고 삶이 흘러가는 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우주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일체가 하나이며 모두 살아 숨쉬고 있으니 여여합니다. 여여한 마음으로 오늘을 본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평온합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기윤입니다. 스님, 많은 선지식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초에 부처님이 계시고 또 보살님이 계신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또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의 보살핌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인과 연과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네.
0: 이 인과 연과 과의 그 연속성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1: 네네.
0: 이는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으킨 마음을 실천하는 과정이 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과를 얻게 되는데 그 연의 과정에서 수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1: 네네.
0: 조건과 도움이가 없으면 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 자, 오늘 먼저 모실 초대 손님들이 또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4시간 긴장하며 생활하고 계신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총무 박숙 불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2: 안녕하십니까. 불교 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입니다.
0: 네, 옆에 청무님.
3: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불교 주택관리사회 그 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박숙이라고 합니다.
0: 야, 반갑습니다. 불교 주택관리사회 이제 회장님과 총무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우리 회장님, 양원식 불자님께서는 네. 우선 주택관리사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주택관리사는 그 주택관리사 시험을 붙으면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발령이 돼서 예, 아파트 주민의 그 안전과 그 시설 관리를 관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관리소장님.
1: 네, 관리소장.
0: 아, 그럼 두 분 다 이제 각각 이제 계시는 곳에서는 다 소장님. 이신 거죠,
2: 네.
0: 그러면.
2: 네, 다 현직 관리소장입니다.
0: 아, 멋지십니다, 스님. 이 시험이 그렇게 어렵대요, 스님.
1: 그 시험도 어렵고, 사실 이제 우리가 집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 현대인들은 못 하나 박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면 연장도 다 준비된 것도 아니고, 수도가 고장난다든지, 배랑 한번 정전이 된다든지, 이렇게 살 때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런 분들을 그 전문가분을 부르기도 쉽지도 않고.
0: 맞아요.
1: 그럴 때 이제 관리사무소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다 도움을 주는 게 아주 큰 도움도 되고.
0: 그러니까요.
1: 이 주민들에게는 많은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0: 없어서는 안 될 네. 존재의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네.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시험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알겠네요. 네. 이 많은 분야를 다 아울러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참 귀하고 정말 힘든 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좀 처리해야 될 그 특히 민원 여기서도 또 민원 전화 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3: 맞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사람이 생활하다가 생기는 민원들도 많고
0: 예.
3: 그 민원에 의해서 힘들기도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0: 네.
3: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0: 네.
3: 네. 가방면에 인생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인생의 인생 공부.
1: 벼랑간에 왜 이제 정전되기도 하고
3: 네.
1: 단수되기도 하고
3: 그렇죠.
0: 맞죠. 점검발 할 때,
1: 그래.
0: 그렇죠.
1: 예. 네. 그러면 거의 24시간 근무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요 정도 되는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그

0: 그 비상근무직으로 그 기전직 근무자라고 그래요. 두 명씩 야간에
1: 24시간 번을
0: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갖고 근데 일근직들은 이제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있다가 이제 퇴근하고 나면 그 나머지 그 직원들이 24시간 이제 비상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무슨 긴급 민원 전화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소장들은 사실 6시에 뭐 퇴근한다 해도 뭐 그냥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사실 참 긴장해서
1: 맞아요.
0: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요새는 이제 SNS 세대니까 다 이제 카톡방을
1: 빠르게
0: 만들어서
1: 소통이 되죠.
0: 거기서 이제 수시로 이제 긴급 사항을 올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저희는 이제 낮이나 밤이나 그걸 보고 이제 뭐 많이 그렇게 거기에서 대처할 거를 긴급 대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관리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의 그 생활 안전이 상당히 요새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직원들이 긴장을 해서 수시로
1: 그럼요.
0: 교육을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되면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붙어서 이제 관리소장 나가는 것도 이제 그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시작이에요.
1: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업무가
0: 그래서
1: 쉽지
0: 그리고
1: 않아요.
0: 시작이고 그래서 법정 교육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장들을 분기마다 한 번씩 직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그렇군요.
0: 직무 교육을 하면서 그때그때 변하는 법령이라든가 또는 뭐 시설에 대해서 그 주의할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교육을 시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관리소장을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만은
1: 오래
0: 예.
1: 하셨네요.
0: 어떤 교육도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서 그것도 가능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형광펜 딱 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다 볼펜을 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우리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 이런 분이, 소장님이십니다. 너무 대단하세요.
2: 그러게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어쩌면은 행정적인 절차 국가의 일부도 또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방범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경찰의 일부 역할도 그 단지 내에서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어떠세요? 총무님께서는.
3: 많이 있죠. 주택관리사의 로고가 이제 형상하는 것도 이제 딱 가운데 이제 집 모양이에요. 아파트 공동주택 모양이고 이제 이렇게 셋이 손을 잡고 가는데 그세 명이 이제 주택관리사. 그런데 정부 아까 말씀하셨던 정부 이제 협력 부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를 짓는 이제 건설사 이런 분도 이제 정부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입주민들 이세 분들 셋이 서로 협력해서 손잡고 화합하고 인화하고 서로 공동체해서 잘 지내자는 그런 이제 노고도 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다 같이 어우르고 입주민들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정부에서 요청하는 일 특히나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그러면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 혹시 밤새 안녕이라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을 해줘라.
1: 맞아요.
3: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러면 이제 경비대원들이나 이제 어쨌든 아파트에는 미화원도 계시고 청소하시는 이제 그다음에 경비하시는 경비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순찰 돌다가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는 바로 그런 거 관공서나 이런 쪽에 연락하고 이제 그런 일도 관리실에서는 하죠.
1: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더 많은
2: 그러게요.
1: 업무를 또 같이 총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업무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여기에
2: 그러게요.
1: 불교주택관리사회를 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실은 이제 한 모임을 만드는 게 스님, 왜 우리 개모임이라고 할까요?
3: 그렇죠.
1: 뭐 친목 모임조차도
2: 쉽지 않아요.
1: 운영하는 게
2: 와,
1: 쉽지
2: 그럼요.
1: 않은데, 작년 봄에 첫 모임을 하셔서 꾸준히 성장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멋지게 우리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주세요.
0: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주택관리사 분들이 관리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 관리도 하고 민원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0: 체력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라든가
1: 어,
0: 그런 게
1: 맞아요.
0: 많습니다. 정신적인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마음의 그 진정하고 이제 근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뭐 우리 호교사를 제가 하면서
1: 예.
0: 군부대 법당을 한 10년간 군법당
1: 포기하셨구나.
0: 법사를
1: 예.
0: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 예.
0: 그 경험을 살려서 우리 그 동료 소장님들을 관리소장 마음은 우리 하는 말이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1: 그렇겠네요.
2: 축하하면.
0: 그래서 그 애환을 제가 다 같이 느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돼서 그래서 무슨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점을 어떻게 할까, 그 해소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찰을 많이 다니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다음에 불경도 듣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뭐 우리 또 이거 BTN 불교 TV 방송을 또 열심히 또 봐가면서 그런데 그 이런 그뭐 스트레스든가 이러든 거를 그 많이 그 해소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소장님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불교의 부처님 말씀을 한번 전하는 곳이 게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택관리사협회가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1: 어,
0: 법정단체인데,
1: 조직이 있으시군요.
0: 전국에 한 2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전국적인 조직이고, 서울시에만 해도 그 정회원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야,
1: 와,
0: 그렇게
1: 맞네요.
0: 되는데, 거기서, 무슨 그 동호회 차원에서 산악회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그게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임이 그런데 많은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 그렇죠.
0: 이제 저는 이제 아는 게 불교니까 불교를 소장님한테 알리면서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도 옆에 계신 우리 총무 그 우리 박석 총무 소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줘가지고 작년에 그 3월 달에 이제 그전에도 이제 준비 좀 했습니다만은 3월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저기 이제 그 종로 쪽에서 모여서 시작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1: 네.
0: 82명.
1: 82명이요? 그럼 처음 그 종로 모임은 몇 분이셨고요?
0: 그때는 이제 그때 그 우리 회원이 그때 한 30몇 명
1: 야, 두배
0: 수준이었는데
1: 이상.
0: 거기서 이제 10몇 명이 이제 그때부터 모였다가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서 가지고 그다음에 7월에 한번 모이고 8월에 이제 성지순례 겸해서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인데 이제 저희는 이제
1: 예.
0: 사찰 그 참배 및 문화탐방 그런 이름으로 해서 불교 주택관리사회 사찰 그래서 해가지고 작년 8월에 이제 그 여름이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소장님들이 이렇게 서로 모아서 한 30몇 명이
3: 와. 제가 절을 다니는 걸 아니까 절에 몇분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버스 한대 보내면 내가 버스 한대 사람 다 치워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됐던 거예요.
1: 아유,
3: 네,
1: 얼마나
3: 그러니까 이제
1: 좋으셨을까요? 표정들도 다들 밝으시고요.
3: 네, 어쨌든 집을 떠나고 아파트를 떠나면 밝아져요.
2: 네, 우리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1: 집을
2: 노인이
1: 떠나고. 네.
2: 연물한다고. 요즘 이제 등산이라든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야외에 많이 가시는데 이왕이면은 절에 가고 절에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명당이라서 기운도
1: 네,
2: 받고
1: 맞아요.
2: 또 기도해서 몸과 마음에 그 힐링도 되고
1: 공기도 좋고요.
2: 공기도 좋고
1: 네.
2: 또 맛있는 사찰 음식도 드시고
3: 그렇죠.
2: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 좋았습니다.
1: 어디를 이렇게 또 순례를 하실지 직접 코스를 또 정하시고 또 일일이 스케줄을 다 짜신다고요,
3: 네.
1: 총무님께서. 보통 일 아닌데요. 예.
3: 아니,
1: 그래도
3: 네.
1: 업무보다는 좋으신가요? 그거 짤 때는?
3: 아니, 일할 때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일하는 게 먼저죠. 일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저희는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하는 휴일은 다 놀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는 휴일에
1: 틈틈이.
3: 조금이라도 그냥 보내는 것보단 내 마음의 평안도 찾고, 그래야지 또 마음의 힐링이 되니까 근무할 때 쌓여 있으면 힘들어요, 일하기가.
1: 그렇죠. 아, 그럼요.
3: 예, 그러면 일단 풀면

0: 단지에서 가서 일할 때도 그게 조금 더 편안해지니까 이왕이면 내가 소속돼 있는 쪽 그쪽으로 해서 편안하게 움직이면 또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어려운 공부보다 조금 낫잖아요.
1: 암요, 암요.
2: 그럼요. 네. 그
1: 가실 때마다 매번 네. 꼭 넣는 뭐 프로그램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회장님?
2: 뭐 기본

0: 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네, 그 문화 유적지나 이제 문화적인 거, 뭐 경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힐링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뭐 SNS로 서로 간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전달하고 하니까, 거기서 서로 소통을 하고 하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행사 불교 모임이니까 뭔데 예. 불교적인데 뭐 책자라든가 뭐 염주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1: 아니, 그렇게 회장님께서 선물을 또 하신다면서요?
0: 그거 뭐 선물 보다도 이제 다른 이제 우리 불교계에 있는 그 저기 또 저기 우리가 이게 불교 모임을 하고 진행하는데 그 저기 저 성북구에 있는 흥천사 그 강밀 주지스님이 아주 많이 그 도와주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주지스님이 그 주시는 그 또 후원해 주시는 그런 그 염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우리 그 좀 그 정성스럽게 주셔서
1: 네.
0: 그거를 이제 저희가
1: 예.
0: 그 우리 그 소장 우리 회원들이 불제 회원들 소장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2: 그래서 너무 훌륭하시네요.
1: 예. 근데 인원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또 사찰 참배하고 이럴 때는 간혹 이제 뭐 공문이라든가 미리 연락해서 또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런 절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3: 제일 먼저 건봉사를 저희가 대대적인 행사가 건봉사하고 이제 홍련암 갔을 때인데 일단 거리도 머니까
1: 아.
3: 예, 거리도 머니까 서울서 몇 시에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는 시간 이런 걸 짜야 돼서 이제 여쭤보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공문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 보내드리면서 그 만 원이는 또 식사가 문제가 되잖아요.
2: 그렇죠.
3: 저희가 혹시 공양간에서 공양할 수 있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 보내니까 협조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았고 예, 뭐 여러분들 가는데 우왕좌왕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부처님 좋은 말씀 듣고 부처님 좋은 사찰 찾아가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가면 그 사찰에 얽힌 거 그냥 저희가 가서 보는 거보다 그 사찰의 역사라든지 연역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저희가 한테 소개를 해주실 수 있냐
2: 네,
3: 그래서 뭐 그 사찰에 얽혀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 주변 주지스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조그마한 지식 하나씩 배워갖고 오는 그런 걸로 해서 갑니다.
2: 아유.
1: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지만 한 번 알고 한 번 와보면 절대 한 번으로 멈출 수 없는 게 네. 우리 불교이고 사찰이고 아니겠습니까?
2: 네. 네.
1: 그리고 또 우리 종단 차원에서도 또 많은 사찰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또 편안하게 맞이해 주시는 것도 있고 스님들께서도
2: 맞아요.
1: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2: 이제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대형 사찰은 그곳에 계신 스님들 중심이었습니다.
1: 왜는?
2: 모든 프로그램 일정이. 네. 그래서 이제 선방이나 강원이나 그런 일정으로 기도나 여기 일정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곳에 오실 신도님들 위주로 바뀌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신 탐방객 위주로 그분들이 잘 안내하고 그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많이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됐고 거기에 따른 조직도 많이 변화됐고요.
1: 네.
2: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냥 등산 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명산에는 항상 명산 대찰이 네. 있으니까 사찰에 가서 또 뭐 이렇게 설명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1: 네.
2: 또 이왕이면 맛있는 공양도 들고 이렇게 드시고 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1: 일석몇조예요. 네,
2: 그런,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불교 주택관리사 관리회 관리사회 이제 그 모임이 빠르게 성장할 것 같은데요.
1: 앞으로 회장님 더 바빠지시겠어요. 총무님이 특히 또 살림 맡으셔야 되니까 힘들어지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3: 뭐 괜찮습니다. 여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청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절을 갔으면 좋겠다 어떤 절을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1: 행복한 고민.
3: 네. 예. 다행히 제가 다 갔다 왔던 데들을 또 말씀들을 하셔서 뭐 거기 가면 그 옆에 뭐가 있고 이제 이게 그 저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1: 업무 바쁘고 이제 휴일에 좀 쉬실 수 있는데
2: 그러게요.
1: 그리고 또 짬짬이 그렇게 다 스케줄을 짜시고 또 불주에 일을 보시는 거는 오히려 힐링의 시간 네. 네, 제가 맞나요?
3: 네.
1: 자, 스트레스 이제 불보살님 품 안에서 사찰 탐방.

0: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 뭐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많이 해소가 되실 것 같은데 자 부산에도 한번 가셔야 될것 같아요 스님 대강명사도 어떻게
1: 아유,
0: 네,
1: 오시면
0: 두달 걸려
1: 대환영입니다. 꼭 오세요.
0: 예
1: 부산에 오실 일 있으면 저희 저리 해운대에 있는데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원하시는 것그 사찰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편의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친정이 부산이라서 말씀 잘못하셨을 수도
1: 오세요.
2: 있어요. 저 자취가 몇번 어떻게 하시려고.
0: 스님 이제 자주 뵙겠는데요.
1: 자주 오세요.
0: 두 분의 불교와의 인연, 우리 총무님께서는 앞서 이제 또 불주의하시면서 시작되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앞서 짧게 이제 포교사 활동을 하셨다고요. 예. 처음 신행 생활은 어떻게 인연이 시작되셨나요?
3: 예, 저는 집안이 이제 할머니, 이제 어머니 다 이렇게
0: 대대로
3: 불교
0: 불자
3: 사찰
0: 집안.
3: 다녀 어렸을
0: 네.
3: 때부터 이제 절을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도 이제 불교 서적을 좀 틈틈이 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조계사 청년회에서 내장사 내장사를 삼박사일로 그 수계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법명도 받고 영광스럽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교적인 걸 항상 늘 접하고 부처님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뭐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가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피다 싶은 것들을 제가 살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부처님 가피다 싶은 거를
0: 가피담이 좀
3: 네,
0: 있으시군요.
3: 30대 초반에 한번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도 이제 가끔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0: 어떻게 흔들리세요?
3: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막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부처님 그 말씀이 이제 항상 그래도 가피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성수동에서 성동구에서 이제 관리소장 하는 것도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저희 주민분들하고 우리 직원들도 한 스물 몇명 되는데, 그분들하고 더불어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이루어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그런데 잘 이렇게 되고 있는 것도 하고 다 보이지 않는 그런 가피가 아닌가.
0: 아,
3: 네.
0: 그럼요.
3: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항상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씩 대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0: 잘하고
1: 훌륭하시네요.
0: 계시는데요.
1: 그럼요.
0: 내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는 우리 불교 부처님 말씀, 가르침, 또 지혜가 아닌가 합니다. 앞서 회장님께서 이제 겸손의 말씀이시다. 우리 총무님이 저라는 자태부터가 다르다. 신심 있다 하셨거든요. 불교와의 인연이 그래도 있으시죠? 어떻게
2: 어렸을 때부터
0: 시작되셨어요?
2: 조금씩은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절에를 부산 같은 경우는 절을 많이 다니세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 불사 뭐 하면은 불사에 참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애들 이름 써서 또 이렇게
0: 아,
2: 올리고
0: 역시
2: 하시더라고요. 예,
0: 어쩐지.
2: 그럴 때마다 좀 따라다닌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도 절을 가면 뭐 대웅전 가서 절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 가는 절마다 불사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다 불사들을 하시더라고요.
0: 맞아요.
2: 크게는 아니더라도 뭐 백단위부터 만원단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불사에 맞게 조금씩 예, 조금씩 동참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0: 그
2: 뭐 그렇게
0: 정도면요.
2: 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기를 원하는 중생의 마음입니다.
0: 훌륭한 불자이신데.
1: 두분 다, 참불자이신다, 참불자. 네,
0: 그러게요.
1: 부처님 가피를 받으려면 부처님 원하는 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원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위에 행복을 주려는 마음, 행복을 주려는 말, 행복을 주려는 행위, 그게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원하는 행위거든요. 그 실천하면 당연히 거기에 또 기도까지 하시잖아요. 또 전법까지 하시고. 그럼 뭐 1순위죠, 1순위. 예. 부처님
0: 참불자,
1: 가피 1순위.
0: 찐불자,
1: 예, 찐불자입니다.
0: 목정스님
3: 항상
0: 인증
3: 많은
0: 쾅쾅.
3: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0: 미소가 아름다운 두 분께 이제 프로그램 공식
1: 그쵸.
0: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스님께서 해주실까요?
1: 두 분께도 우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시는지.
0: 네.
3: 자긍심과 자부심보다도 저는 이제 그 부처님하고 저하고 매 저희 생활 속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들은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그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부처님한테 여쭤보고 기도하고
0: 네.
3: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1: 네, 아이고.
0: 좀 마음이 뭔가 울컥하신 마음이 있었어요.
1: 네.
0: 예, 어떤 마음에서 그런 예,
3: 글쎄 뭐,
0: 심정이 드실까요? 예.
3: 그렇게 항상 이제 그 사바세에 사니까 네. 어려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때마다 그래도 부처님이 많이 그 도와주고 계시다. 너는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다. 그 주변에서도 제가 이제 포교사 생활도 하고 뭐 하니까 아신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예. 분들이 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소장을 하면서도 또 뭐 또 많은 그 관계자들 뭐 제 친구들이 이제 변호사도 있고 또 세무사도 있고 이게 주택관리사 관리소장을 하게 되면은 법이 한 50개 이상 법을 관련이 됩니다.
1: 아유.
3: 네,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 관련법이라서 법령에서 자세히 해야 돼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저도 뭐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관리사무소장은 시설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1: 네.
3: 근데 저는 이제 문과계통이기 때문에 시설을 잘 모르는데 그런 게 그 법령인 걸 갖다가 이제 여기 계시지만은 우리 총무수님 저기 또 소장님도 굉장한 전문가세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하고도 뭐 여러 가지로 법령이라든가 이런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소장님 중에서도 다른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관리소장이 업무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루하루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불교 주택관리사에도 묻는 거면은 만든 이유가 우리 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 마음은 관리소장 마음은 관리소장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서로 간에 도와주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관리소 불교 주택관리사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많은 그 도움들이 서로 줄 거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그 모습 자체가 엄청난 참 그 가피고 그다음에 부처님 그 도움이 상하기 때문에 즐거움도 느끼고 그리고 해서 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 참 자체지 내가 뭐 불교 부처님 법을 따르고 믿고 행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뭐 별도로 자긍심과 자부심이라기보다도 항상 마음을 그 하심하라 그러잖아요.
1: 네.
3: 하심하고 그다음에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같이 어려운 점 있는 나를 보고 그걸 같이 해결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1: 네. 아이고 너무 훌륭하시네요.
0: 앞서 잠깐 이렇게 또 좀 울컥하시는 그 이렇게 눈을 제가 뵀는데 흡사 좀 이 시대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3: 아이고.
0: 예. 그러면서 또 힘든 일도 있지만 또 이 귀한 불교로 인해 맺어진 귀한 인연으로 하루하루 그게 힘이 된다. 아마 또 감동의 마음도 드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우리 총무님은요?
0: 예. 우리 총무님 이제
2: 자긍심이요? 자긍심 주택관리사이기 때문에 불교에 또 가입이 된 거고 일단 주택관리사 딴 거에 자긍심이 있고요. 아파트 관리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 어쨌든 큰 근무했던 단지에서 6가지 한 20년 정도 근무했는데 큰 어려움 조그마한 사고들은 물론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돌아보면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절하고 가피를 받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뭐 한 2000세대 근무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전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600세대가 뭐 하루 정도 불이 안 도는 정도 있었고
0: 난리 나잖아요.
2: 네. 근데도 뭐 크게 뭐 무탈하게 그래도 잘 넘어갔고 이런 게 결국은 부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0: 네.
1: 맞아요.
0: 그 주민들의 그 안전과 생명과 정말 밀접한 모든 일들을 아우르시니까 아, 그동안 참 노고가 너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훌륭하신 두 분 만났어요, 스님. 어떠셨습니까?
1: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우주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분은 부처님일 거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관세모살님, 지장모살님, 네. 뭐 수시로 우리 원하잖아요.
0: 그렇죠.
1: 민원님 뭐예요? 내가 좀 불편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항의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다 뭐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와중에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그 자비심으로 해결하는 그 모습이 그 분야에 어떤 보살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일들이 단지 그냥 아파트에 관리를 하고 그분들 주민들 입주민의 편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고 또 그 실천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너무너무 훌륭하신 모습입니다.
0: 전국의 많은 우리 주택관리사 여러분들이 불주에 가입하는 그날까지 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시길 더 많아지길 기도해 저도 함께 응원 드리고요. 모쪼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두 분. 네. 그래야 또 사차순례 많이 다니잖아요. 자 오늘 이제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많은 곳도 가시게 되면 또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불교주택관리사회 두 분, 이제 네. 회장님과 총무님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새삼 저도 아파트에 살거든요. 네. 저희도 관리사무소에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고 계신 이제 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왜 아는 만큼 보인다 하잖아요.
1: 그렇죠.
0: 때로는 내 주변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고와 또 수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불어 또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1: 그러게요. 우리 이제 불자님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이라는 것은 필요한 분들을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0: 네.
1: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보살행이 아닌가. 두 분의 그러한 삶의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보살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0: 네, 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열정을 다해 나와 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 바로 우리 부따회 가족 여러분들입니다.
1: 네.
0: 몸은 비록 떨어져 있더라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방송포교사가 함께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여러분도 함께 부따회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이 삶에서 누구나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0: 네.
1: 행복은 내가 실천한 공동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공동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부따에 가입해서 함께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1855-0108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주변에 권선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가족들 모두 함께 부따회 가족 네. 되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국가대표 선수들의 큰 이모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일지 짐작이 되실까요, 스님?
1: 아, 마치 우리 선수들을 돌보는 자비보살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0: 정확하십니다, 스님.
1: 네.
0: 바로 체육인 포교와 불자 선수들을 지원하며 묵묵히 헌신한 공로로 지난해 조계종사나 포교 신도단체 송년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지수 불자님 모시겠습니다.

0: 정지수 불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이제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처님법을 등불 삼아 부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지수 불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으로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 그 법당 네. 올림픽 공원 내에도 또 법당이 있어서 함께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체육인 전법단 예, 네. 결성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2: 체육인 전법단은 2012년에 결성이 됐지만 그 전에 태능 선수촌 법당이 2007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태능 선수촌 법당 운영위원회라고 스님들께서 그 지도부사 스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2007년도부터 태능 선수촌 운영위원회로 운영이 되다가 그 단체가 2012년에 체육인 전법단으로 포교원에서 이렇게 네, 정식 발족을 하게 된
0: 거예요.
3: 와, 연역이 제법 깊네요.
2: 네, 내년이면 20주년 행사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 그 오늘날 조계종 체육인 전법단의 자리 잡기까지 법정사 해주신 그 태희 스님의 원력이 아주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2: 네. 태능 선수촌 하면 사실 태희 스님이시고 네. 체육인 불자 하면 이기응 회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태희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체육인 전법단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태희 스님께서 15년을 체육인 전법단 단장을 해주셨고
0: 직접 입으셨군요. 예, 예. 네,
2: 근데 태희 스님께서 그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정기 법회까지 손수 다 챙겨가면서 체육인 전법단을 15년 동안 이끄셨거든요.
0: 정지수 불자님께서 이제 언제부터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하게 되셨을까요?
2: 네, 제가 원래 원찰은 봉은사의 신도인데요. 제가 한 30년 정도 봉은사를 다니게 됐는데 봉은사에서 계층법회 후원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어린이법회, 파라미타, 대학생, 청년회를 묶어놓은 단체가 계층법회인데 거기서 이제 자모회장을 하게 됐어요.
0: 그럼 자녀분들이 그 어린이법회에 네. 직접 다녔던 거예요?
2: 저희
0: 거네요.
2: 아이들은 그냥 저 때문에 강제로 어린이법회를. 그래서 그때 이제 파라미타의 지도법사로 오셨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태능선수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네네. 저한테 아, 법등지 그 선수촌 법당에 법회 봉사 좀 해 이래서 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스님 했는데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0: 야, 그러면은 지금까지 몇 년째죠 올해가?
2: 올해 19년이고 20년 만 20년째인 것
0: 그럼
2: 같습니다.
0: 그럼 역사와 함께 네. 오셨네요. 예, 종단 산하단체이긴 하지만 사실 월급 없는 예, 봉사직이죠. 예.
2: 아, 네. 그렇죠. 뭐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저처럼 똑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3: 사실 이제 조건이 열악하고 힘이 들지만 네. 가치는 훨씬 더 본인 스스로에게나 부처님의 전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가치는 있습니다.
2: 네. 아, 네. 네.
3: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2: 네. 네.
0: 자, 그럼 불자님은 본업 따로 있으시다고요?
2: 네. 제가 올해 나이가 좀 많긴 합니다. 20대 때는 네. 제가 한 10년을 사진에 미쳐서 전국에 출사를 매주
0: 사진 작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2: 네. 그래서 개인 그 동호회 회원들하고 9번 동호회 사진 전도 했고요. 그래서 사진 기자로도 법조계에 관련된 주간신문하고 잡지사에서 사진 기자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하다가 친정 부모님이 중풍에 치매셨는데 친정 아버지를 제가 이제 또 모시고 살게 됐어요.
0: 간병을 하셨군요.
2: 네. 네. 근데 저도 진짜 직장 생활만 하다가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아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0: 힘들죠. 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전담해도 힘들고요. 또 병행하시려니까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2: 그래가지고 아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집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아, 정말 못하겠다. 내 부모지만 진짜 못하겠다. 막 이제 한계에 저도 다 다른 거죠. 저 네네네.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리 거사가

0: 차라리 간병인을 두고 도움을 네. 받고 저보고 직장을 나가라는 거예요.
1: 그게 나아요.
0: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우연한 기회에 보험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1: 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능력을 그만큼 인정받으셔서 지금까지 쭉 해오실 수 있는 거죠?
0: 네, 뭐 못하진 않습니다.
1: 일단 좀 따로 상담 좀.
2: 어떤 한 일에, 한 분야에 10년 이상 지속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수행을 하거나 부처님들도 그렇고 한 자리에 10년 이상 꾸준히 다니는 것, 또 10년 이상 한 기도에 계속 매진하시는 것, 한 분야의 수행에 매진하시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 자체의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거든요.
1: 네. 네.
2: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또 직장 따로 있고, 또 봉사하시면서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건 아마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게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원력이 없으면 하기 어렵죠.
0: 감사합니다. 네.
1: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간 이렇게 같이 병행해 오면서?
0: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불교 봉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이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네, 하루하루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지.
1: 예. 순리대로 살아야지.
0: 네.
1: 자,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2: 그러게요.
1: 한 맡은 일은 정말 꾸준히 최소 20년 이상이십니다. 하고 계신지 영상으로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볼게요.
3: 안녕하세요. 진천 국가대표 선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경혜입니다. 벌써 제가 입사하고 법등지님을 뵌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서울에서 진천까지 내려오는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한 선수들 못지않게 법등지님한테 큰 위로와 위안을 많이 받아서 여기서 선수들과 힘든 일도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법등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
4: 법등지 보살님은 그 선수들에게 엄마와 같은 자애로운 그런 역할, 또 이제 그 힘든 우리 선수들 위로해주고, 또 이제 선수촌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법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스님들을 뒷바라지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참 어려우냐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선수촌 법당을 찾아가서 청소도 하고 법당 관리도 하고 법회 진행도 하고, 또 우리 선수들 안내 내지는 조직화도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체육인 불자회 또한 뒷바라지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법등지 보살님 모든 가족들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듯이 모범적인 불자의 길 잘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법등지 보살님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복되십시오.
5: 법등지님은 저희 선수들의 엄마입니다. 건강하세요.
6: 화이팅! 법등지님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화이팅!
7: 항상 감사합니다.
8: 화이팅!
7: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화이팅! 와.
1: 감동인데요.
0: 너무 쑥스러운데.
2: 칭찬 보통이 아니네요.
1: 우리 체육인 전법단의 이제 살아있는 역사, 우리 태유 스님 말씀 이하. 아니, 자녀분들이 많으시네요. 엄마 같은 분이다. 뭐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2: 그동안 이제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0: 아, 네. 저렇게 또 오늘 선수들이 영상을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에 또 뭘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나 또 반성하게 되네요.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네, 다짐을 또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 네. 아니 매주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예, 아. 본업도 있으신데.
0: 법회가 매주 수요일 날 7시 30분에 선수들의 종교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1: 그 시간을 꼭 맞추셔.
0: 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동시에 종교 활동을 하는데. 네네. 제가 수요일은 아예 제 그 비즈니스 일정에서 아예 제외시켜가지고
1: 비워두시는구나.
0: 네, 수요일 날 오전에 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법당 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불을 켜놓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어? 법당에 불이 켜 있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눈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주로 오시거든요. 목사님하고 네. 신부님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스님이 이제 법회 시간 맞춰서 한 5시 정도 오시는데 저는 그냥 일찍 가서 예, 법당을 지켜주는 게 수요일만이라도 지키는 게 제가 할 예, 선수들한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유, 훌륭하십니다.
2: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고향집에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선수들이 훈련에 지치고 힘들 때 특히 불자 선수들이 법당에 가면 언제든지 나를 반기는 네. 보살님이 계시다, 부처님 계시다. 그게 많이 위안이 될 것 같거든요. 네.
0: 그러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거든요.
2: 그렇죠.
0: 매년 하면 하는데 본인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국가대표에서 발탁이 안 되고 탈락하고 그러면 선수촌에 입촌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어느 순간 선수가 1년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속으로, 아, 이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탈락이 됐나? 그러면은 또 1년 지나면은 그 선수가 또 법당을 와요.
1: 다시 와요.
0: 네. 그러면은, 아, 작년에 왜 안 보였어? 그러면, 아, 제가 탈락했어요. 뭐 이런 선수들도 아이고. 있고요. 예. 네, 매년 선수들이 이렇게 자기들 스케줄을 맞춰서 들어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태능에서 뵀는데 여기 오니까 또 계시네요.
1: 얼마나 반가워요.
0: 네,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선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최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게다가 선수촌 법당을 19년, 20년 이제 이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태능에서 진천으로 법당을 이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0: 네, 그러니까 선수촌을 이전하면서 이제 법당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전이 됐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진천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서 아 이제는 아, 저는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1: 이제 그만. 예.
0: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법당을 이제 꾸미고 이제 법당 개원법회 하면 이제 나는 안 가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법당을 꾸몄는데 법당을 맡아서 그거를 관리해줄 그 소임자가 없는 거예요. 야. 똑같이 태능하고 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내가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요일날 매주 가면서 솔직히 뭐 저도 가기 싫은 날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마음가짐을 다 잡아준 게 태유 스님이세요. 그래서 예, 예. 태능에서 법당이 태능에 있을 때도 아, 선수들이 과연 처음에는 선수들이 과연 몇 명 올까? 오늘 한 명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저 나름대로의 번뇌 아닌 번뇌를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네, 네. 근데 이제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수들이 한 명이 오건 열 명이 오건 선수들이 한 명이 한 명도 안 오건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오면 선수들하고 즐겁게 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 부처님께 예불이라도 올리고 가고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 생각을 다 머릿속에서 지웠어요. 네네. 선수들이 과연 몇 명 올까 이런 생각은 없고 아 그래 오늘 수요일이고 선수들 종교 시간이고 수요일이니까 나는 무조건 간다. 네. 네, 부처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고 그런 날도 있잖아요. 선수가 한

0: 오는 날도 있어요.
1: 그럼요.
0: 네. 그러면 아, 오늘은 좀 일찍 끝나고 올라가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선수가 한 명 오는 날은 더 늦어요. 선수가 한 명이 오면 오히려 스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1: 그렇죠. 상담을 하시게
0: 상담도 되죠. 하고 차담도 더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2: 특별 케어네요.
0: 네, 그런 날은 오히려 네, 서울에 도착하면 제가 12시거든요. 야. 빨리 오면 11시. 예, 네, 그래서 아, 머릿속에서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
1: 원래 부처님 일은 정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수행가전법에는 정년이 없고, 우선 이제 내가 해탈 열반을 하면 아라한은 끝이 나는데 보살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0: 네, 맞습니다.
1: 온 우주가 다 불구토가 될 때까지. 그래서 될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그럼 그 길을 왜 나만 갈까? 아닙니다. 모두가 가야 됩니다. 모두가 그 길 가지 않으면 이 생사윤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지금 나는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있을 뿐이죠. 누구도 그 길을 갑니다.
0: 네.
1: 그래서 아마 그러한 신념과 원력이 오늘의 보살님을 그 체육인 전법 안에 이제 법당 운영으로 이끌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 맞아요. 예. 최대한 이제 어린 이제 우리 선수들이 나이대가 대다수가 어리잖아요.
1: 그렇죠.
0: 네.
2: 좀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다던데. 예.
0: 국민들은 TV에서 자주 보니까 저 선수가 일상인 것 같지만 선수촌에서 입촌하는 입촌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은 정말 진짜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2: 말씀을 듣고 보니까
0: 하루 종일 긴장하고 훈련하고 일주일 내내 긴장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 종교 시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그런저런 생각 없이 제가 그러거든요. 법당에 오면은 운동에 대한 생각은 버려라.
2: 버리고
0: 네, 여기는 그냥 동네 수다방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수행의 그 첫 번째가 쉬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휴라는 말을 많이 맞아요. 쓰잖아요. 제일 먼저 번뇌망상을 쉬고 번뇌망상을 쉬려면 일상을 내려놔야 돼요.
0: 네.
1: 거기까지 와도 일상 생각하면 번뇌망상 안 쉬어지죠.
0: 제가 스님들께 간혹 부탁도 드려요. 스님 법문 좀 짧게 해주세요. 참 그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선수들이 이 방석에 앉아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1: 그 의자 안 놔줬어요?
0: 네, 그러니까는 의자는 이제 차담하는 자리가 의자가 있고요. 방석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법문을 길게 하면 좀 너무 힘들어하고.
1: 그렇죠.
0: 그래서 스님 명상도 와상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2: 네. 아, 진짜 엄마 맞으시네요.
1: 그러게요.
0: 네, 그러면 스님들이 아, 뭐 얼마든지 또 스님들께서도 흔쾌하게
2: 또 받아들여 주시고,
0: 아, 그럼 선수들 다 누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상
2: 명상하게
0: 그렇게 또 해주시기도 하고, 뭐 스님들께도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감히 뭐 법문을 줄여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드릴 수가 없는 말씀인데. 네, 선수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2: 아니요, 잘하셨어요.
0: 특별히 요청을 그러니까 드리는 거죠.
1: 그 스님들을 이제 스님들 나름대로 법회를 가면 하나라도 더 부처님 가르쳐 전해주고 싶어 하거든요.
0: 네.
1: 근데 듣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사정을 잘 미리 알려주시면 스님도 거기에 맞게 또 해주시니까 꼭 필요하죠.
2: 왜 발음문 낭독한 선수들 성적이 그렇게 좋았다는 예,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예.
0: 아, 이거는 뭐 극비 사항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나왔던 베이징 올림픽 양학선 선수도 그렇고 저희 아까 최연주 선수도 나왔잖아요. 네. 최연주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올림픽 선정 기원법회를 하거나 아시안 게임 선정 기원법회를 하면 발언문 낭독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스님께서 정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선수들이 오면은 당일날 아, 누구야 불러가.

0: 가지고 너 오늘 발언 문항도 좀 해봐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이 제가 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서 잠깐 이제 연습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발언 문낭독을 제가 이렇게 하고 온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미리서 선수들한테 이거 하면 금메달 따 이런 말을 할 수가
1: 그것도
0: 없고,
1: 아닌데.
0: 예. 그거는 이제 저 혼자만 아는 이 선수가 발언 문낭독 하더니 금메달을 따고 오고 또그 다음 해에도 또 메달을 따가지고 오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원래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가 아니라 처음
0: 네.
1: 획득하던 그 해에도,
0: 그쵸. 예. 최연주 선수도 그랬고, 소치 동계올림픽 때 조혜정 선수, 심석희 선수, 공상정 선수가 동계올림픽 때 그때 쇼트에서 메달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법당에 와가지고 다 발언문 낭독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또그 선수들도 또 메달을, 금메달을.
1: 입소문 좀 나야겠는데요.
0: 소문 내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까?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은 우리 진천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법당 한
0: 그러게.
1: 번쯤 발걸음 해주고 또그 안에서
0: 네.
1: 마음에 또 휴식과 평안을 찾았으면 하는
0: 그
1: 바람입니다.
0: 선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진짜
1: 네.
0: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선수들 생활 자체가 거의 고행에 가깝잖아요.
1: 네.
0: 스스로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예. 그럴 때 가장 흔들리는 게 이제 어려운 게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는 건데, 마음의 극복의 근본이 또 불교잖아요. 그래서
1: 네, 스님.
0: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발언문 하시면, 발언문 한다는 거기에 모인 모든 참가 대중의 대표로서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거든요. 하는 입장에서도 본인이 마음을 더 다잡지
1: 아,
0: 않을까.
1: 그렇네요.
0: 예,
1: 마음을
0: 그런 마음이,
1: 다스린다.
0: 그래, 내가 발언문 했으니까 난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또 거기에
1: 네.
0: 상응하는 부처님의 가피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또 뭐, 발언문 낭독하고 좋은 기운을 얻어서 가는 거 아닌가.
1: 그럼요. 네, 맞아요. 이 정도 한 20여 년을 지금 체육인 전법단의 그 탄생부터
0: 그러게요.
1: 소임을 쭉 맡고 계신단
0: 네.
1: 말이에요. 이 정도 소임과 원력은 스님, 웬만한 인연으로는, 만들기 쉽지 않다. 일부러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불교와의 인연이 어떻게 되십니까?
0: 저희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따라서 절에 이제 어머니 따라서 놀러 간 거죠, 저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의 이제 사촌 여동생이 스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1: 그러셨구나.
0: 한,
1: 인연이
0: 네. 입덕하신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새나본 77세로 입적을 하셨는데, 이제 정읍에 대원사라고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읍에는 이제 눈비니 불교 학생회가 굉장히 유명하죠.
1: 네네네.
0: 예. 그래서 대원사에 눈비니 불교 학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세분 정도 스님이 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 그래요. 와.
0: 거기 그 대원사에 주지스님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비구니 스님으로서 유일하게 부도탑을 조성한 스님이라고 듣긴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장사의 입구에 가면 그
2: 부도전
0: 큰
2: 있죠.
0: 스님들의 부도탑을 전시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그 해흥당 행신 스님께서 거기 부도탑에 모셔져 있습니다.
2: 이제 그 본사에 비구니 스님의 부도전을 함께 모신다는 건 귀한
1: 네.
2: 일이에요.
1: 그쵸.
2: 그냥 비구니 스님 도량에는 돌아가시게 되면 모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설사함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모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본사에는 주로 이제
1: 본사들이
2: 비구 스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어른 스님들이. 그러다
1: 네.
2: 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웬만큼 이제 어떤 큰 업적이라든지 수행과 전법이 아주 지극하지 않으면 모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만큼 인정을 받은 스님이라는 뜻이죠.
0: 네.
2: 훌륭하신 스님이었네요.
1: 예, 진짜.
0: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불교를 또 접하고 또 이모님이 스님이시다 보니까 또 이제 어려서부터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런 때는 이제 친척들이 전부 가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또 도와주고
1: 도와드리고
0: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려서부터 절에를 이제 자주 가게 됐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아 제가 잠깐 외도를
2: 많이 귀합니다.
1: 아 정말요?
0: 네. 네. 그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자꾸 성당에 가자고 그래서 그냥 따라서 갔다가 근데 이제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정읍 대원사에 칠칠제를 모시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칠칠제를 매주 정읍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칠칠제를 하고 오면서 아 나의 종교는 불교구나
1: 역시
0: 라는 거를 깨닫고 제가 이제 바로 집에서 가까운 봉은사를 그때 이제 가게 돼서 제가 봉은사에 불교대학 38기를 수료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봉은사의 신도로서 봉은사에 이제 임원 활동도 하고 지금까지 봉은사가 원찰로 다니고 있습니다.
1: 국가대표 선수촌 많은 우리 불자 선수들의 엄마이신 우리 정지수 불자님 그들을 또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응원을 직접 해주신다면 반대로 우리 불자님은 누구에게서 응원을 받을까요? 역시 가족분들일까요?
0: 뭐 사실 제가 가족들한테는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1: 워낙 바빠 엄마가 너무 바빠
0: 네 항상 그런 마음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30대부터 이 불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또 사찰을 데리고 다니고 불자로 30년을 살면서 저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1: 돌이켜보니.
0: 그래서 참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1: 하지만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이야기 좀 자녀분들하고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0: 뭐 제가 주말에 어쩌다 하루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오늘은 절에 안 가.
1: 절 안 가?
0: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 엄마는 항상 절에 가는 사람. 네, 그게 이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는 어느 순간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도 오늘은 좀 쉬려고. 그래서 아 사실 제가 작년 12월 30날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진천에서 그날이 그 불자 선수들 장학금 지급 수여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네네. 진천 선수촌에서 그래서 장학금 수여식 준비를 다 해서 차에다가 준비를 하고 싣고 가면서 이제 거기 광해원에서 아 법당에 과일을 좀 사서 올려야지 하고 이제 가면서 이렇게 마주오는 차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받아서 이게 이제 제가 해서 이게 이제 자동차 앞부분이 다
1: 너무 큰 사고인데요.
0: 아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죽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치는 않더라고요. 부처님이 항상
2: 부처님과 앞이네요.
0: 네, 그래서 뭐 그런 경험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엄마 이제 절에 가지 마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1: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자차로 그렇죠. 운전을 하셔서 그렇게 이동하는 게 그렇게 사고를 한번 겪으면 노파심에 엄청
2: 가족들도 걱정이 더 많아질 건데
1: 말은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 이제 좀 내려두고 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조차 안 하셨다는 거죠.
0: 제가 이제 12월 30날 사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병원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선수촌 법당이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1월 말쯤 퇴원을 하고서 2월

0: 2월, 3월, 4월까지 3개월을 우리 거사가 매주 운전을
1: 바래다 주셨어요?
0: 네, 3개월 동안 매주 운전을 제가 아, 나 가야 되는데 운전을
1: 그참
0: 못할 것 같아.
1: 느슨해요.
0: 네, 거사가 운전을 해서 3개월을 해줬어요.
1: 그간의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하실 시간을
2: 예.
1: 드리겠습니다. 우리
2: 가족들에게
1: 처사님께,
2: 말씀해 주시죠.
1: 가족분께, 자녀분들께. 예.
0: 아, 그동안에 이제 이 가족들한테 한 번도 사실 고맙다는 말 하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아,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불자로서 살수 있었던 거는 다 가족들의 희생과 가족들의 배려로 내가 활동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또 표현을 못하고,
3: 맞아. 표현을 못해.
0: 우리 가족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어제가 오늘처럼 항상 순리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가족들 사랑합니다.
1: 오늘 나오기 잘하신 것 같죠?
0: 네.
1: 언제 이런
0: 이런
1: 마음을 또
0: 기회가 아니면
1: 전해보겠어요?
0: 가족들한테 그런 마음을 전달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또 순리대로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0: 네.
2: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우주 법계의 순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순리라기보단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길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1: 네.
2: 심지어 이웃 종교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1: 네.
2: 가르침은 순리예요, 그냥. 순리로 가면 내가 원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순리죠. 이미 순리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0: 뭐 순리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하고
2: 그럼요.
0: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2: 가장 잘 사는 거예요.
1: 자, 한때 잠깐 경로 이탈은 좀 하셨습니다만, 예, 다시 다또 우리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또 지혜를 바탕으로 예, 끊임없는 신심과 또 원력을 베풀고 있는 우리 정지수 불자님, 과연, 아, 나 정말 불자라서 너무 좋다. 내가 불자라서 자랑스러워. 이런 순간 언제 느끼실까요?
0: 항상 불자라서 행복하고, 예, 부처님법을 만나서 행복하고, 그래서 부처님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그런 이제 나 자신한테 그런 또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참 불자라서 행복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 그래서 또 행복하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스님.
2: 그이삶 속에서 누구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가는데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이고요. 또그 길을 실천해 가는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제자이고 불자입니다.
1: 그렇죠. 예.
2: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원하시는 것들이 이제껏 쌓은 공덕과 원력과 열정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성취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셔야 돼요.
0: 네.
1: 그렇죠. 앞으로는 내 몸과 건강 조금만 더, 예, 1%만 좀 생각 더 해주시고요.
0: 네.
1: 예, 몸 관리 잘하셔야 또 계속해서 또 우리 선수들의 엄마가 되어주실 수 있잖아요.
0: 네.
1: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저희도 함께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드릴게요.
2: 네,
1: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한편 또 사찰을 탐방하며 불자의 역량을 기르고 계신 두 분이셨습니다. 불교주택관리사회 회장 양원식 불자님, 또 총무 박숙 불자님, 더불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고 계신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 전법단 사무과장 정지수 불자님, 이렇게 세 분을 만났습니다. 아,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가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고요.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삶, 참 값지고 귀한 삶을 살고 계신 세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1: 네.
0: 내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그 함께하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보살의 불법 전법의 가장 귀한 방법인데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불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예, 든든한 우리 불자 가족, 정말 멋지고 자랑스러운 예.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자,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아,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으로 BTN 불교TV가 더욱 훌륭한 프로그램 제작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려고 하니까요. 21세기의 법보시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포교사가 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한 통이면 되고요. 1850108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내 행복을 찾는 가장 지름길이고요. 이 지름길을 나와 주위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1: 네.
0: 고로 가장 행복의 방법을 안내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 네, 부따에 가입해서 방송 포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1: 예.
0: 1850108번 전화 주시면 방송 포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처럼 나보다 남을 더 챙기고 정성껏 보살피는 배려와 그 자비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0: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주위의 행복을 주는 자비심이고요.
1: 네.
0: 그 자비심을 실천하는 모습이 가장 향기로운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 네. 네,
0: 우리 부처님의 법을 나와 이웃이 함께하는 좋은 일, 바로 불자가족이 함께하는 것이죠.
1: 네, 이 땅의 불자로서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는 멋진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 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

를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 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공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로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로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무명사 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2: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저는 H 기업의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복수홍입니다.
2: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0: 스님께 네. 제가 처음 만나 뵙는 자리라서 예, 공양 드리려고 예. 제가 준비해 왔고
2: 감사합니다.
0: 선제 스님이 또 네. 가지 또 매니아시라니까 공양 올려드릴 음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1: 불맛이 굉장히 살아있네요.
0: 살아있습니다.
3: 여기 화답 올려주셔야 돼요.
1: 네. 아, 음식을?
0: 화답은 예. 아니고 어쨌든
3: 스님, 우리 준비할까요?
2: 예.
1: 두부 우엉하고 할 건데요.
0: 스님 근데 저기 요리하시는데 앞치마 혹시 안 하시나요?
1: 네, 앞치마 안 하고 네. 아직 개차다요. 앞치마 안 하고 네. 이 시간이 수행 시간이야.
0: 네네네.
1: 앞치마

0: 옷을 입든 뭐 우리가 노동복을 입든 다 수행이긴 하는데 사람들이 앞치마를 입으니까 어 스님은 요리사야 이렇게 이야기해. 아. 우리는 수행자니까 더 우선이어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음식을 할 때 앞치마를 안 입었어요.
1: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0: 아니 그럴 거고요.

0: 그 두부가 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왜냐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1: 단백질.
0: 네, 그래서 오늘 두부를 하는데 이 두부가 그 냉한 단백질이에요. 냉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요. 얘가 부드럽잖아.
1: 네네.
0: 우엉을 넣으면 우엉이 가지고 있는 뭐 소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씹으면서 얘를 잘 소화하게 만들어줘.
1: 아.
0: 예, 그래서 이제 우엉 조림하고 같이 얹어 먹는 거예요.
1: 네. 선생님 우엉은 지금 보니까 채를 썰어 놓으셨는데
0: 네.
1: 좀 갈변이 된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0: 얘를 물에 담그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2: 하얗게 변.
0: 천연의 올리고당이 없어져서.
1: 보통 이제 양식에서는 네. 갈변 되지 않게 뭐 설탕물이나 예. 소금물에 담궈 놓는데
0: 예, 예.
1: 그러면 맛이 다 빠진다는 말씀이시죠?
0: 기가 없어진 거야. 절에는 그러면 안 돼.
1: 네네네.
0: 예. 우리는 에너지를 먹어야 되니까 자 이걸 이렇게
2: 지금 이게 다 썰은 겁니까?
1: 그냥 4등분만 4등분만
0: 예. 이렇게 기름을 두르고 노릇노릇 바짝 이렇게 구워
1: 바짝?
0: 구울 거예요.
1: 제가 바짝 잘 굽습니다.
0: 예예. 예. 그래서 잘 구워서 놓으시면 되고.
1: 네.
2: 지금 두부를 엄청 크게 하네요.
0: 이렇게 해서
2: 예.
0: 위에 얹어가지고 썰어서 먹을 거예요.
2: 아.
0: 예.
2: 지금 들기름을 섞는 거죠.
0: 들기름에다가 네. 우엉을 이제 일반 기름하고 섞어서 볶아줄 거예요.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예.
2: 이게 스님의 고유한
1: 그 이번에 에이펙에서 요리하셨는데
0: 예, 예.
1: 혹시 이 메뉴가 에이펙에서 나갔어요?
0: 에이펙에 나간 거죠.
1: 아.
0: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막 고기 먹던 사람들이 해놓으니까
1: 네네.
0: 계속 막 육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네네네.
0: 뒤에다가 차려놨으면 좋겠다.
1: 네네네.
0: 우리는 그럼 안 한다.
1: 아.
0: 왜 그러냐면 섞어 먹으면 안 되거든. 맛도 맛있지만 그리고 그때 왔을 때는 이것만 순수하게 먹어야지.
1: 네네.
0: 그래서 이제 두부를 이렇게 해갖고 줬어요. 네. 이거 볶고 있어봐.
1: 네, 아, 네네. 있어봐. 알겠습니다. 네네. 네.
3: 하리야, 하리야.
1: 선생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0: 그러면 안 돼요.
1: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0: 얘는 빨리빨리 익혀야 되니까 안 돼.
1: 죄송합니다.
0: 예, 예, 예.
2: 아니 자. 기름이 들기름이라 되게 맛있는 네. 향이 나요.
0: 자, 잡숴 오시고요.

0: 구워서.
1: 지금 제가 인내심이 좀 부족합니다.
0: 네, 두부 많이 드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자, 이제 이거, 이제 이것도 다 됐거든요.
1: 네네네.
0: 여기다가 이제 간장. 간장. 넣고, 여기다 이제 조청. 이거는 고르쇠 조청에.
1: 와, 조청.
0: 네. 저거 넣어봐. 저거.

0: 드셔보세요. 이게 진간장이 아니고 직간장이라도 오래되면 이렇게 색깔이 이래요.
1: 우엉향이 좀 살아있으면서 간장 맛도 살아있고.
0: 하나 주세요.
2: 두부를 이제

0: 이렇게 듬뿍 얹어갖고.
1: 와, 네. 너무 예쁘다.
0: 국물이 이렇게 있게 해서 네네네. 나중에 이렇게 썰어갖고 이제 드시면 돼.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1: 와.
0: 같이 해도 되고.

0: 제가 이제 팔에 연근전 할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가 눈 속에 다니면서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1: 네네.
0: 그죠? 뭐 배추도 고소도 다 지금 눈 속에 파묻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지금은 뭘 먹을 때냐? 바닷속에 있는 나무를 먹을 때예요. 그래서 해초. 해초를 먹는 거예요.
1: 해초. 네.
0: 그다음에 뿌리 음식.
1: 아, 연근.
0: 예, 이렇게 연근을 하는
1: 너무
0: 거예요.
1: 좋죠.
0: 우리가 연근은 불교의 상징적인 식품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부처님이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연꽃이 피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탄생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연씨는 2000년이 지나도 온도와 습도가 맞으면 발화를 해요. 강장 식품이고
1: 네네.
0: 연근은 아, 여자의 난소같이 생겼다.
1: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얘를 자르면 이렇게 연근이 진흙 속에서 진흙을 정화시켜줘. 불교가 세상 밖에 나와서 연근이 더러움을 정화하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1: 연꽃을
0: 구품연화를 얻어와서 가운데 구멍을 통해서 구품연화대라는
1: 네.
0: 교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연근을 불교 상징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연근을 갖고 오늘 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 아니 식자재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0: 네,
1: 있으니까
0: 그럼요.
1: 너무 재밌습니다.
0: 네, 너무 이걸 재밌어요. 이렇게 좀 갈아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1: 알겠습니다.
0: 갈아주시고요. 네, 스님은 이거 드시고요. 밀가루 대신 쓰려고 지금 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붙여보고 안 되면 밀가루를 좀 넣는데 대신 밀가루 안 넣고 요즘에 이것만 붙여도 되거든.
2: 아, 전분이 많아서.
0: 예, 네, 전분이 많아서. 이게 여름에는 안 돼, 근데.
1: 아,
2: 여름에는. 아 맞아요.
0: 예. 네. 아, 됐습니다. 이제. 아, 또 엄청 막 확실히 아, 기운이 세시네요.
1: 제가 힘이 셉니다.
0: 예. 네. 이렇게 된 거를 여기다가 파래. 짠 거.
2: 아, 이거 진짜 완전 겨울 음식이네요.
0: 예, 예. 파래 넣고 소금을 좀 넣든지 난 좀 소화가 안 돼서
2: 네.
0: 좀 그래요. 그러신 분들 여기다가 또 간장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좀 하시고. 예.
2: 이게 그 비율이
0: 예.
2: 연근과 이 파래의 비율이
0: 예.
2: 어때야 될까요?
0: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두시면 돼.
2: 아.
0: 나는 연근 파래를 많이 좋아해서 판끌을 말로 넣고
1: 네.
0: 연근 좋아해서 연근을 많이 넣으면 되는데
2: 네.
0: 내 경우는 파래를 많이 넣으니까 퍽퍽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2: 네.
0: 오늘은 연근을 넣었지만
2: 네.
0: 무도 갈아넣고 같이 붙이면 소화가 더 잘 돼.
2: 아, 무를 네, 갈아서
0: 예,
2: 넣는
0: 예, 예, 예, 오늘은 이제 연근을 좀 집어넣고 연근 이거 썰은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1: 야,
0: 또 시큼한 맛도 있어요.
2: 이제
0: 예,
2: 예. 남은 걸린 걸 이제 칼로,
0: 예, 예. 칼로 다져서 오늘 이제 바쁘니까
2: 네.
0: 이렇게 해서 일단 붙여보고요.
1: 네.
0: 할 건데 밀가루 안 넣고 붙여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왜 손으로 지금 묻히냐면 이 파래의 물기를 보느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근만 집어넣어도 닭이 나는데 약간 좀 지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파래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1: 네.
0: 평소 때는 그냥 이것만 넣어도 돼요.
1: 네.
0: 그래서 일단 하나만 붙여보고
1: 네. 네. 네.
0: 이거 붙이는 거 봐가면서 제가 밀가루를 첨부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2: 근데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0: 예, 네, 그러니까.
1: 김이 잘 붙여질 네. 것 같아요.
0: 이제
2: 저도
0: 기름 좀 둘려보세요.
2: 가서 해먹어야 될 것 같아요.
0: 예, 예, 그래. 이게 연근이 들어가면 쓴맛도 좀 없어지고 훨씬 낫더라고.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예. 하나만 우선 붙여보고.
2: 두께는 약간 그렇게 하고 크기도
0: 예.
2: 그만하면.
0: 익은 다음에 뒤집어야 돼. 왜냐면
1: 네.
0: 밀가루가 안 들어갈 때는
1: 네.
0: 얘를 막 미리 뒤집어버리면 응고되기 전에 뒤집어버리면 쫄깃한 맛이 없어져요. 예. 될 것 같은데?
2: 어, 예. 네, 네. 아니, 선생님 괜찮을 것 같아요.
0: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질긴 한데
2: 아니, 좋을 것 같아요.
0: 괜찮을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그냥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먹으려고 한 거니까
1: 네.
0: 그냥 붙이자고 그러면
1: 네, 네.
0: 예, 그러자.
2: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살짝 졸리기도 되게
1: 아,
0: 네.
1: 이게 연근을 듬성듬성 네. 썰어서 하니까 이게 딱 색깔이 잡히네요.
0: 예.
1: 네.
2: 아, 진짜
0: 겨울에는 파래가 전을 부칠 때 뭐든지 뭐 무채를 넣어도 되고 막 이거를 갈아 넣어도 되고 예.

0: 고구마 넣어도 감자 넣어도 되고 당근 넣어도 되고 나는 또 개인적으로 숙주를 넣으면 네. 그 숙주에 물이 나와갖고 퍽퍽한 맛이 없어지니까 아. 난 그것도 맛있더라고.
1: 아 맞아요.
0: 지금. 너무 많이 가르쳐줬는데.
2: 지금 다 귀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와.
2: 진짜 맛있다.
0: 와.
1: 진짜 맛있다.
2: 그러니까 이거 밀가루 안 넣어도 이렇게 잘 부쳐지잖아. 네. 그지? 네.
1: 지금 제가 잘 부쳤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2: 아, 잘 부쳤지, 당연히. 네. 자, 아우, 한 접시 딱 됐어. 와. 우리가.
0: 야, 일곱 개.
2: 알고 먹었어, 알고 먹었어.
1: 야.
0: 애썼습니다.
2: 자. 그럼.

0: 만두 만들 거예요.
1: 와.
0: 예, 그래서 만두에 지금 호박하고 호박. 풋고추는 지금 볶아서 익힐 거고요. 살짝. 왜냐면 단맛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거. 네네. 안 그러면 풋내가 나니까. 네. 나중에 만두할 때 익을 거야. 그리고 얘를 덜 넣으면 풋내가 나요.
1: 아.
0: 그래서 완전하게 익혀서. 충분하게 네네. 익혀줘야 돼요. 불을 완전히 꺼서요.
2: 만두가 무슨 만두예요?
0: 야채 만두인데 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

0: 무가 너무 예뻐요.
1: 예, 예. 이 무는 이제 이거. 이거 지금 긁은 거예요. 무를 긁어서 얘를 이제 썰어서 국물 낼 때 만두 삶을 때 집어넣을 거예요.
2: 아, 예. 그 그래서 국물에는
1: 아, 그렇지. 안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님은 얘를 이렇게
2: 짜서
1: 네. 가로 세로로 얘를 곱게 다져 주세요.
3: 네. 아, 무도
1: 예. 예. 예.
3: 물을 짜서 다진다. 예.
2: 스님이 무물은 어떻게 할까요?
1: 무물도 저 삶는 데 집어넣으시면 아. 돼요. 만두 삶을 때
3: 아, 저는 무만두라 그래서 네. 와, 그 만두소가 너무 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 네.
3: 꼭 짜서 네. 하시는군요.
1: 저희는 이게 물 이거를 저기
3: 아, 호박, 호박 볶아도
1: 예. 가로 세로로 예.
3: 볶아도 될까요?
2: 네, 가로 세로로
1: 넣으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님은 네. 가로 세로로 해서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배추는 네. 이제 꼭지까지 다 집어넣을 거예요. 썰어서 아. 배추는 이제 이렇게

0: 계속 저어주세요.
1: 아, 네.
0: 볶을 때 가성에 붙은 거 이런 거 잘 놓아야지. 안 그러면 타버려요.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차.
2: 네네네.
0: 볶을 때도 싹싹 긁어가면서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스님 시금치전.
3: 네.
0: 또 자기가 다져주시고요.
3: 스님 이건 데친 거죠?
0: 예. 안 데치고 그냥 해도 돼요.
3: 아,
0: 자, 이걸 좀 주시겠어요? 예.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짰는데 네. 또 조금 더 짜야 돼요. 예.
4: 간은 한꺼번에 하시나요?
0: 아, 간을요?
4: 예.
0: 아니,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간이 있어요.
2: 그렇죠. 네.
0: 얘는 달잖아.
2: 네.
0: 얘는 약간 매운맛이 있잖아.
2: 네.
0: 여기는 간장을 넣는 거야.
2: 아, 따로.
0: 얘는 간장을 넣고 얘는 소금으로 간을 해야 돼.
2: 아, 그 식재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간을 따로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간장으로 간을 해야 돼.
2: 매운맛이 좀 있으니까.
0: 예, 예. 그래서 무부터 묻혀놓으세요.
2: 네.
0: 요 간이 좀 세도 돼요.
2: 네.
0: 왜냐면 지금 딴 데 지금 간이 하나도 없잖아.
2: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만두를 하면 무의 그런 좀 맛이, 그런 맛이 좀 없어져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소금으로. 소금으로.
2: 소금만 살짝.
0: 예. 해도 돼. 예. 당근 집어넣고요.
2: 네.
0: 당근 요새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치?
3: 네.
0: 당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호두하고 요 가루를 다 집어넣어요.
4: 당근은 따로 이 간을 안 합니까?
0: 여기 간에다가 그냥 섞어주면 돼. 이렇게. 네, 이렇게 섞어서 골고루 섞어줘야 돼.
3: 네.
0: 다 섞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0: 이제 시금치. 시금치 넣고 그다음에 호박 볶은 거.
1: 고추하고
0: 이렇게 여기도 기름이 있잖아.
2: 네네. 네.
0: 기름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당근하고
1: 무하고
0: 무도 들어갔고 땅 위에 있는 거 배추 들어갔고 시금치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1: 열매
0: 들어갔고
1: 호두.
0: 여기다가
1: 표고버섯.
0: 우리 아까 연근 그 있잖아. 네. 연근 갈아 넣어도 더 맛있어.
2: 아.
0: 예. 아, 나 만두 먹고 싶었는데 오늘 핑계 끼면 잘 됐다.
2: 와, 선재 스님이랑 강판 같은 강판에서 이렇게 연근을 갈 줄이야.
0: 자, 만두.
1: 네.
0: 이거는 고기 만두는 옆에가 터져도 되는데 얘는 터지면 안 돼요.
2: 맞아요. 네.
0: 왜냐면 다 터져버려요.
1: 속을 옛날부터 네. 많이 넣으라고 그랬는데.
0: 그래도 많이 넣으면 터지니까 네. 이렇게 꼭 이렇게 새는 데가 없이 꼭꼭 눌러줘야 돼.
2: 네.
0: 예.
2: 네. 네.

0: 핸들을 이렇게 씁니다.
1: 소금하고 아까 그 무요?
0: 아, 이 무는 놓고.
1: 네.
0: 이거 이제 건져내야지 만두를 삶으니까. 네. 자, 소금 넣고. 자, 만두는 언제 익는 거다?
2: 둥둥 뜨면?
0: 둥둥 띄었다고 익은 게 아니야. 떴잖아.
2: 아, 네네네.
0: 야채 만두는 묻혀마자.
2: 네.
0: 떠.
2: 네네.
0: 떠서 익은 게 아니야. 고기 만두는 가라앉아.
2: 그쵸,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얘는 안 가라앉아. 그리고 배가 통통해져야 익은 거야. 자, 여기 넣고.
1: 아, 스님 그거 할 때 뚜껑을 닫아요?
0: 처음엔 닫아야지. 끓으면 열어야 돼. 닫아놓으면 터져.
1: 찬물에 헹구는 거죠, 스님?
0: 찬물에 넣어서 그냥 건지면 얘가 터지니까 찬물 넣어서 찬물에 한번 놓다가 건져야지 안 붙지. 배가 아주 통통해지었으니까
1: 네.
0: 할 때 이렇게 찬물에다 넣어서 얼른 건져주면 돼요.
1: 와. 와.
2: 와, 너무 맛있겠다.
1: 스님 먼저 드셔보세요. 저 요거 먹을게요.
2: 어떠세요?
0: 내가 먹던 거라 줄 수가 없잖아.
1: 사람들은 6점이라 하는데.
2: 와, 채즙이 그냥 네. 빵 터지는데요?
1: 채즙이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2: 너무 맛있다.
1: 네. 오, 채소즙이 엄청 나와요.
0: 그렇지.
1: 네.
0: 이거 짜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야 돼.
1: 응?

0: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져 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성으로 마련한 이 음식으로 주림을 달래고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활을 하여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마하반냐 바라미.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요리하고 함께 공양하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이거 짠지 국물부터 먼저 드세요. 네. 간간한 거부터.
2: 감사합니다. 네.
3: 와. 와, 자연의 냄새가 나요.
2: 아, 너무 맛있네요. 네.
3: 이게 누가 만들었지? 이거 제가 만든 것 같아요. 못나이.
0: 짜갖고.
2: 스님은 그럼 음식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죠?
0: 어떤 거가 중요하다 딱지 말할 수는 없지만
2: 네네.
0: 자연의 생명을 내가 먹는 거잖아.
2: 그렇죠.
0: 첫 번째,
2: 네.
0: 자연의 생명을 배려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안 먹을 선택이 많은데

0: 땅을 더럽히지 않고 땅에 피해 주지 않고 물, 바람, 공기, 햇빛들이 건강하게 할수 있는 환경이 있는 데서 자라야 돼. 그래야지만이 계속 그런 음식 식재료를 만들 수 있어.
1: 선순환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자연의 생명을 배려한 음식을 갖고 내가 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2: 음식은
0: 네.
2: 약이다.
0: 그래서 먹을 사람이 맞춰서 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약인데 어떤 사람한테 독이야.
1: 맞습니다.
0: 체질이 틀려서 그걸 알아야 되니까 경제로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의사라 그러셨어요. 난내 생명이잖아. 이 남의 생명을 내한테 들여올 때는 뭔가 한 번에 가정이 필요한 거 이렇게 냉한 두부를 따뜻한 우엉을 넣어서 소화를 시켜주게 만들어준다.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래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통역하잖아. 내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이 사람한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1: 맞아요.
0: 그래서 자연의 생명하고 나의 생명을 통역해서
1: 아, 통역.
0: 만들어주는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인 거야. 통역자의 역할.
2: 스님에게서 사찰 음식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면?
1: 아, 사찰 음식이란?
2: 사찰 음식이란?
0: 온 우주의 생명.
1: 온 우주의 생명.
0: 온 우주의 행복.
2: 와, 그거 이상의 더
0: 예.
2: 설명하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행복한데요, 계속 지금?
2: 아니, 스님의
0: 감사합니다.
2: 사상을 제가 보니까 그한 단어가 이렇게 아우르는 것 같아요.
0: 사찰 음식은 모든 생명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의의를 둬서 공양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절뿐이 아니고 스님들뿐이 아니고 세상 밖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찰 음식을 세계 사람들이 어떤 건강의 트렌드로 최식으로 자리 잡을 수
2: 진짜
0: 있다고
2: 멋진
0: 저는
2: 말이에요. 진짜
1: 너무
2: 멋져요.
0: 할수 있고 또 한국의 발효 음식이 세상 사람들을 아픔에서 구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듣고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냐고 이야기했잖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음식 비평가가 네가 무슨 음식을 먹는지 말해주면 내가 다 말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삼촌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냐고. 저는 세상에 음식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저는 그들한테 그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약이 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일으켜주게 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찰 음식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야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스스로 느껴야 되고 감명을 받아야지 되고 또 여기 촬영하는 모든 스텝이 아, 그래, 우리가 몰랐던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이 바꿔주는 그런 그렇게 계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대선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0: 명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무영수 아래서 뿌리 없는 나무가 서 있고 해 없는 달이 있더네. 그림자 없는 나를 찾아 어디로 떠나리라. 안팎이 따로 없는 투명한 유리알처럼 세상의 풍경이 내 안을 무심히 통과하네. 나라고 할것 없는 이 몸이 우주를 품었으니 어디를 가나 그곳이 바로 도량이로다. 오고 감이 없는 발걸음, 머무름 없는 마음, 무영수. 그림자 없는 나무 그늘 아래서 영원을 춤추네. 생사의 파도는 내 마음의 물결일 뿐, 바다를 본 자는 더 이상 파도를 두려워 않네. 선사의 노래가 흐르는 강물 위에 적히니 글자마다 빛이 되어 중생의 눈을 밝히네. 행복하시지요?
1: 네.
0: 네. 저는 이제 이번 이제 13분 스님들을 모시고 선명상을 주제로 해서 특별 강연 3개월 동안 진행하는 첫날입니다. 제가 이제 조기종 선명상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저는 선명상의 노래, 선명상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노래라고 하니까 즐겁고 그리고 가볍게, 무겁지 않게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선명상의 노래로 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2월부터 이제 설쯤에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참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7박 8일 동안 참선 마을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법문을 하는데 셋째 날에는 참선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눈빛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화두가 생생하게 일어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두 시간 동안 나는 아주 열심히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감흥이 깊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시를 한 수를 썼어요. 화두를 시를 적어가지고 이제 그 시를 이제 이목고라고 하는 화두를 줬는데, 그 이목고라고 한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런 시를 하나 지었어요. 이목고, 이것은 무엇인고? 말을 하는 이놈은 누구인가? 슬퍼하고 화를 내는 이놈은 어디 있나? 찾으려 눈을 뜨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모르는 채눈 감으면 또렷이 살아있네. 이목고, 이목고, 이것은 무엇인고? 답을 찾지 말고 물음표에 머물러 봐. 간절한 의문 하나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느새 세상은 고요한 빛으로 차오르네. 이 시를 다음날 들려줬더니 다 이제 알겠대요. 아, 이제 알겠어요. 난 2시간 동안이나 아주 저녁 동안에 애써서 법문을 했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간데 없고 이 짧은 시한 편에 다들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시로 적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래서 선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삼조 승찬대사께서 신신명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가 현각스님께서 중도가라고 하는, 그래서 다 신신명, 중도가, 또 작년 이맘때쯤 여기에서 그 의상 스님 1400주년이어서 의상 스님의 법성계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법성계 또한 노래란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칠역굴에서 500명의 비구들이 특히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을 해요. 결집하고 난 뒤에 다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한그 결집한 경전들이 다 노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전 읽은 소리 들리면은 아, 노래처럼 들리지 않아요? 뭐 지금 한국에서도 금강경을 읽어도 스님들이 이렇게 독송을 하면 다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노래처럼 만들면 좋겠다. 법문을 많이 할게 아니라 노래로 만들면 이제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법문 많이 하지 않아도 많이 듣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화두의 노래를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시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3일 후에는 또 어떤 걸 시를 한편 지었냐면 참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번뇌가 다 끊어질 때, 예. 완전히 다 끊어진 지점이 있거든요. 선명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바로 모든 번뇌가 끊어진 지점, 바로 이 지점이 이제 의단이라고 하는데,
이 의단의 지점까지 가야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챙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불면증 또 뭐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 자살 충동까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감정이 너무 심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체 문 밖을 나오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리 지금 무상사 법당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처럼 늘 행복하고 아주 평화롭고 마음이 늘 자유롭고 이런 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러지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어렵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하다 그래서 피로사회라 하기도 하고요. 떠나고 싶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도 있고 지금은 AI 시대에는 다들 불안하다고 하는 불안한 마음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불교는 오로지 이 마음의 문제만 다루고 있고 이 어떻게 마음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열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늘 조사 스님들이 실제 수행을 통해서 다 그걸 극복하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을 글로서 노래로서 이렇게 남겨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현대에 좀 살려가지고 현대에 살려서 현대 지금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해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래서 선명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세상에 나온 지 3년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는 분도 있어요. 선명상 한다고 하더니 지금 뭘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조급해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선명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으로부터 이 지금 21세기 사람들에게 한국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선명상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니까 그 또 이제 장마철 시작되고 나니까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문 열자마자 덥다. 덥다는 뭐예요? 느낌이죠. 덥다. 그 덥다 하는 말 하는 순간 바로 싫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게 뭐냐면 싫다 좋다 이건 분별심이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느낌이 바로 오면 바로 0.2초에서 0.5초 사이에 바로 싫다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느낌에서 바로 감정으로 가는 거죠. 이 감정으로 가면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감정으로 가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에어컨 제일 먼저.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선풍기. 선풍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채. 부채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손으로 해야 돼. 모자, 책. 뭐 그래도 전체 공

아, 너무 답답해. 올 여름엔 너무 덥다는데 어떻게 하지? 벌써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으로 가면 이 현대 과학적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해소하기에 노력하는데 이 과학적 도구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정업중생이라고 그래요. 정으로 다, 모든 것을 다 감정으로 해석을 해요. 그 덥다뿐만이 아니라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아, 이게 좋은 말인지, 칭찬하는 말인지, 나를 비난하는 말인지. 칭찬하는 말은 뭐뛸 듯이 기뻐요. 아주 기뻐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느낌이지만, 느낌과 동시에 0.2초 만에, 0.5초 만에, 바로 거기서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은 소리는 너무 막 기뻐하고, 뭐 코끼리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소리, 나를 싫어하는 소리, 나를 오해하는 말, 이런 한마디 들으면 어때요? 속에서 불이 나죠.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듣자마자. 이게 내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좋아하는 만큼 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더 듣기 싫어해요. 자, 깨끗함을 좋아해요. 얼마 전에 중학생들이 7명이 저희 참선마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깨끗함을 숫자로 수치로 계산하면 0에서부터 10까지 하면 어느 정도 깨끗함을 좋아해? 물었더니요. 남학생들은 7 정도 돼요. 여학생은 8 정도 좋아해요, 깨끗함을. 그러면 동시에 깨끗함을 좋아하는 만큼 싫어하는 마음이 마이너스 7만큼 생겨나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있으면 마이너스 7만큼 싫어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학생들은 마이너스 8만큼, 그럼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못 견뎌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어렵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까지 해요. 정말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싫어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까지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분별심입니다. 그 분별심 때문에 우리는 감정의 폭이 심할수록 힘들죠. 바로 느낌에서 감정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그 분별심은 좋다, 안 좋다? 나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그래도 어떤 지점이 있냐면, 제로인 지점이 있어요. 제로인 지점.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점이 있는 거죠. 그 지점의 마음을 그 지점의 마음이 아주 밝고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화로워요. 그리고 아주 자유로워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이. 우리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을 더 어렵다 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판단하고 빨리 분별하고 그 중에서 지금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좋은 것을 챙기고 그래서 이 분별심이 극에 달아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어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제로인 지점으로 마음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바로 감정으로 끌려가서 계속 먹구름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행복함을 추구하지만 점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난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발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선명상에 이제 최고의 목적은 사실은 깨달음에 있어요. 바로 이 제로인 지점,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바로 이 마음을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그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두운 무명은 번뇌는 어두운 무명이고 참선은 밝은 지혜다. 그러니까 이 분별하고 있으면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로인 지점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챙기는 거,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챙기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 대부분인 거죠. 분별하는 마음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 제로인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춰야 돼요. 얼마만큼 멈추냐? 우리가 느낌이 오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 느낌은 뭐죠? 냄새. 눈의 느낌은 뭐예요? 색깔과 모양. 귀의 느낌은 뭐예요? 소리. 입의 느낌은 뭐예요? 맛. 피부의 느낌은? 촉감. 우리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젯밤에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악몽을 꿨어요. 너무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 하루 종일 조심해요. 어제 꿈꾼 것이 오늘 어떻게 나타날려나? 이러면서 어젯밤 꿨던 꿈 가지고 이미 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게 생각이거든요. 생각. 좋은 생각은 그렇게 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나쁜 생각, 자면서 나쁜 생각 한톨한 것이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이럴 땐,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멈춤. 일단 멈춤. 이게 느낌에서 감정으로 가는 0.2초. 감정이 이미 일어났다 하더라도 멈춰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는 말 한마디 했다 하더라도,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했더라도 잠시 멈춰야 돼요. 3초 아니면 5초. 3초 멈춤, 5초 멈춤이 있어요. 그래야 감정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3

3초 멈출 때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현재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현재로 돌아오는 제일 쉬운 방법은 숨 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숨 쉬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숨을 오늘 쉬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 숨을 오늘 미리서 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숨 쉬는 건 지금 숨 쉬거든요. 그래서 이 숨 쉬는 지금의 내 의식을 여기다가 함께 하는 거예요. 숨 쉬는 데에다가 그래서 심호흡을 하잖아요.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의식을 이 현재의 호흡에다 두면 어떤 감정에서든 빠져나와. 어떤 말을 들어서도 바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감정 속에서 감정이 계속 파생되어져서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그게 원숭이가 나무에서 계속 움직이듯이 계속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빠져나와서 3초 멈춤, 5초 멈춤 요게 제일 유행하는 명상이에요. 제가 3초 멈춤 시를 지었는데 3초의 공간 날카로운 말들이 나를 찔러올 때 똑같이 갚아주려 입술이 딸싹일 때 그 짧은 순간에 호흡 하나 던져요. 나와 세상 사이에 작은 방을 만들어요. 하나, 둘, 셋. 3초의 기적 같은 공간, 분노가 지나가고 이성이 깨어나는 틈,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는 법. 그 3초가 우리의 관계를 살릴 거예요. 그렇게 3초만 멈춰도 사실은 감정으로 빠지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탁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분 동안 앉는 거. 우리가요, 정말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앉아 있어도 다음 일을 계획을 해요. 다음 일을 계획하면 바빠요. 저도 성질이 엄청 급하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앉아 있어야지 다음 일 생각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딴 거 해요. 내가 단순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앉아 있을 때는 산처럼 앉아야 돼요. 5분을 앉더라도. 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앉고 싶다. 온전히 성성적적한 바로 아주 정신은 또렷하면서도 모든 이 분별심, 번뇌, 망상은 완전히 다 쉬어버리는 그걸 성성적적이라고 해요. 이 성성적적한 마음 그 상태로 탁 앉아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5분 동안 앉아있자. 우리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앉을 줄 알아야 돼요. 앉을 때는 정확한 자세로 앉아야 돼요. 편한 대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부좌를 틀고요. 아니면 의자에 앉더라도 허리를 똑바로 펴야 돼요. 꼬리뼈에서 이쪽으로 다섯 번째 척추를 딱 펴게 되면 이게 상체와 하체가 기가 통하고요. 병이 없어요. 그리고 호흡이 아주 깊어져요.
호흡이 깊어지면

그러면 이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할수 있는 끈기가 생겨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척추가 다 펴지면 머리에 잡념이 없어져요. 또렷해진다고요. 그래서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모든 운동에서 기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앉을 때는 반드시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은 선정인을 하고 이손 모양을 하면요. 주변이 고요해져요. 나도 고요해져요. 5분 이하는 눈을 감아도 돼요. 5분 이상일 때는 눈을 떼야 돼요. 눈 5분 이상일 때눈 계속 감고 있으면 꾸벅꾸벅 졸아요. 혼침이나 졸음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눈을 뜨라. 그렇지만 눈을 뜨지만 여기다 의식을 두지는 않아요. 의식은 어디에다 두느냐?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쉴 때 호흡 따라서 의식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5분만 앉아 있을 수 있다면 현재로 아주 생생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간 앉아라. 어느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머리에 생각이 많은 상태에서 누우면 금방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어요. 마음을 고요하게 해놓고, 현재에다가 놓고, 누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할수 있다면 아침에 차 마시기 전에, 또 회사에 갔을 때에도, 회의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한 5분간만 이렇게 자세를 정확히 하고, 의식을 호흡에다 맞추고 앉아라.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분 동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름에는 하루에 샤워를 한번 하나요? 두번 하나요? 두 번도 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그래요. 하루에 한번 샤워를 한다 했을 때한몇분 정도 할까요? 한 30분 너무 긴가요? 한 30분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하루에 한번 정도는 30분 정도 샤워를 합니다. 야, 몸에 샤워를 하듯이 마음도 좀 샤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은 사실 이 몸은 물질은 변화 속도, 이 물질의 변화 속도보다 마음의 변화 속도가 16배나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뭐 땀이 나고 이런 것보다 마음에서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때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샤워하듯이 마음 샤워를 한 30분만 할수 있다면 이건 최고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라. 30분 동안 가부좌를 들고 또 아니 의자에 앉아서 자세를 정확히 하고 아까처럼 앉아라. 이게 이제 마음 샤워예요. 하루 종일 쌓인 마음의 먼지들, 누가 한 말, 내가 한 실수, 엉킨 생각들, 매일 몸을 씻듯이 마음도 씻어줄까요? 참선이라는 깨끗한 물한 바구니, 뿌연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복잡한 잡념 뒤에 숨은 평온을 찾아요. 생각은 구름처럼 흘려보내고
맑아진 마음 거울에 미소를 띄워요. 한 가지 더. 나에게 주는 선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느라 잊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라는 걸. 하루 5분. 오직 나만을 위한 빈 의자. 그곳에 앉아 조용히 안부를 물어요. 애썼다. 고생했다. 참 장하다. 나 자신아. 비판의 칼날 대신 따뜻한 시선을 줄게. 참선은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오늘부터 시작해요. 나를 지키는 연습. 그래서 하루 5분 또는 더 크게는 마음 샤워 30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 덥다 느끼는 순간 바로 싫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들은 아마 잘 될 거예요. 내가 덥다 하는 순간 뭐예요? 아, 내가 덥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은 다 되죠. 아, 내가 덥다 하고 있구나. 또 감정을 일으키면 아, 내가 싫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요즘 명상 용어로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밥을 먹고 있구나. 내가 한 발 한 발 걷고 있으면 내가 걷고 있구나. 밖으로 다른 사람들 표정이며 다른 사람들 뭐 다른 풍경들을 보기보다 먼저 이 명상을 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봐야 돼요. 아주 섬세하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일으켰으면 내가 아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내가 밥 먹고 있구나. 맛있다 하고 있구나. 내가 걷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요게 되는 사람은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하면서 내가 절하고 있구나. 그죠? 내가 염불하고 있으면서 내가 염불하고 있구나. 본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를 할 때 모든 순간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걸 알아차림이라고요. 그건 우린 저절로 돼요. 이게 이제 도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알아차리면 어떤 것이든 이렇게 내가 나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분별하는 마음 있기 전으로 딱 돌아와야 되는데 잘 못 돌아와. 그 돌아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방법은 염불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럴 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바로 그걸 염념상속법이라 그러거든요. 그 순간에 분별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와서 염불하는 부처님 명호로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온만이 반매요. 또 뭐 그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좀 더 길게 신묘장구 대달하니 길게 해버려. 그러면 그때는 분별심이나 감정에 안 빠지거든요. 그게 빠져나와. 그래서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짧다. 난 능엄주, 더 어려운 능엄주 할래. 능엄주 길게. 그러면 그동안에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내가 내 마음을 제로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을 하거나 진원을 내우거나 주력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다 마음 챙기는 제로에다가 가져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사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오직 거기에 집중이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챙기는 거야. 그런데 하고 나면은 또 놓쳐. 바로 끝나고 났을 때는 또 똑같아. 누가 한마디 자존심 상하는 말 하면은 다시 화가 또 확 나는 거야. 그래서 이 깊어지진 못해.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야. 눈을 뜨자마자부터 저녁 잘 때까지. 예. 그렇게 마음을 이 챙기는 것. 그런데 더 좋게 챙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덥다고 하고 있구나. 알아차린다 그랬죠? 아 내가 화냈구나. 알아차리죠? 자 이때 뭐냐면 아 이 덥다고 알아차리는 이놈 뭐지? 내가 지금 화냈다고 알고 있는 이놈은 도대체 뭐지? 이 알아차리는 이놈은 뭐지? 하고 들어가면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궁금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에 오직 이것은 무엇인고 나 그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놈은 도대체 뭐지? 하고 어느 순간에 계속 궁금한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자든지 걸어가든지 꿈속에서도 그렇듯이 계속 되어지면 이제 화두 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단이 되어지면 내한테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의단, 의심의 불꽃, 의단. 한 번 던진 물음표가 불꽃이 되어 온 마음의 잡초들을 하얗게 태우네. 딴 생각이 들어올 틈조차 주지 마요. 오직 이 하나뿐, 오직 이 물음뿐. 의심의 덩어리가 태산처럼 커지면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오직 화두의 바다. 거친 파도 멈추고 만월이 떠오르듯 홀로 드러난 진실, 화두가 나를 춤추게 해. 선명상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깨달음에 있고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포용하는 것이 선명상입니다. 그래서 숨쉬기부터 잠시 5초, 5분, 또 30분 그러다가 정말 아 내가 나를 알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나를 봐야지. 그렇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화두를 들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여기에서 그렇게 늘 선명상을 오랫동안 해왔던 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13차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여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법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은 선명상을 지도했던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자비심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접 고민하고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준한 참선 법문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스님들은 정말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하겠습니다. 한 티끌 속의 우주. 이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게 되어지면 이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눈앞에 한 티끌을 가만히 보니 그 속에 억만겁의 세월이 사네. 작은 풀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이 큰 바다의 함성을 머금고 있네. 한 번의 숨결에 우주가 들고 나니 어찌 멀리서 도를 찾으랴.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그대로가 완성된 진리의 도량이로다. 긴 세월 짧은 찰나 차별이 없고 먼 곳과 가까운 곳 경계가 없네. 발 딛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니 여기가 바로 극락이로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지냈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반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충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서울 종로에 자리한 전통사찰 묘각사. 도심 속 수행도량 묘각사는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잠시 멈춰 쉬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8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참된 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 수많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참다운 자기의 인생과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묘각사에 와서 가져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3: 1700년 역사의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수행하며 몸과 마음의 평화를 만날 수 있는 묘각사 템플스테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는 02-763-3109번입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주년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담고 있는 대만 열방 계행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윤회의 이론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활동 영역과 그리고 1년의 스케줄 그리고 하루 스케줄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반 열반계행에 따르면 이제 부처님이 나디카에서 적당히 머문 뒤 아난다여 이제 외사리로 가자. 그래서 대비구상가와 함께 외사리에 도착해서 암바빨리의 숲에 머물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암바빨리는 그 당시 외사리에서 가장 잘 나가던 요정을 경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술을 먹지 않고도 술 먹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신나고 흥겹게 잘 논다고 합니다. 그 노는데 직접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재미있게 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정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는 유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요정 옆에 아주 큰 망고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망고동산에 부처님이 가서 자주 머무셨다고 합니다. 현재 그 망고동산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추정되는 거로는 지금 보이는 저 탑이 대림정사 가운데 있는 아난다존자 사리탑입니다. 모든 불교 유적에는 부처님 사리탑이 도량의 중심에 있는데 외사리 강음성의 대림정사에는 아주 특이하게 아난다존자의 사리탑이 도량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추정하기에 저 대림정사 부근이었거나 아니면 대림정사와 이웃에 있던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저곳에 와서 머물게 됐는데 외사리 강음성은 부처님 당대뿐만 아니고 초기 불교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깊은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불교사에 큰 영향을 끼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저곳에 도착을 해서 석 달 동안 와사를 나겠노라고 선언을 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외사리 강음성을 소개하기 전에 부처님의 활동 영역과 그리고 1년 스케줄 그리고 하루 일가포를 살펴보는 것이 부처님이 외사리 강음성에서의 활동하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BCE 500년대에는 고대 인도에는 16
함께

제국으로 알려진 군소 국가들이 거대 제국으로 통합해 가던 전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통합 전쟁이 BCE 261년 마우리아의 아쇼카 왕에 의해서 칼링가 전투를 끝으로 10만 명이 희생되고 난 그 피 위에 인도는 최초로 동일 제국을 마련하고 평화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비슷한 시기 전 지구 차원에서 군소 국가들이 전쟁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은 철기시대를 통해서 생산도구가 발달하고 생산력이 증가하고 필연적으로 생산관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 결국 전쟁이라는 폭력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과정이었죠. 동시에 이러한 객변하는 사회 현실을 반영해서 그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 관점을 가진 서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도에서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뛰어난 수행자들, 그리고 중국으로 오면 공자나 묵가와 같은 정치가들, 그리고 지중해로 가면 소크라테스 등 다양한 서성들이 우후죽순적으로 일어나죠. 중국의 제자 백가나 인도의 불교나 자이나교, 또 그리스의 다양한 철학 등은 결국은 그 험한 전쟁의 와중에 어떻게 하면은 생존할 수 있을지 생존에 대한 철학일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생존 철학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질을 추구하는 자유와 행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가치체계로 자리를 잡게 됐죠. 특히 부처님이 창안한 팔정도 수행체계는 오늘날 시대정신이라고 할 정도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활동하던 고대 인도로 국한해 보아도 수많은 군소국가들이 전쟁을 통해서 거대 제국으로 통합해 가는 거죠. 그 당시 인도 북동부죠. 저 지역이 그 당시 인도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근데 북쪽에 고살라, 사이성이 있는 고살라죠. 그리고 그곳은 불교 최대의 수행 도량이었던 기원정사가 있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마가다의 왕사성에는 중림정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북쪽으로는 고살라가 최대의 강국이었고 남쪽으로는 마가다가 군사 정치적으로 강국이었고 그 중심에 오늘 소개할 외사리 강음성이 있었죠. 그러나 외사리 강음성은

정치 군사적인 강국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대국이었습니다. 기원정사가 있는 북쪽의 꼬살라의 사이성에서 중림정사가 있는 남쪽의 마가다의 왕사성까지는 약 7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부처님은 현재 기록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걸 보면 저 700km의 거리를 최소 37회를 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정사에서 25안거를 지내셨고 왕사성에서 중림정사에서 최소 12안거를 지내셨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45년 활동하던 시기 중에 37년을 저 700km를 37회를 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왕복 1400km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 대륙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보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나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1년에 1400km 이상 맨발로 걸어 다니면서 숨설 힘만 있어도 나의 가르침을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의해서 위에서 헌신하겠노라는 그 서원, 그 열정, 그리고 그 실천력이 불교를, 수행을 인도 대지에 탄탄하게 뿌리내린 배경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비와 지혜는 기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력과 열정이 결합될 때 비로소 대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인연 맺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연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부처님의 1년 스케줄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음력 6월 보름 정도 되면 양력으로 6월 마지막이나 7월 첫째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성도한 보리수가 있는 부타가야 그 지역은 아라비아 해로부터서 몬순이 그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해 오나 봐요. 그러면 장마가 시작이 되는 때가 대개 6월 마지막 주나 7월 첫째 주 정도 되면 거의 예외 없이 비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마가 한 길면 한 2, 3주 정도 되죠. 그런데 인도는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됩니다. 대개 경전에는 4개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음력 6월 보름부터 음력 9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은 스님들이 가급적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정주하면서 수행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걸 비가 오는 우기라고 하는데 이걸 원어로 왓사이리 합니다. 그리고 우기에는
이동하지 말고 한

곳에서 편안하게 머물면서 수행하세요라고 해서 앙거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앙거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라고 해서 결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경계를 풀어버리니까.

우기와 관련해서 나온 용어들이 많았었죠. 저희들이 30년 전에 미얀마에 수행을 하러 다닐 때 보면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고 나면 길 위에 그 달팽이라든지 이런 지렁이가 가득 기어 나와서 발걸음을 떼기가 불편할 정도로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비불교도가 스님이 있는 수행도량으로 오니까 마당에 지렁이가 많이 죽어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시력이 좋지 않은 스님이 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 비가 오고 나서 달팽이 새끼나 지렁이들이 기어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밟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철에는 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생명을 죽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은 우기 3개월 동안은 가급적이면 이동을 최소화하고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을 해도 좋다라고 룰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음력 6월 보름부터 9월 보름까지 3개월입니다. 요즘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름 안거를 88년도에 통도사 보강선언에서 한철을 났는데 7월 보름날 해제 법문을 하기도 전부터 그렇게 떠나가고 싶더만요. 그러고는 정심 공양 죽비를 소리가 귀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걸망치고 저기 돌아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있더만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도 스님들이 뭐 인도 스님이나 한국 스님이나 정서는 비슷하겠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공식적으로 당신이 안거를 난 사찰에서 한 달 있다가 안거를 마치고 난 뒤 한 달 있다가 가사를 환불 공양을 올립니다. 이걸 가티나 법회라고 하는데 이때 가사를 환불 공양을 받아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회를 하기 전에는 가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가사를 받아야 안거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4개월이 되는 겁니다. 스님들에게 가사를 올리는 전통은 목련존자 어머니가 그 무간지옥에 떨어졌을 때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를 저 무간지옥으로부터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스님들이 여름 와사 3개월 동안 집중 수행을 할 때 음식 공양을 매일 올리고 그리고 그 와사 3개월이 끝나고 나면 스님들이 떠나기 전에 가사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니가 지옥으로부터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부처님이 처방을 해줬고 목련존자가 그것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스님들에게 가사 공양 올리는 것을 가장 큰 공덕으로 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처님 때부터 수행도량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전통이었죠. 그러면 부처님이 대개 사이성 기원정사에서 음력 6월 보름부터 9월 보름까지 양력으로는 한 7월 중순부터서
10월 중

중순까지 여름 안거를 지내시고 한 달 정도 더 머물면서 수행을 지도하고 또 먼 곳에서 오는 제자들에게 수행을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길을 떠나서 남쪽 마가다의 왕사성 중림정사로 내려가시죠. 혹시 불교도들이 12월 1월 또 2월 중순 정도 돼서 부타가야나 부처님 4대 성지를 수행을 해보면 순례를 해보면 많은 티벳 스님들이나 네팔이나 부탄에 있는 스님들이나 불교도들이 내려와서 순례하는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저게 의아했습니다. 신심이 아주 충만해서 부처님 성지를 히말라야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셨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맞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여름에 더우면 비서를 갑니까?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 주건 겨울에 평균 영하 3, 40도가 3, 40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12월 1월 달 아주 추울 때 성지 순례 겸해서 인도 평지로 내려오면 피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록에 있는 많은 불교도들은 성지 순례를 히말라야가 가장 추운 시기에 평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성지 순례를 해보면 남쪽에 있는 부타가야하고 북쪽에 있는 기원정사하고 한 6,700km 정도 올라가 보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제가 부처님을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11월 중순 정도 돼서 북쪽의 꼬살라 사이성 기원정사에서 한 700km로 내려와서 남쪽의 마가다 왕사성의 중림정사로 겨울에 내려오시게 됐던 게 혹시 그 북쪽의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신 거는 아닌지 다음에 만나면 꼭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11월 중순 정도 양력으로 되면 사이성의 기원정사를 떠나서 남쪽의 왕사성의 중림정사로 출발을 하죠.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당신의 고향이었던 카필라바트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인메란 우시나가라를 거쳐서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로 내려가는데 기원정사에서 외사리 강음정사 강음성 대림정사까지가 약 450km 정도 됩니다. 요즘 평균 옛날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한 25km 정도씩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은 다니면서 탁발을 해야 되니까 많이 이동을 했으면 15km에서 20km 정도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450km 정도 되면은 한 달 정도 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면 12월 중순 정도 되면은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 도착을 했을 거고 거기에서 한 2, 3주 머무르다가 다시 남쪽 왕사성 중림정사로 내려가시는 거죠. 그러면 왕사성 중림정사로 내려가면 한 1월 중순 정도 됐을 겁니다. 외사리 대림정사에서 왕사성 중림정사까지는 120km 정도 됩니다. 한 열흘 정도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러면 1월 중순 정도 돼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도착을 하시면 주로 중림정사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한 6, 7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가다 왕궁티산, 다보산 옆에 있는 영축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축봉 향실에서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3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당신의 최초의 후원자였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그 영축봉 향실에 머물면 편안하게 주무셨고 부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두통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가급적이면 1년에 3개월은 그 뒤 영축봉 향실에서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4월 중순이 되면 내려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외사리 대림정사를 거쳐서 꾸신나가라 그리고 카필라바투를 거쳐서 기원정사로 올라갔는데 이 거리가 최소 1400km였습니다. 이걸 45년 활동기간 동안 37회 이상을 하신 거예요. 이런 부처님의 발품판 공덕으로 불교와 수행이 인도 대지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게으름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채찍으로 삼을 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하루 일과는 어땠을까? 대개 우리는 부처님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고 찬탄을 합니다만 부처님의 1년 스케줄이라든지 그리고 부처님의 하루 일과표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평균 부처님은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주무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의료계의 전문가들은 최소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두세 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잠의 양도 중요하지만 잠의 질도 대단히 중요했겠죠. 근데 부처님은 대개 하루에 한 2시간 내외로 주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전후 되면 일어나서 행령과 자념을 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그래서 5시 전후가 되면 대개 새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인도나 버마나 남쪽에 살아보면 해가 뜰 무렵이 되면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새가 그냥 얼마나 시끄럽게 지저귀는지. 그래서 절집안에 내려오는 개근에 게으른 사람을 나무랄 때 새보다 게으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지간히 잠이 많은 사람도 5시 전후 돼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5시 전후가 되면 주로 주변을 정리하고 도량을 청소를 하죠. 그러고는 7시 전후가 되면 아침 탁발을 나갑니다. 대개 탁발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로 갑니다.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님들이 머무르는 수행도량을 만들 때는 탁발하기 좋은 곳, 탁발하기 적당한 곳, 이곳이 수행도량을 만들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너 걸어가서 탁발을 하고 그러고는 다시 아람아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 수행도량으로 돌아오는데 탁발한 음식은 어디서 먹느냐 하면 아람아로 돌아와서 먹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길목에 주로 나무 밑에 앉아서 드시고 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절에 가면 공양간이 있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공양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발을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조용한 곳에서 공양을 하고 아람하로 돌아오죠. 그러면은 대개 한 10시나 11시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샤워를 하고 12시 전후에서 한 2시까지 이제 오침을 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정심 잡숫고 한심 탁 주무시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남방은 12시나 2시 정도에는 한낮이고 더워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방의 문화는 낮에 한심 주무시는 게 남방의 문화죠. 부처님도 인도인이다 보니 인도 문화로부터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정심 잡숫고 나면 한 2시 정도까지 오침을 하시고, 그리고 2시 되나 3시 정도 되면은 오후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예외 없이 수행을 하고, 또 수행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수행을 지도를 하고, 또 오후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법문을 하고, 그러고는 저녁에 한 7시 전후가 되면, 제가자들이 찾아와서 수행을 하면 수행을 지도를 하고 또 법문을 하고, 제가자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행령과 자념을 하셨고, 저녁 9시가 넘어지면 낮에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특정한 정치인들이라든지 또는 힌두교의 그 당시 브라만교의 지도자급들이 부처님에게 뭐좀 물어보고 싶은데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낮에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간간이 밤중에 횃불을 들고 누가 찾아왔다라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중에 찾아와서 부처님께 자문을 구하고 돌아가시죠. 그런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주로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행령과 자념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면 주로 12시에서 2시, 3시 정도 되면 와념을 하면서 수행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하루 일과는 12시 저녁 12시에서 두서너 시까지 2시간 남짓 주무신 이외에는 하루 종일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지도하고 법문을 하는 것으로서 하루 일과가 꽉 짜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예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전후에서 새가 일어날 무렵에 같이 일어나서 모시고 있는 스승을 찾아뵙고 아침 문안 인사드리는 걸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됐죠. 사리putta 존자 같은 경우는 당신에게 부처님을 소개해준 아싸지 스님에게 매일 아침에 아사지 스님이 머물면서 수행하는 곳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면서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스승을 나에게 소개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걸 평생 걸르지 않고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활동 영역과 1년 스케줄 그리고 하루

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이 머물렀던 외사리 강음성에 대한 인연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0: 행복하십시오.
1: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3: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2: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4: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살

0: 하실 수 있습니다.
1: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풍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2: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6: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과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가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에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따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따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운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0: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0: 결국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1: 네.
0: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1: 네.
0: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0: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한 15년 됐다 그러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 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에메라인을 한번 찍어봤는데 수술했는 자리가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어졌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0: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고.

0: 그렇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에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도

0: 있어도 이 제대로서 뽑은 주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 수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0: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 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물만 네. 맞고
2: 물도 빼고
1: 네. 물도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맞았어요.
2: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2: 네.
1: 네.
2: 네.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네.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네.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1: 네.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네.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

0: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혹시나 연골쇠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란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

0: 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2: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2: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우카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손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 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S자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님 혹시 정밀 검사 받아 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금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1: 네,
2: 어머니
1: 네.
2: 그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기인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도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2: 네.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0: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0: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2: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오.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0: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2: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2: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0: 네.
2: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0: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4: 예예.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 저요?
3: 네.
4: 67이요.
3: 어허.
0: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4: 아니요,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0: 오, 네. 39살에.
4: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4: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0: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2: 안녕하세요, 어머님.
4: 예, 안녕하세요.
2: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4: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2: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4: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2: 네네.
4: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2: 네.
4: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0: 보조기 채우시고
4: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2: 네. 시술을요?
1: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네. 예,
1: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1: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1: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1: 네.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아, 수술 없이.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0: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든 성부나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비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비를 위해서 저에게 진사를 위해서 유도하고 사실적으로 유도야.

0: 그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3: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4: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5: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

0: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비의 빛으로 시방 삼세 중생을 구제하시기에 오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기하온 옵니다.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불교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팔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흥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0: 깨닫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0: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0: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축 중립 통도사가 고려말 인도 출신의 고승 지공 화상의 존상을 봉안했습니다.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며 맺어진 천년의 인연이 불교 문화 교류의 새로운 확장으로 피어났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한성숙 총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하는 것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팍팍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선명상과 현대문화예술이 만났습니다. 국악과 재즈, 무용이 어우러진 특별한 선명상 음악회가 종교의 벽을 넘어 대중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포교사 제도 40주년을 맞아 청년 포교와 미래 10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년 포교사 양성은 물론 지역별 활동 편차를 줄이는 일이 미래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불교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붓다워싱 현상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힙불교 넥스트 세 번째, 가벼운 소비재로 변질되고 있는 힙한 불교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가 고려말 인도 출신의 고승이자 동아시아 불교사의 상징적인 스승인 지공화상의 존상을 봉안했습니다. 14세기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며 맺어진 천년의 인연이 양국 불교 문화 교류의 새로운 확장으로 피어났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지공화상의 유훈을 기리고 한국과 인도 양국의 종교적 연대를 강화하는 대작불사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회향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와 주지 현덕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을 비롯해 고랑날다스 주한 인도대사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공화상 존상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공화상은 14세기 인도 마가다 출신 고승으로 고려말 통도사에 머무르며 무생계법을 설하고 나홍선사와 무학대사 등 한국 불교 선지식들에게 큰 영향을 남긴 인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봉안된 존상은 인도 현지에서 동으로 제작됐으며 앞서 지난 1일 통도사 유런 스님들의 집전으로 복장의식을 마쳤습니다. 법요식에서 중봉성파 대종사는 지공화상 존상을 봉안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 지공석이면 특별히 문수 사리보살 무생계인이라는 그 경을 통도사에 와서 설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 통도사에서는 지공화상의 존상을 모셔도 충분히 모실만하다 그런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1: 현덕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인도의 불교 문화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3: 인도와 또 한국의 종교, 문화, 또 불교가 서로 또 소통하고 왕래해서 양국 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축사에 나선 고랄랑다스 주한 인도 대사는 지공화상 존상 봉안이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 I hope that the enshrinement of the statue of Master Dharmapadra here will provide more opportunity for people in Korea to reconnect with India in larger numbers.
1: 설법전에서 법요식을 마친 대중은 지공, 나홍, 무학대사 등 삼화상의 진영이 나란히 모셔진 삼성각으로 자리를 옮겨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삼화상이 함께한 역사적 공간에 인도에서 건너온 지공화상의 존상이 더해져 통도사는 명실상부한 한국, 인도, 양국 불교 교류의 성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한성숙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현대인의 정서와 정신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정부와 종교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와 진우 스님은 물질적, 기술적 풍요 속에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하는 것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달 1일 임명된 한성숙 국무총리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를 반갑게 맞이한 진우 스님은 취임을 축하하며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따뜻한 모성애로 풀어갈 향후 국정 운영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어 가장 우선할 문제로 AI 등 기술 급변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음을 통계적 지표를 들어 우려했습니다. GDP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스트레스 지수는 세계 최고고 행복 지수도 가장 낮다는 겁니다.
6: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또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다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져야 지혜가 생기고 또 서로 공감도 할 수 있고 여유도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충돌적인 것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동력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들께서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더 모색을.
5: 그러면서 종교를 떠나 국민 마음 평안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깊은 공감을 표하며 높은 자살률과 고독사 문제 등 정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7: 자살뿐만 아니고 그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닌 다른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좀 유형도 살펴보고 좀 다양한 정책들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또 총무원장 스님 또 말씀도 좀 듣고 저희가 방향 잡아가는 데 좀 도움을 얻고자.
5: 진우 스님은 조계종의 선명상 고급을 비롯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 마음 평안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함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위로와 힐링 프로그램이 효과를 얻고 있다며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7: 마음 위안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겠습니다.
5: 진우 스님은 우리 전통 문화의 근간에 불교 문화가 있음을 강조하며 무형으로 전승 발전된 K문화와 더불어 유형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전국 전통 사찰의 역할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6: 국가문화유산 중에 거의 뭐 57-8%가 이제 불교 문화재고 지방문화재까지 유형문화재까지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유산은 거의 뭐 불교적인 그러한 전통 문화유산이라고 할 정도로
5: 그러면서 국민 정서 회복과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시행한 사찰 관람료 면제 조치에 전통 문화 유산 보전에 부합하는 정책과 인식 변환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불교계가 직면한 행정적 불편을 경청하며 현안 해결 노력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예방은 신체적 복지에 집중돼 있던 정부 정책을 정신 건강 영역인 마음 복지로 확장하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장마철 무더위와 팍팍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0: 현명상과 현대문화예술이 만났습니다. 국악과 재즈, 무용이 어우러진 특별한 선명상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색다른 공연이 연출한 치유의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어두운 공연장의 정막 속에서 서서히 밝아지는 무대. 삶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재즈 가수 웅산 씨의 잔잔한 목소리가 객석에 한 줄기 위로로 다가갑니다.
2: 나는 기쁨과 슬픔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두 가지는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1: 국악과 재즈의 만남이 공연의 서막을 열고 비나리를 위해 모인 소리꾼과 색소폰, 대금선율이 사람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단순히 듣는 공연을 넘어 장르의 경계를 허문 음악과 무용이 펼쳐지자 관객들은 일상의 소음을 지우고 온전한 마음의 쉼표를 찾아갑니다.
3: 뭔가 이게 치유받고 싶은 마음에 네, 색다른 네, 경험이 될 것 같아서
4: 일상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 이번 음악회는 불교 전통의 선명상을 대중문화예술과 접목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현대인들이 종교적인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보다 친숙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지자체와 종단이 협력해 선보인 수준 높은 무대는 불교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5: 맨 처음에 그냥 소리만 들었을 때 광대하다 그랬었는데 준비를 잘해서 모든 대중들한테 호응도가 높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1: 기대를 뛰어넘는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한 불교계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명상 음악회와 같은 문화 콘텐츠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의 시민들을 찾아가는 전법의 도구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6: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으나 유랑국당들이 전국을 돌면서 불법을 전했듯이 마음만은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에게 불교적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1: 맑은 선율과 깊은 호흡으로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씻어낸 선명상 음악회. 소리와 침묵이 만들어낸 치유의 울림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에 든든한 안식처가 됐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 불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깊이 있는 신행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종단 포교의 최전선인 포교사 제도 40주년을 맞아 청년 포교와 미래 10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7: 1986년 출가 수행자 중심 포교를 넘어 재가불자의 원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조계종 포교사 제도. 지난 40년간 군부대와 교정시설, 학교와 병원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종단 포교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 조직 형태의 전문 포교 체계로 성장하며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해온 포교사 제도가 40주년을 맞아 성찰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8: 오늘 토론회는 포교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포교사의 역할과 위상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
7: 토론회에선 포교사 제도의 외연 확장이라는 성과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와 불자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한계도 가감 없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청년 포교사 양성은 물론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활동 편차를 줄이는 일이 당면한 미래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9: 아울러 포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포교사의 명확한 역할 정립, 포교사의 교육 과정의 전문성 강화, 세대 간 인력 수급, 청년 포교사 양성의 부족, 포교 활동 지원 체계의 미흡함 등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7: 나아가 출가자 감소와 청년층 유입 약화라는 한국 불교의 근본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최근 불교가 젊은 세대에게 힙한 문화로 다가가는 현상은 반갑지만 이를 단순한 유행이나 소비로만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불교를 일시적인 문화체험을 넘어 마음의 의지가 되는 진정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포교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구 감소, 종교에 대한 무관심까지 겹친 지금이야말로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안목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습니다.

0: 현대사회의 위기를 타개하고 부처님의 전도선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는 포교사단의 역할과 포교사단의 조직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1: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교사단의 역사와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적 가치로 무장한 포교사들의 현장을 누빌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2: 40년 전 첫 걸음을 떼 이제는 종단포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 포교사 제도. 이번 성찰을 발판 삼아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도약에 나설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중앙승가대학교가 조계사 신도회 오정미 수석 부회장에게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승가대는 어제 교내 문수원에서 불교 문화 발전과 자비 나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오정미 씨에게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오 씨는 조계사 신도회 수석 부회장과 아름다운 동행 이사로 활동하며 신행 프로그램 활성화와 교육 지원, 전국 선언 대중 공양,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 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등과 조계사 130여 신도가 함께해 학위 수여를 축하했습니다. 오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불현을 심어준 어머니, 도반 불자들과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4: 승가 외우에 힘쓰며 하심하는 마음으로 수행과 전법에 정진하는 바른 불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3: 불교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트렌드가 되면서 이를 활용한 대중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이익만을 쫓아 불교의 껍데기만 빌려 쓰는 이른바 붓다워싱 현상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힙불교 넥스트 세 번째 시간, 단순한 유행을 넘어 가벼운 소비재로 변질되고 있는 힙한 불교의 이면을 양육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5: 최근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불교 재즈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수십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부처 핸섭, 힙하고 신명난다는 반응이 잇따릅니다. 하지만 음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진언이나 연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목탁이나 범종 같은 불교 사물의 소리가 섞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AI를 이용해 동서양 악기 선율을 섞어 제목만 불교 재즈, 관세음 보살 재즈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밴드 악기를 쓰지 않고 로큰롤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교가 대세로 떠오르자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상업적 이익이나 조회수를 위해 불교 이미지를 소비하는 이른바 붓다워싱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나 종교적 고찰 없이 껍데기만 빌려 쓰는 상업 행태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6: 진언 다라니 같은 거는 소리 그 자체이고 또 스님들 연불하실 때도 그 연불의 그 범음성의 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AI의 첨단 기술도 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제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은가 봅니다.
5: 실제 대중이 느끼는 불교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열풍과 온도차가 큽니다. 최근 발표된 종교실태 조사 결과 종교가 있다는 응답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무종교인은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불교 호감은 높아졌지만 실제 신앙이나 수행으로 이어지는 지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불교가 종교가 아닌 그저 가벼운 소비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기업의 그린워싱처럼 불교의 이미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종교의 참된 정신적 가치를 희석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 이게 그냥 단순히 콘텐츠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불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소개하고 보여주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이제 그런 붓다워싱과 관련되어 있는 우려들을 불식채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5: 철저한 고민 없이 자본의 논리에만 기댄 대중화는 결국 모래성에 그칠 수밖에 없고 본질을 잃은 문화는 대중에게 외면받기 마련입니다. 붓다워싱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선 한국 불교. 일시적 유행을 넘어 불교가 가진 참된 내면의 해안을 지켜내기 위해 교단의 단호한 기준과 대안이

0: 필요한 때입니다. BTN 뉴스 양요근입니다.
1: 광주 소원정사 도계 스님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도담도담 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전을 개최했습니다. 도계 스님은 지난 6일 자비신행회 나르샤 미술관에서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광덕사 동진 스님, 덕림사 지선 스님, 김사목 자비신행회 상임이사,

수행의 결과물로 북끝에 정성을 담아 완성한 작품들이라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스님이 사단법인 한국다도협회 창립 45주년 행사에서 제25회 다촌 정상구 차문화상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7일 부산 여자대학교 다촌 문화관에서 열린 한국다도협회 창립 45주년 기념식 및 제25회 다촌 정상구 차문화상 시상식에서 보혜스님은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상금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보혜스님은 차를 통해 마음을 맑히고 이웃과 소통하는 차문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진하고 자비행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혜스님은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으로 부산기장 국제차문화축제를 이끌고 한중일 국제차문화교류와 다도교육을 통해 차문화 발전과 대중화의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음에 싱그러운 바람 한 점 들여놓으며 평안하고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해봅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 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5: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0: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주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주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펼치고 계실 때 어느 한 마을에 나이가 80이 된 노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아주 성격이 못되고 아주 인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재산에 집착하며 인색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한 가지 취미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건물과 방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집에 대한 집착이 강했나 봐요. 그래서 별장도 만들고 방도 넓히고 건물도 새로 짓고 나이가 80이 되었는데도 남들에게 베풀 줄은 모르고 그 나이가 되도록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기 집의 건물과 방을 넓히는 것에만 치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80살 먹은 할아버지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서 부처님께서 직접 그 할아버지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때 때마침 그 할아버지가 또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방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찾아오시니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부처님 오늘 어쩐 일로 저희 집에 다 오셨습니까? 그래도 부처님께서 너무나 거룩한 성자이시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부처님을 좀 귀찮아하는 마음은 있었어도 부처님한테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할아버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제가 여기 건물도 좀 새로 짓고 방도 좀 넓히고 제가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짓고 방을 많이 만들어서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아니, 뭐 앞채는 손님이 오시면 머물고 뒷채는 제가 좀 쓰고 옆에 있는 건물과 방은 하인들이나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쓰고 뭐 그럴 생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할아버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 뭐가 중요한데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시간 좀 내서 제 법문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상에. 부처님을 만나 뵙기도 힘들고 부처님 법을 직접 듣기도 힘든데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서 내가 중요한 가르침을 전할 터이니 내 법문 좀 잠깐 들어보시오. 부처님이 찾아가서 직접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와, 이 할아버지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기에 살아계신 부처님이 직접 찾아와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할 터이니 내 법문 좀 들어보시오 할아버지. 부처님이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부처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부처님께서 중요한 법문을 설해 줄 테니까 잠깐 시간 좀 내봐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우, 나 지금 공사 중이라고,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나중에 듣겠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부처님, 나중에 들을게요. 나중에. 아, 거참 사람 귀찮게 하네. 막 이렇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복 없는 사람은 안 돼요.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을 만나고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지를 못해요. 옛날 큰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복 없는 사람은 복이 찾아와도 발로 차버린다고. 그게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참 이걸 어떻게 해요? 부처님이 직접 찾아와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겠다 하는데도 싫대요. 이걸 어째요? 이걸 어떡합니까? 부처님께서, 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도 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게 나옵니다. 부처님도 바꿀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자기가 지은 업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아주 무거운 업, 정해진 업은 면하기가 어렵다. 다만 정해진 업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는 있지만 정해진 업보를 면하기가 어렵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불교는 인연법이에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구나. 세 번째가, 모든 중생을 한 번에 다 제도할 수는 없다. 부처님은 대자대비하셔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시고자

하지만 모든 중생을 한 번에 다 제도할 수는 없다. 이게 부처님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다라고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 이 노인은, 이 할아버지는 여기까지가 인연이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사원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옮겨서 집 밖에 나와서 그 마을 밖으로 막 나가시기 전에 그 노인이 부처님이 뒤돌아서 멀리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며 이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공사할 때 석가래를 직접 옮기다가 아이 그 좀 연세도 있고 그러시면 좀 가만히 계시지 괜히 당신이 일 거둔다고 석가래를 옮기다가 위에 있던 석가래가 뚝 떨어져가지고 할아버지 머리를 때려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윽 하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급사를 해버렸대요. 아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라. 석가래가 떨어져서 할아버지 머리를 때려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윽 하고 숨을 거두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아이고 여보 아버지 주인어른 하면서 사람들이 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마을 밖을 나가시기 전에 그 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지는 소리를 부처님께서 다 들으시면서 아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구나. 참으로 덧없구나. 참으로 덧없구나. 생사가 코앞에 있고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내가 일부러 찾아가 삶과 죽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진리의 법을 설하고자 했는데 끝내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은 저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렸구나. 그렇게 부처님께서 마을 밖을 나가시는데 때마침 수십 명의 수행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수십 명의 수행자들이 아니 부처님 아니십니까? 어디에 갔다가 돌아가시는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 인색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삶과 죽음의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법을 전하기 위해 부처인 내가 직접 찾아가 법을 설하고자 해도 그 노인은 끝내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 인연이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발걸음을 옮겨 그 집을 나왔는데 결국은 내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아, 죽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내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고 설사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죽기 직전에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다음 생 크나큰 복과 선업을 누리게 되었을 텐데 끝내 부처님의 설법 듣기를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끝끝내 아무런 공덕도 짓지 못하고 저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 그대들이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란 말인가?

중생들은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서 펼쳐진 돈, 이익, 명예, 권력, 그런 감각적인 욕망에만 집착하고 있지만, 바로 코앞에 죽음이 닥친 것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중생들이여,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급한 일이란 말인가? 아, 중생들은 이와 같이 어리석구나. 그대들이여, 지혜로운 자라면 항상 늘 마땅히 죽음이 언제든 코앞에 닥칠 수 있음을 늘 마음으로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진리의 법을 닦아야 함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십 명의 수행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돈, 명예, 권력, 온갖 쾌락과 즐거움, 감각적인 욕망에만 휩쓸려면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당장 죽음이 코앞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 마치 남의 이야기, 딴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닥칠지 내일 닥칠지 언제 이 생사하게 이 무서운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닦아야 된다. 지금 닦아야 된다. 그 욕심 많았던 할아버지가 부처님이 찾아오셨을 때 잠깐만이라도 부처님을 모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도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무량한 공덕을 분명히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참으로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구나. 그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염불해야 됩니다. 지금 수행해야 됩니다. 소나무 방송 끝나면 염불해야지가 아니라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염불을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절에 가서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그냥 부처님 말씀 문장 하나라도,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번이라도 독송하고 한 번이라도 사경하면서 지금 닦아야 됩니다. 지금 닦아야 됩니다. 언젠가 죽음이 우리 앞에 올 것임을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스스로 이미 사람이 살아봤자 100년 넘게 살기도 힘들다는 걸 스스로 알면서도 마치 우리 중생들은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어서 그래도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구나. 지금 이번 생, 지금 이 순간 잘 닦아야 하겠구나.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따로 염불할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노는 입에 염불하자. 지금 이 순간 염불하자. 지금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시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주 천재였다고 합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난 천재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 세상을 널리 다니며 좋은 스승을 만나서 모든 학문과 기술을 내가 다 배우자. 그리고 이 역사에, 이 세상에 내 이름을 남기자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며 인간이 익힐 수 있는 모든 학문과 수많은 기술들을 모두 배우게 됩니다. 워낙에 타고난 대천재였기 때문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이해하면서 자기의 스승들을 뛰어넘어 모든 학문과 수많은 기술들을 결국 다 배우고 익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세상 천지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가 있으랴.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품고 도시로 내려왔는데 때마침 시장을 다니면서 시장에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떤 활을 만드는 사람이, 활을 만드는 사람이 시장 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소뼈, 큰 긴 소뼈를 아주 섬세하게 갈아가지고 그 뼈에다가 소의 그 탱탱한 힘줄을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묶어서 그걸로 확 팽팽하게 이 화살을 딱 쏠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그런 활을 소뿔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천재가 딱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면서 이야, 어쩜 저렇게 활을 잘 만들까? 저 소뼈를 아주 정밀하게 저 소뼈를 가다듬어가지고 소의 힘줄을 이용해서 저렇게 탱탱하고 아주 튼튼한 활을 만드는데 어쩜 저렇게 활을 잘 만들까? 그러다 천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든 학문과 수많은 고급 기술들을 다 배우고 익혔지만 저 활 만드는 것은 수준 낮고 비천한 기술이다, 낮은 하급 기술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활 만드는 기술은 내가 배우지를 않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세상의 모든 기술을 다 익히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는데 내가 저 활 만드는 기술을 우습게 여겨서 내가 배우지를 않았으니 저 활 만드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셔서 활 만드는 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가 자기가 보기에는 활 만드는 기술은 수준 낮은 기술이다.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시장에서 그 장인이 아주 활을 정밀하게 섬세하게 활을 만든 걸 보고 이제 감동을 느낀 거예요. 내가 활 만드는 기술을 모르는데 내가
저 장인한테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장인을 스승으로 모셔서 워낙 천재였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스승을 능가할 정도로 활을 만들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스승이 깜짝 놀라면서, 야,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연구하고 수십 년 동안 내가 연습을 해서 이 활 만드는 법을 내가 완벽하게 체득했는데 너는 한 달 만에 배웠구나.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다. 그래서 이 천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와 보물들을 활 만드는 스승에게 보답을 하면서,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어요. 그래도 큰 보물로 보답을 하고 감사의 뜻을 올린 뒤에 이 활 만드는 법을 완벽하게 익히고 청년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다 어디 강가에서 한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물이 넘실넘실 강물에 막 파도가 치면서 배가 휘청휘청 거리는데 이 뱃사공이 너무나 능숙하고 노련하게 그 파도의 흐름과 그 물살의 흐름을 이용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노를 저으면서 싹 나룻배를 끌고 그렇게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뱃사공의 노련한 능숙한 모습을 보고 이 천재가 딱 생각하기를, 내가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모든 고급 기술을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저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저 기술은 수준 낮은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배우지를 않았지만 지금 내 두 눈으로 저 뱃사공이 노를 저어서 저 파도와 물살을 이용하여 이 배를 끌고 가는 저 모습을 보니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구나. 내가 세상의 모든 기술을 다 배우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기술은 내가 배우지를 못했구나. 저 노련하고 능숙한 저 뱃사공에게 배를 타는 법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뱃사공을 스승으로 모시고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노를 젓는 방법을 배워서 한 달 만에 스승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천재였던 거예요. 뱃사공이었던 스승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강물 위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그 어떤 파도와 물살에서도 내가 능숙하게 노지를 하여 이 배를 끌고 가는 것을 내가 체득하게 되었는데 자네는 한 달 만에 나를 능가했구나. 참으로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다. 이 천재는 스승님에게, 뱃사공이었던 스승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금은 보화를 스승에게 보답으로 공양을 올리고는 다시 자기 갈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큰 도시에 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을 본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 도시에 처음 왔는데 저 궁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 궁전은 누구의 궁전입니까? 그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저 궁전은 왕이 살고 있는 왕궁입니다. 왕궁인데 왕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궁전입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이 도시의 자랑거리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수많은 나라와 도시를 다녀봤는데 저렇게 잘 지은 궁전은 못 봤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개라는 목수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천재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심지어 활 만드는 법도 배우고 배를 타고 노지라는 것도 배웠지만 저렇게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내 배우지를 못했다. 그러니 이 궁전을 만든 목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천재가 굉장히 배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장점이에요. 그래도 오히려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교만심에 빠져서 배우려고 안 해요. 조금만 뭐 공부하고 배우면 마치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조금 좀 배운 것 같고 그게 마치 대단한 것 마냥 지독하게 무식한 사람들일수록 배우려고 안 해요. 이게 뭐 너튜브 같은데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일수록 자꾸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한대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참 부끄럽게 그지없지만 자꾸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또 우리가 불자라면 나 잘났다, 뭐 내가 깨쳤다,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됐다, 그런 허무맹랑한 교만한 마음을 좀 버리고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공부하려고 했어야 돼요. 제가 금강경을 20년이 넘게 공부했지만 아직도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요. 법화경, 화엄경을 보면 아직도 공부할 게 산더미예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과 우리 거룩하신 큰 스님들의 법문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아직도 공부가 멀었구나. 수행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아직도 내 공부가 멀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잘났다는 건 아니고요. 자꾸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공부하려고 배워야 됩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뭘 안다. 내가 너희들보다 좀 낫다.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이미 엇나간 거래요.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수행이 좀 된 것 같다. 내가 좀 공부가 된 것 같다. 내가 좀 뭘 깨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때가 엇나가는 때래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와 공덕을 갖출 때까지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설사 아라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뭐 아라한이 교만심이 있지는 않겠지만 아라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가 생기는 그날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불하는 그날까지 묵묵히 꾸준히 닦아나갈 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천재가 목수를 만나 내가 이 아름다운 궁전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 궁전을 만든 목수를 만나서 목수를 스승으로 섬겨서 그렇게 그 기술을 하나하나 배운 뒤에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승인 목수보다도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승이었던 목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평생을 갈고 닦았던 기술보다도 훨씬 더 자네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네. 내가 더 이상 가르쳐줄 게 없네. 이 천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꺼내가지고 스승인 목수에게 공양을 올린 뒤에 이제 모든 기술을 다 배웠으니 이제 자기 길을 떠나게 됩니다. 참 대단해요. 타고난 천재의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서 모든 학문과 기술들을 배웠고 심지어 자기가 우습게 여겼던 활 만드는 법, 강에서 배를 타고 노를 젓는 법, 그리고 궁전,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 법까지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의 배움조차도 소홀히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결국 다 익히게 됩니다. 보아라, 세상에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때 멀리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모습을 다 꿰뚫어 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생각하십니다. 저 머리가 총명한 저 남자에게 내가 법을 설한다면 저 남자가 분명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인연이 있겠구나. 부처님께서 그 천재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이가 많은 아주 나이 많은 할아버지 비구 스님으로 뿅 변한 뒤에 바리떼를 들고 지팡이를 짚고 힘없이 비틀비틀 길을 걸으면서 그 천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 천재가 비틀비틀 걸어오는 그 할아버지 스님을 딱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시비 거는 거야? 왜 갑자기 지나가는데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다 묘한 인연법이겠죠? 이 천재가 문득 할아버지 스님이 지나가는데 뭐가 범상치 않았나 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는 분이요? 나는 몸을 다루는 자요. 나는 몸을 다루는 자요. 어? 몸을 다루다니. 몸을 다룬다는 게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그 청년이, 그 천재가 여기까지 오면서 활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배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 목수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궁전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지금 왔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나는 몸을 다루는 자요. 어? 몸을 다룬다는 게 뭡니까? 청년이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활을 만드는 자는 뿔을 다루고 뿔, 솥뼈를 가다듬어서 거기다가 이제 소의 힘줄을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활을 만드니까 활을 만드는 자는 뿔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듯이 지혜로운 자는 몸을 다룬다네. 그 말에 청년이, 이 천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 마치 자기의 삶을 다 꿰뚫어 본 듯이 활을 만드는 자는 뿔을 다루고 뱃사공은 배를 다루고 목수는

0: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자는 몸을 다룬다네. 깜짝 놀랐는데 이 천재가 뭐지? 그 순간 그 할아버지 스님이 허공으로 싹 솟구치면서 본래의 황금빛 30이상 80종호를 갖춘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으로, 원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환한 황금빛 광명을 뿜어내며 그 천재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십니다. 그대여, 그대는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모든 기술을 다 익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못 배웠구나. 그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다루는 법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환해진 이 천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부처님, 이제야 진짜 진리를 제가 만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법을 만났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천재의, 그 남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은 스님들이 있는 가사로 짠 하고 변한 뒤에 그 자리에서 출가 비구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 아래에서 부처님의 지도를 따라 수행 정진하여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과거 전생부터 수많은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를 심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닦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0: 늘 고운 날 되소서.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3: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 충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다례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4: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5: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6: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7: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잠내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0: 배증 기간 동안 부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배증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0: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4: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6: 모든 인류시여! 라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본선의 노력을 다할지어다.
5: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대선사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가 남북 교류 재개 물꼬를 트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는데요. 정부의 대북 기조에 발맞춰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북한과의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남북 교류와 민족 화합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장이신 성행스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0: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저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3를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BTN 불교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BTN 불교TV 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스님. BTN을 많이 사랑해 달라 해서
1: 그러니까.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스님께서는 지난해 8월이었죠.
1: 예, 예.
0: 네. 불교가 남북관계 변화에 어떤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총무원장의 그 총무원장 스님의 당부가 있으셨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우리 그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장을 스님께서 맡아주셨어요.
1: 예, 예, 맞습니다.
0: 먼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는 어떤 곳이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저희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법기구로서
0: 네.
1: 민족공동체추진본부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여기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하는 역할은 남북 간의 관계를
0: 네.
1: 민간 차원, 종교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좀 더 완화시켜서
0: 네.
1: 저희들이 그 바라는 북한에 불교 유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같이 교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랜 세월에 풍파되었던 많은 사찰들을
0: 네.
1: 복원하고 또 보수를 하고
0: 네.
1: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불교 유산을 가꾸고 지키고 그런 역할을 좀 하면서 또 이 경색된 그 국가 간의 신뢰를
0: 네.
1: 저희들이 조금 완화시키는
0: 네.
1: 그런 왕충제 역할을 하는 게
0: 네.
1: 민족 공동체 추진본부의 역할입니다.
0: 네, 예. 그렇죠. 앞으로 불교가 남북 관계를 좀 더 화해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요.
0: 네.
1: 예.
0: 이제 불교가 분단의 이런 시간을 넘어서 화해와 이 공존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1: 예.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를 이끄시는
1: 예.
0: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제가 이제 작년 8월에
0: 네.
1: 임명이 되어서 지금 이제 쭉 진행하고 있는데
0: 네.
1: 이 사실 그 남북이라는 그 단어 자체만 해도 사실 굉장히 어깨에 무겁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 저희들 민족 공동체 본부가 해야

0: 될 역할이나
1: 네.
0: 그리고 그 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조정을 잘해서
1: 네.
0: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정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운영위원도 새롭게 잘 꾸몄고
1: 네.
0: 집행위원도 잘 새롭게 꾸미고 그래서 그동안 운영해왔던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이사진들이 해왔던 그런 많은 일들이 그 운영과 집행위원들이
1: 네.
0: 공존을 해서 서로가 이제 많은 것을 탁망하면서
1: 네.
0: 시대에 맞는 그리고 현 상황에 맞는 그런 발전된 방향으로
1: 네.
0: 계속 저희들이 의논하고 연구하고
1: 네.
0: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남북불교 교류 재개를 위해서 좀 중장기 전략과
0: 예.
1: 또 신뢰 구축에 대한 집중하겠다라고
0: 예.
1: 방침을 밝히셨어요.
0: 예예,
1: 우리
0: 맞습니다.
1: 스님께서.
0: 예예.
1: 그래서 2026년 민초본 사업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되는 기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예예. 네. 사실 저희들의 목적은 남북 교류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동안 닫혀 있었던 건강상 관광 재개를 위한
1: 네.
0: 모습이고 세 번째가 그걸로 인해서 그 건강상 순례 도보길을 만들고 그리고 2019년부터 단절됐던 신계사 복원을 한 뒤에 이루어졌던 템플스테이
1: 네.
0: 간을 다시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이룩하는 게 이제 목적에 있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근본 이제 대통령께서 밝혔던
1: 네.
0: 남북 간의 어떤 그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1: 네.
0: 통일부 장관께서 했었던 말씀
1: 네.
0: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1: 예.
0: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1: 네.
0: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진행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 예.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스님 말씀 중에
0: 예예.
1: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복합 공간 건립
0: 예예.
1: 예, 이 부분과 또 금강산 평화 순례길 조성
0: 예예.
1: 그 예전에는 우리가 신계사 쪽으로 순례를 다 했었잖아요.
0: 예예, 그렇죠.
1: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또 추진을 하시겠다고
0: 예예.
1: 이런 계획이 아주 큰 계획들이에요.
0: 예, 그렇죠.
1: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을까 궁금합니다.
0: 예, 이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1: 네.
0: 남북 그 간의 경색된 국면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경우에 되면 이제 민간 교류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1: 네.
0: 그 중에서도 이제 불교계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이유는 이제 이미 20년 전에 신계사 보고 추진을 했었고
1: 네.
0: 그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그 관광을 많이 또 가게 되었고
1: 그랬었죠. 네.
0: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계획이 이제 그때 그 북한의 불교 인권 불교 위원장하고
1: 네.
0: 그 템플 스테이를 그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때
1: 네.
0: 당시에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1: 아.
0: 그 계획에 맞게 저희들이 준비된 상황에서
1: 네.
0: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금강산 그 관광을 재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1: 네.
0: 도보로
1: 네.
0: 순례를 하는 길을
1: 네.
0: 자연스럽게 추진을 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원산 갈마지구로
1: 네.
0: 인해서 그쪽으로 해서 금강산을 연계해서 저희 생각은 이제 신계사까지
1: 네.
0: 연결을 해서 거기서 템플 스테이관을 지금 짓게 되면
1: 네.
0: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1: 네.
0: 좀 더 자연스러운
1: 네.
0: 그런 교류 역할을 좀 보이기 위해서
1: 네.
0: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좀 더 남북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면 좋겠고
0: 아, 예,
1: 예전처럼 좀 신계사라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0: 아, 그렇죠.
1: 이런 생각이 예, 들거든요.
0: 예, 예.
1: 아, 그리고 지난 4월 8일이었네요.
0: 예, 예.
1: 예, 그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그 DMZ 박물관에서
0: 예, 예.
1: 그 금강산 관광 재개와 더불어서 남북의 평화 화합을 발언한 기원 부패가 열렸다고 해요.
0: 예, 맞습니다.
1: 네. 어떻게 스님이 가서 주관을 하셨나요?
0: 예, 예, 예. 그렇죠. 네.
1: 어땠습니까?
0: 예.

0: 4월 8일 날 네. 그 고성 DMZ 현장에서 네. 성대하게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네. 그리고 저희의 종단 총무원장 선임 네. 그리고 이제 각계 기관 네. 그리고 그 국회의원 네. 그리고 그 신흥사 그 교부장 선임을 비롯해서 신도분들 네. 해서 성대하게 잘 열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하면서 장관님도 그렇고 저희 원장 선임도 그렇고 그 남북 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네. 발언을 굉장히 서원을 세웠습니다. 아. 그래서 그 행사를 끝내고 그 통일 전망대까지 네. 도보로 극기 순례를 네. 같이 함께 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고 네. 그것 또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주 그 다들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네. 행사도 끝내고 극기 행사도 끝내고 네. 또 통일 전망대에서 서로 북한 쪽을 보면서 네. 저희들이 생각했던 네. 금강산 재개 발언을 다시 한번 네. 또 뭔가 마음으로 염원을 하고 왔습니다.
1: 그러셨군요.
0: 예, 예, 예.
1: 아, 그래서 이제 그 기원법회 끝난 후에 예. 금강산 가는 길 걷기 행사를 준비하게 되셨나요?
0: 예, 예 그렇게 됐죠.
1: 아, 그러셨군요.
0: 예. 일단 저희들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준비를 해서
1: 그렇죠.
0: 있으면은 네. 어느 날 되면 저희는 이제 준비한 그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준비가 네.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마도 요즘은 뭐 SNS를 통해서 북한에서도 다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맞아요.
1: 아, 남한에서는 저런 행사를 했구만 이러고 아, 노력하고 있구나 이러고
0: 네, 맞습니다.
1: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조금 노력을 하고
0: 아, 그렇죠.
1: 서로가 노력을 민간에서는 네, 네. 해야 돼요.
0: 아, 그럼.
1: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네. 물꼬를 터가야지 네, 네. 아마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네, 네. 서로가 이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좀 시기적으로 빨라지지 않을까
0: 아, 그렇죠.
1: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 금강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을 잇는 평화 순례길 조성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되어 가나요?
0: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 네.
0: 이거 이 교류가 진행이 되고
1: 네.
0: 되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역할이 돼야 되는데 일단 남북 교류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산 갈마 지구를 개방을 해서
1: 네.
0: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네.
0: 그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금강산 그 도보 순례길을
1: 네.
0: 따라서 만들어가는
1: 네.
0: 역할을
1: 네.
0: 저희들이 이제 청사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그 노력과 힘도 필요하고 또 북한 쪽에서도 노력과 또 담대가 필요하고
1: 네.
0: 그래서 이게 3.1체가 된다 하면은
1: 네.
0: 충분히 그 전에 저희들이 소 끌고 들어가고 버스 타고 들어가고
1: 네.
0: 많은 분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1: 네.
0: 도보라든지 순례라든지 이런 걸로서 다시 성화시키면
1: 네.
0: 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예, 예.
1: 진짜 고인이 되셨지만 정주영 회장님께서
0: 그렇죠.
1: 속 끌고 들어가시고
0: 예.
1: 우리는 신계사 들어갈 때 버스 타고
0: 예,
1: 들어가고
0: 맞습니다.
1: 우리 버스 타고 들어갔어요.
0: 예,
1: 그죠?
0: 예,
1: 네. 아,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0: 예, 예.
1: 싶습니다. 이 평화 통일 인식 확산을 위해서 우리 민추본의 내부의 역량 강화를
0: 예, 예.
1: 하기 시작하셨는데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간에 진행되어 온 어떤 다양한 사업들 올해 내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인가요?
0: 예, 예, 예. 네. 저희들이 이제 뭐 4월 달에도 행사를 했고
1: 네.
0: 다행히 마침 얼마 전에 그 북한의 평양
1: 네.
0: 여자 축구단이 들어왔습니다.
1: 내보양
0: 축구단이.
1: 네.
0: 그래서 수원에서 경기를 했는데
1: 네.
0: 저희 민추본도 한 100명을 응원단을 만들어서
1: 같이
0: 함께 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예,
0: 그래서 열심히 네. 응원도 하고
1: 네.
0: 뭐 저희 그 수원 FC 위민서 축구단이 지긴 했지만
1: 네.
0: 그래도 그 북한 선수단이
1: 네.
0: 한국에 내려와서
1: 네.
0: 그리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일본을 격파하고
1: 네.
0: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1: 아, 네.
0: 그것도 하나의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씩
1: 네.
0: 탑 차듯이 지어지면은
1: 네.
0: 완성이 될 것 같고요.
1: 그럼요.
0: 그리고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0: 저희 민추본에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교육 평화 통일 교육에 대한 거는 평화 교육에 대한 거는 계속 직접적으로 할 것이고
1: 네.
0: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카데미도 열리고
1: 네.
0: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추진하고 있는 그 평화 그에 대한
1: 네.
0: 그 순례도 더 계속 됩니다.
1: 해외 평화 순례.
0: 예.
1: 네. 9월 말 또 남북 접경 지역에 평화 명상 걷기.
0: 예, 예, 예. 그렇죠. 네. 평화 명상 걷기도 진행이 되고
1: 네.
0: 또 해외에 또 평화 또 걷기 행사도 네. 진행이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와 반전에
1: 네.
0: 대한 열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1: 네.
0: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은 교육을 시켜서
1: 그렇죠.
0: 그런 평화와 그 반전에 대한
1: 네.
0: 교육이 충분히 된 그 회원을 함께
1: 네.
0: 회원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같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 네, 참 좋은 소식이네요. 11월에는 민족 공동체 불교 지도자 과정
0: 예예
1: 예 및 예. 예. 해외 평화 순례
0: 예, 예,
1: 그거가 예정되어 있고
0: 예, 예.
1: 또 10월 말에는 남북 불교 문화유산 교류 연구 포럼
0: 예, 예. 예. 그렇죠.
1: 이 포럼도 참 중요할 것
0: 예,
1: 같네요.
0: 예, 예.
1: 왜냐하면 그 불교 문화유산이 북한에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을
0: 예,
1: 거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예, 이 포럼을 잘 개최를 해보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0: 그래서 이번에 네. 저희 종단에서
1: 네.
0: 광화문의 점등식 행사를
1: 네.
0: 그 보현사
1: 네, 등을
0: 탑으로 한
1: 탑등.
0: 이유도
1: 네.
0: 그런 이제 염원이 담긴 거죠.
1: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민추본의 홍보 그리고 조직 관리 강화
0: 예, 예.
1: 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0: 예, 그렇죠.
1: 네. 이용자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시고
0: 예, 예, 예.
1: 또 안정적인 남북 불교 교류 또 통일 활동을 위해서는 이 평화통일 도량을 1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0: 아, 예.
1: 하셨는데
0: 예,
1: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0: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제주도 지역 본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1: 네.
0: 인천 강화 지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지금 81개쯤 정리가 되어 있는데
1: 네.
0: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1: 네.
0: 100개까지 도량을 만들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들 108을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0: 108개의 지역에
1: 네.
0: 그 공동체 추진 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 네.
0: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1: 네.
0: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 강원도 끝에서
0: 그렇죠.
1: 저 남쪽 끝 제주도까지
0: 예, 예.
1: 108개 사찰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네, 꼭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고.
0: 아, 예, 예.
1: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장이신 성행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품격 있는 프로그램 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님.
0: 예.
1: 이 인재 양성 참 그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불교계도 중요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 인재 양성과 공익 활동에 대한 우리 스님의 원력,
0: 예.
1: 주지로 계시는 청계사에서도 아주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0: 예.
1: 스님 활동을 워낙 잘하셔가지고요.
0: 예.
1: 많이 들었는데 이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 제2대 이 연맹장 취임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불교 스카우팅을
0: 예.
1: 네, 골자로 해서 2027년까지 10년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셨었어요.
0: 예.
1: 그게 벌써 어느새 내년이면 10년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10년 동안
0: 예.
1: 네, 궁금해지네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 스카우터가 이제 태동이 되고
1: 예.
0: 많은 회원과 스카우트 연맹의 역할 그리고 중앙이사회의 불교 스카우트 연맹의
1: 네.
0: 위상 제고 그리고 그 불교 스카우트 연맹에서 움직여지는 간부
1: 네.
0: 만들어내는 교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쭉 꾸준히 10년 동안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

0: 커뮤니티나 교수진 뭐 이렇게 다 구축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장소건 어느 여건이든 저희들 연맹에서 지도자 양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분히 역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중앙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발언권도 이제 제법 높아졌고요.
1: 네.
0: 그리고 이 스카우트 활동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잘 아다시피 저 새만금에서 그 잼버리 대회도 잘 치르면서 저희들은 또 좋은 차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템플스테이라는 좋은 차원이 있어서 연결이 돼가지고 마치
1: 오히려 그때는
0: 오히려 저희들은 이 스카우트가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1: 그렇죠.
0: 잼버리 대회가.
1: 네.
0: 그래서 그 파행적인 그 잼버리 대회가 저희 조계종 템플스테이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그 세계인들로 인해서 호응이 좋았고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또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할 때 저희들이 불교 의식을 하게 되었고 그 의식을 하는 것을 세계 잼버리 대원들이 보고 굉장히 좀 이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1: 네.
0: 그러듯이 이제 불교 스카우트는 13년째인데 상당히 이제 위치와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저희 연등회 때 또 스카우트 단이 나가서 프레이드를 같이 함께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한국의 불교 스카우트 연맹은 통일시를 이룬 그 하랑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불교 스카우트 연맹이 잘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예. 그리고 스님 청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유산청 또 의왕시 문화재 활용연구소가 협업해서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들었거든요.
0: 예.
1: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가 그 시작이라고 들었는데 이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가 어떤
0: 저희 청계사에서 그 문화유산청하고 그리고 그 컬처 로드라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의왕시하고 청계사 하고 이제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이제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라는 타이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청계사에는 목판이 640여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천수경부터 저희들이 공부하는 그 천자문 그리고 그 사집부터 경전 법화경까지 총망라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공부하고 배우면서 서각을 하고 그리고 인경을 하고 또 그런 것을 하면서 하나하나의 그 경전을 이야기식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청계사 이야기를 인쇄를 하는 그런 작업을 만들어냈습니다.
1: 그래서 그게 이제 시발점이 인쇄소 됐죠. 이야기. 아, 그랬군요. 그리고 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274호인 이 청계사 신중도 유명하잖아요. 이 신중도에 표현된 전통 악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 비파 연주자 양성 프로그램의 인기도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느새 4기까지 수료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0: 저희 말 그대로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찰에 다양한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청계사 신중도에 있는 비파가 있습니다. 하음 신중 중에. 그래서 그 비파를 가지고 현대에 악기를 만들어내져 있기 때문에 요즘 그 비파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 마롱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롱 선생을 위시해서 그 매기마다 그 비파 연주자를 발굴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파를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비파를 그 배우고 익혀서 이제 다양한 그 곳에 이제 봉사도 나가거든요. 그 연주회도 하고 그러듯이 이 비파는 사실 치기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 비파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네. 마음이 녹아들어서 선인으로 변하는 네.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 비파가 이제 저희 문화재 활용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지금 자리를 잡았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오픈하면 바로 그냥 솔드아웃 될 정도로 네. 예, 끝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회원들이.
1: 아니, 예. 우리나라의 63% 이상이 불교 문화재잖아요.
0: 예, 그렇죠.
1: 국보 보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걸 활용해서 어떻게 국립박물관만 네, 저렇게 맞습니다. 대박이 납니까?
0: 맞습니다.
1: 우리 사찰은 정말 우리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그래서 네. 아 우리 청계사 주지스님께 우리 스님들 많이 보고 계시죠? 저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네. 아 그리고요 24년부터네요 경기도 군포와 의왕 교육지원청과 청소년의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 공유학교,
0: 예, 예, 예.
1: 네 공유학교도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신데
0: 예, 예.
1: 공유학교 하면은 어떤 곳이 공유학교인가 시청자를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0: 예, 예, 예. 네. 말 그대로 이제 공유입니다.
1: 네.
0: 서로 함께 같이 함께 하는 것인데
1: 아.
0: 그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방과후 학교.
1: 네.
0: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이외에 또 다양한 학교에서 대체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1: 아.
0: 공유학교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외국어도 배우게 하고 뭐 이렇게 다양성을 가졌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
1: 네.
0: 교육감님하고 만나서 제 이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얘기를 했더니
1: 네.
0: 너무 좋다.
1: 네. 네,
0: 이거는 처음이 있는데 사찰에서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1: 네.
0: 라고 하게 사찰에서 하는 거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지
1: 네.
0: 종교 세계 하나도 안 뜹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사찰에 할 수 있는 거는 문화유산이 있고
1: 네.
0: 자연이 있고 산이
1: 네.
0: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아우러서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네.
0: 여기서 하는 것이 좋지
1: 네.
0: 종교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더니
1: 네.
0: 너무 좋다고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 했는데 첫 시험을 이제 했어요.
1: 네.
0: 장학위원들이 한 분 와서 했고 또 부모 학부모들이 와서 했고
1: 네.
0: 교사들이 와서 했고
1: 오.
0: 그런데 이제 다 해보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학생들을 참여하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1: 네.
0: 근데 첫 해에 그 공유학교 참여한 학생들이
1: 네.
0: 너무나도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1: 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양교육지원청, 군포교육청 하나씩 늘게 됐죠.
1: 네.
0: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광주교육지원청까지 늘어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지금 올해도 모든 게 다 끝났고요.
1: 네.
0: 예. 그러듯이 이 3년 동안의 결과가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왔고
1: 네.
0: 보험도도 좋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아졌죠.
1: 오.
0: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명상까지
1: 네.
0: 그래서 청소년들의 인성부터 시작해서 명상까지
1: 네.
0: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유산
1: 네.
0: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자연
1: 네.
0: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1: 네.
0: 그 학부모들이 우선 더 좋아합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업그레이드 시켜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프로그램까지
1: 네.
0: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근데 이제 스님 말씀 중에 참 우리는 마당도 제공하고 다 제공하거든요.
0: 예.
1: 근데 절대 우리는 불교를 강조하지 않아요.
0: 예, 예.
1: 근데 무슨 스쿨이다, 무슨 스쿨이다 하는데 예산 주느니
0: 예.
1: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다 장소 제공하겠다.
0: 그렇죠.
1: 이런데 예산을 주고 이런 공유학교 같은 걸 운영하게 하고 아이들 인성을 키워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0: 아이, 그럼요.
1: 그러니까 네. 우리 스님이 공유학교를 잘 시작하신 것 같은데
0: 네.
1: 전국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사찰들이 좀 스님의 아이디어를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저는 네. 언제든지 그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이 프로그램을
1: 네.
0: 공유할 마음이 돼 있기 때문에
1: 그렇지요.
0: 저희들이 처음 네. 시작했고 성공을 시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1: 네.
0: 그거 만약에 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1: 네.
0: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0: 네. 네.
1: 요즘 시대가 참 우리나라는 복지적으로 굉장히 그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죠?
0: 예, 예.
1: 이제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복지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0: 찾아가는 복지까지 다 예, 하고 예. 있잖아요. 또 맞춤형 복지까지. 예, 예. 우리가 늦게 복지를 시작했지만 많이 우리가 달라졌고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이런 사회를 예견이나 하신 듯이 일찌감치 이 복지학과를 중앙승가대학에서 1기로 졸업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청계사 주지 맡으시면서 지역복지, 예, 예. 특히나 장애인 복지에 아주 남다른 정성을 쏟으셨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청계사를 장애인 복지 전문 도량으로 예, 예. 자리매김하셨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또 군인, 또 재소자에 예, 이르기까지 또 장애인까지 예. 아주 전방위적으로 계층별 포교에 진력을 하고 계세요. 예, 예. 그때 복지과를 선택을 하실 때 예. 어떤 마음으로 하셨어요?
1: 처음에 제가 복지학과를 가고자 하는 것도 네. 앞으로 불교 부처님 말씀 자체가 복지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것을 행으로 보여줘야 된다. 네. 아무리 많은 생각과 지식을 가진 들 네. 행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복지학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네. 자격을 취득해서 제대로 된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격을 획득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묘하게 인연들이 이렇게 맺어져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청계사를 오다 보니까 2000년도에 네. 네. 마침 장애인 시설이 하나 있었어요. 뭐 미인가 시설이었는데
0: 네.
1: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럼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0: 네.
1: 제대로 된 그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원력을 세우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장애인 시설이 뭐 아주 그 지역에서 제일 크고
0: 네.
1: 잘 되는 시설로 있죠. 이제 평가가
0: 네.
1: 되었고요.
0: 네.
1: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위탁. 이제 장애인 복지관 위탁을 하고 센터도 위탁을 하게 되고
0: 그러셨군요.
1: 해서 제가 장애인 쪽은 제가 지역에서
0: 네.
1: 제가 다 책임지고 하는
0: 네.
1: 그런 이제 성과를 거뒀죠.
0: 네. 네, 네. 그리고 또 청계사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재소자를 돌볼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1: 예, 그렇죠.
0: 네. 서울교도소죠.
1: 서울구치소.
0: 서울구치소. 예, 예. 구치소가 거기 있으니까
1: 예, 예.
0: 또 이제 재소자들까지 포교에 나서야 그렇죠. 되고
1: 예, 예.
0: 청소년, 어린이, 스님은 정말 다양한 계층을
1: 예, 예.
0: 이렇게 포교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요즘은 이제 민추본 본부장까지
1: 예, 예.
0: 예. 우리 스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소통과 화합이라는 이 하나의 큰 물줄기에서 만나지 않을까
1: 그렇죠.
0: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우리 스님께서 수행자로서 네. 가슴에 새기고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나를 단단하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1: 예, 예. 예.
0: 네,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저는
0: 네.
1: 뭐 지금까지 저희 뭐 조실 스님
0: 네.
1: 그리고 저희 은사 스님
0: 네.
1: 그리고 또 저를 가르쳐준 많은 선지식들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다 제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말고
0: 네.
1: 항상 발심을 해서
0: 네.
1: 그 계기로 해서 나의 모든 본바탕을
0: 네.
1: 다시 한번 자정기이하는
0: 네.
1: 그런 이제 마음으로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저희들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경전을 보고 읽고 해도 네. 그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신 깨치신 그 부분,
0: 네.
1: 응우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거를 네.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말을 많이 새기거든요, 사실.
0: 네.
1: 그래서 그 본바탕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제 마음속에 깊이 담는데 어느 구절 하나가 다 뭐 허투루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받들어서 절대 이 초심 하나만큼은 잃지 말자라는
0: 네.
1: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예. 이만큼 출가해서 또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스님. 우리가 처음에는 나는 단단하게 흔들리지 말고 잘 살아야지 싶지만 때때로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리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어떻게 보면 흔들리면서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닌가
1: 예, 예.
0: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네, 우리 스님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으셨겠죠.

0: 있지만 또 이렇게 흔들리면서 단단한 지금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1: 맞습니다.
0: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스님 소임을 보면은 사실 하루에 12시간도 부족할 것 같다. 이만큼 일을 많이 했는데 때로는 힘들어서 난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1: 아니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네. 이제 저도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출가한 지도 40년이 넘고
0: 그렇죠.
1: 나이도 이제 60이 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런 일을 내 생각대로 너무 오래 하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스님이 역할이 오히려 내 때문에 불편하거나 또 후퇴되지 않을까 하는 그 좀 걱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수행은 저희 근본이고 포교나 복지나 이런 모든 행함에 있어서는 이거는 나의 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업보를 다 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0: 아유,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스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복지 관련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원력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또 내 업보가 닿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스님의 바램, 서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소임자로서의 어떤 소원도 있지만 수행자로서의 소원도 마음에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개를 좀 해 주실까요?
1: 제가 이제 지금까지 나름대로 수행과 포교 정법 활동을 하고 왔지만 조금 더 제가 나를 돌아보면서 한 번쯤 이 마음의 공부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순간 내가 다 내려놓게 되면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내 본분사를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0: 아마 이제 활동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시게 되면 또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부터 또 본분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작되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하잖아요. 원도 늘 우리가 세우고 그 세운 원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님 끝으로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그러겠습니다. 우리 그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이 BTN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한 스님, 한 포교사보다 더 큰 공덕을 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큰 후원이 없으면 이 법당이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 TV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로 더 힘을 내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BTN 불교 TV가 잘 되기 위해서 항상 걱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니까 함께 잘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후원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차마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1: 제가 저니까
0: 스님께서 해주시는데 사실은 불국사와 청계사가 큰 후원자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BTN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또 후원하고 돌봐야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스님들 모두가 하는 일보다 더 큰 포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스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지대방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님 다양한 일을 하시려면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비와 평화 상생으로 남북 화합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갈등과 단절의 시대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려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 공존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란화 불자님, 노재인 불자님, 이명헌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우리 붓다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밝은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우란분절 백중은 도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도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도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0: 소갈가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로갈가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붓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아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설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

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붓다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붓다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다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술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붓다가 예전에 리틀 붓다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 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 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0: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삼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혜도 자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보혜도 자제론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84페이지 주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순서대로 설명하였으므로 실천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주제로 시작합니다. 같이 그 밑에 단락에 보리도 자제는 읽어봅시다. 보리도 자제는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을 주로 강조하였으며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주 쉽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훈련하는 데는 보리도 자제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고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여기 듣는 학생의 입장 또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여기는 자세와 태도를 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듣는 학생의 자세, 학생의 방법, 가르침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들음으로써 생기는 이득. 그래서 자, 그 밑에 같이 읽어봅시다. 법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들음의 이득을 알아야 한다. 뒷배좀이라는 경전에서는 들음으로써 법을 얻고, 들음으로써 지치고 등철치하고, 들음으로써 몸이 안 일을 하지 않게 하고, 들음으로써 열반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또 다음에 이와 같이 들음에 의지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게 되며 삼장에서는 율자의 의미를 알고 계율에 피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경전의 의미를 알아서 선정을 닦을 때 일어나는 산란한 마음 등의 무엇이냐를 버리게 되며 논장을 이해함으로써 지혜를 닦아 번뇌를 제거하고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전부터 불교에서는 운사수, 들을 문자, 생각을 사자, 닦을 숫자, 이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운사수, 문사수. 많이 들어야, 귀에 법문을 많이 들어야 거기에 기억이, 좋은 기억이 남아서 생각할 거리가 된다. 그래서 그 들은 것들을, 기억한 것들을 꺼내서 생각을 한다, 사유를 한다. 그 다음에 마음에 기억되고 인상을 깊게 기억된 것을 생각으로 옳다, 이것은 옳구나 판정한 것을 일상생활에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 문사수, 이것을 삼학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의 지혜가 생긴다. 들음으로서 생기는 지혜, 생각함으로서 생기는 지혜, 실천함으로서 생기는 지혜가 차례차례로 닦아진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87페이지

자타카에 보면은 이렇게 났습니다. 더러운 무지를 밝히는 등불이며 도둑들이 훔쳐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다. 매우 큰 어리석음의 원수를 정복하는 무기이며 요이법의,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요이법의 방편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이다. 모든 세간을 잃었을 때도 진저 부자함이 없는 모든 고통을 치료하는 약이다. 큰 덩어리의 죄를 한꺼번에 두루 부술 수 있는 제시의 주제이며 명예나 무불보다 더 값진 것이다. 인격자가 만나게 되면 그들의 최고의 선물이 되며 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의 학식을 가진 자로 인정받는다라고 더러움의 이득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더러움은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다.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른다. 듣지 않고는. 자, 그리고 자, 한 장 넘겨보면은 더러움은 도둑들이 훔쳐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걸 다 훔쳐가도 내가 기억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훔쳐갈 수가 갈 수가 없다. 기억한 것은 훔쳐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법문 들어서 절에 다녀서 좋은 기억, 또 도반을 사귀어서 좋은 기억, 또 스님을 잘 만나서 좋은 기억, 그건 선업이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고 불순을 저지른 것들, 그런 것들은 나쁜 기억들이 있다. 어릴 때 나쁜 기억들이 있어. 자주자 떠오른다.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 트라우마. 그런 나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최대의 투자는 자기한테 아름다운 기억, 좋은 기억, 유익하고 아름다운, 법다운 기억, 그 기억을 많이 나한테 쌓는 게 그게 최고의 투자예요. 우리 어릴 때 교육이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다 키웠겠지만 신혼부부가 애를, 만약에 애를 이제 요즘 신혼부부가 애를 낳았다. 최고의 투자는 뭘까? 애들한테 부모하고 함께 자연 속에서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게 하는 게 그게 애한테 제일 좋은 추억이 돼요. 그것이 학원 보내는 거 이런 것보다도 뭐 빨리 막 영재교육 시키는 것보다도 아빠하고 엄마하고 산에 들길에 가가지고 나무를 캔다든지 고대름을 가르쳐준다든지 또 애들 같으면 아빠가 데리고 등산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빠와 했던 그 기억이라든지 엄마와 같은 그 기억, 아름다운 기억들 전혀 요구하지 않고 뭘 대라고 애들한테 시키지 않고 마음대로 놀 수 있었던 같이 즐겁게 그래서 엄마야 아빠야 강변 가자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추억을 애들은 심어줘야 제가 어릴 때 아 고향의 추억도 있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참 아름다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있던 그런 추억을 심어주는 게 최고의 투자예요. 88페이지 밑에서 가난할지라도 변치 않는 친구. 가난할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내가 파산한다든지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인생에 큰 고난에 닥치면 다 떠나요. 진짜 친구는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내가 죽을 때 다 떠나보낼 때 나한테 끝까지 가는 친구가 바로 내가 들었던 불법에 대한 기억, 법문을 들었던 그 기억, 그것만 가지고 간다. 89페이지 중간에 이와 같이 사바세계 여기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사바세계 모든 친구나 친척들은 믿을 수가 없으며 결코 마음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법을 듣고 생각하고 닦는 것과 친구가 되는 것이 최고이다. 듣고 생각하고 닦는 것, 문사수라고 요 스님이 아까 쓰는 거 있죠. 바로 이 한자 문사수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다음에 자타카, 그 밑에 바로 다음 주에 자타카 있는 자타카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생담,
부처님께서 내가 과거

전생에 도끼였을 적에 내가 과거 전생에 사슴의 왕이었을 적에 내가 전생에 코끼리였을 적에 이런 부처님의 전생담이 있거든요. 그걸 자타카라고 이야기해요. 자타카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꼭 같이 읽어봅시다. 들음으로써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데 흔들림 없이 단단히 이득이 있으므로 들으면 자신의 삶을 잘서 내어 죽으라도 구할 만큼 가치는 일이다. 자, 이제 비유를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자신의 살을 갈라서 내 줄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지. 들음이. 예. 그러고 한 장 넘겨서 90페이지에 두 번째 줄. 전생에, 부처님 전생에 이것부터 읽어봅시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왕자 다화했을 때 남말라나의 황금 천냥에 공양을 올리고 들었던 것이다. 우리가 넓게 들을수록 견해가 넓어지고 그만큼 수행할 때 성취가 빨라진다. 따라서 젊었을 때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 하는데 산물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또 배운 것과 배우지 않은 이런 큰 차이가 드러낸다. 그래서 산물을, 산부의 공덕을, 산부의 귀중함을 알아차리는 것도 많이 들어야 할지 산부가 귀중한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불교에 오면 산부, 불법성 산부라고 한다 하는데 그것이 진짜로 보배로 생각하는지, 진짜로 보배로 생각합니까? 티베트에서는 산부, 콘촉숨이라고 하는데 콘촉숨 라림포체라고 하는데 산부, 산모는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산모를 내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만약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에 헌신해가지고 단지 동맹을 맺었던 안중근 의사 같으면 조국을 꿈에도 배신하지 않겠죠. 독립할 거라고 대한 독립을 꿈에도 잊지 못하는 마음의 세계는 자기 심장과 같고 목숨과도 바꿀 그러한 것이 바로 산모에 귀한다 했을 때 그것이 산모예요. 근데 그건 아무도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 학습해서 와요. 자기 세뇌, 그걸 세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 것을 듣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하지 않으면 이런 공덕이 다가오지 않아요. 세세생생 반복해야 한다. 세세생생 한생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상에 비록 넓게 배우니가 아니더라도 자 여기에 자 세상에 이제 좀 무식해서 많이 못 배운 것 같아 그랬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 스님이나 세상의 입에서 나오는 법문은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부일 의법불의인이라 이렇게 진작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어떤 법문도 스승이라든지 다른 선지식 법문이 수준이 안 맞거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못 알아듣겠거나 해도 자신의 근기에 맞게 들으면 돼요. 나의 수준에 맞게 들으면 돼요.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은 원음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둥글 원자. 부처님은 화엄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불문하실 때 천상세계도 오고 아수라도 오고 용도 오고 팔부신정도 와가지고 전세계 모든 각 나라의 말들로 다 알아들어요. 부처님께서는 동시통역이 돼요. 천상세계들도 60가지의 음성으로 들린다 이 말. 60가지 음성이 또 멜로디가 있어요. 그냥 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의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법문하면은 자동적으로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다 또 코끼리는 코끼리가 알아듣고 원숭이는 원숭이가 알아듣고 다 알아듣게 그런 식으로 다 알아듣는 그래 내 듣는 사람이 수준에 맞게 알아들으면 된다. 자 법을 가르치는 이를 공경하기 자 다음 91페이지

때를 맞추어 듣기. 세상이 편안하고 바쁘지 않은 때에 맞춰서 법을 정해야 한다. 법을 정해야 되는데도 스승이 피곤해서 쉬고 있으면 문을 벌컥 열어가지고 스님 법문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자 이제 이런 강의실에 와가지고 다 이래 있으면은 준비가 됐잖아. 이때 이제 법을 정하면 된다. 한 진짜로 스님이 누워 있어도 스님 법문해 주세요 이래 찾아오면 좋겠어요. 법문해 찾아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공경에 대하기. 세 번째, 시봉하기. 현재 스님의 요새는 이야기 아닙니다. 옛날에는 스님 60병 돼도 옛날에는 박상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스님들 있으면 손과 발을 씻어드리고,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 출가할 때는 개인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 없어. 화장실이 뭐, 노스님이 화장실 갈라도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데도 저 먼 데까지 가야 돼.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그때는 이제 손과 발을 씻어드리면서 옆에서 돌봐드리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때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무엇인지 기쁜 마음으로 하기. 스승이 이제 뭐 부탁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저번에 부탁 프로젝트 할때 말씀드렸지. 법문한 게 있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선생님이 뭐 부탁한 게 있으면, 예? 우리 또 회장님이 뭐 부탁한 게 있으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그 좋은 복지일 기회를 날라가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어떤 일에서 순종하기? 여기까지. 다음, 법과 가르친 일을 공경하기. 자, 오늘, 92페이지까지 이제 한글로 정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는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러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냐?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0: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1: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0: 아빠는 물 조절 잘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1: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0: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 용주사에서 법당 환경 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 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영축 중림 통도사가 고려말 인도 출신의 고승 지공 화상의 존상을 봉안했습니다.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며 맺어진 천년의 인연이 불교 문화 교류의 새로운 확장으로 피어났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리

0: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한성숙 총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하는 것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팍팍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선명상과 현대문화예술이 만났습니다. 국악과 재즈, 무용이 어우러진 특별한 선명상 음악회가 종교의 벽을 넘어 대중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포교사 제도 40주년을 맞아 청년 포교와 미래 10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청년 포교사 양성은 물론 지역별 활동 편차를 줄이는 일이 미래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불교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붓다워싱 현상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힙불교 넥스트 세 번째, 가벼운 소비재로 변질되고 있는 힙한 불교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고려말 인도 출신의 고승이자 동아시아 불교사의 상징적인 스승인 지공화상의 존상을 봉안했습니다. 14세기 통도사 금강계단을 참배하며 맺어진 천년의 인연이 양국 불교 문화 교류의 새로운 확장으로 피어났는데요. 현장에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지공화상의 유훈을 기리고 한국과 인도 양국의 종교적 연대를 강화하는 대작불사가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회향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와 주지 현덕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스님을 비롯해 고랑랄다스 주한인도대사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지공화상 존상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공화상은 14세기 인도 마가다 출신 고승으로 고려말 통도사에 머무르며 무생계법을 설하고 나홍선사와 무학대사 등 한국 불교 선지식들에게 큰 영향을 남긴 인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 봉안된 존상은 인도 현지에서 동으로 제작됐으며 앞서 지난 1일 통도사 유런 스님들의 집전으로 복장의식을 마쳤습니다. 법요식에서 중봉성파 대종사는 지공화상 존상을 봉안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 지공스님은 특별히 문수 사리보살 무생계인이라는 그 경을 통도사에 와서 설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 통도사에서는 지공화상의 존상을 모셔도 충분히 모실 만하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1: 현덕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인도의 불교 문화 교류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3: 인도와 또 한국의 종교, 문화, 또 불교가 서로 또 소통하고 왕래해서 양국 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축사에 나선 고랄랑다스 주한 인도 대사는 지공화상 존상 봉안이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 I hope that the enshrinement of the statue of Master Dharmapadra here will provide more opportunity for people in Korea to reconnect with India in larger numbers.
1: 설법전에서 법요식을 마친 대중은 지공, 나홍, 무학대사 등 삼화상의 진영이 나란히 모셔진 삼성각으로 자리를 옮겨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삼화상이 함께한 역사적 공간에 인도에서 건너온 지공화상의 존상이 더해져 통도사는 명실상부한 한국, 인도, 양국 불교 교류의 성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한성숙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현대인의 정서와 정신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정부와 종교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와 진우 스님은 물질적 기술적 풍요 속에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국민의 마음 평안을 위하는 것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이달 1일 임명된 한성숙 국무총리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를 반갑게 맞이한 진우 스님은 취임을 축하하며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따뜻한 모성애로 풀어갈 향후 국정 운영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이어 가장 우선할 문제로 AI 등 기술 급변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음을 통계적 지표를 들어 우려했습니다. GDP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스트레스 지수는 세계 최고고 행복 지수도 가장 낮다는 겁니다.
6: 경제 성장도 중요하고

0: 뭐 균형 발전도 중요하고 다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없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져야 지혜가 생기고 또 서로 공감도 할 수 있고 여유도 또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충돌적인 것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동력이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들께서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더 모색.
1: 그러면서 종교를 떠나 국민 마음 평안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깊은 공감을 표하며 높은 자살률과 고독사 문제 등 정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 자살뿐만 아니고 그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이 아닌 다른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좀 유형도 살펴보고 좀 다양한 정책들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또 총무원장 스님도 말씀도 좀 듣고 저희가 방향 잡아가는 데 좀 도움을 얻고자.
1: 진우 스님은 조계종의 선명상 보급을 비롯해 7대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 마음 평안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함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위로와 힐링 프로그램이 효과를 얻고 있다며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 마음 위안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들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우리 전통 문화의 근간에 불교 문화가 있음을 강조하며 무형으로 전승 발전된 K문화와 더불어 유형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전국 전통 사찰의 역할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0: 국가문화유산 중에 거의 뭐 57-8%가 이제 불교 문화재고 지방문화재까지 유형문화재까지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유산은 거의 뭐 불교적인 그러한 전통 문화유산이라고 할 정도로
1: 그러면서 국민 정서 회복과 문화 향유 확산을 위해 시행한 사찰 관람료 면제 조치에 전통 문화유산 보전에 부합하는 정책과 인식 변환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불교계가 직면한 행정적 불편을 경청하며 현안 해결 노력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예방은 신체적 복지에 집중돼 있던 정부 정책을 정신건강 영역인 마음복지로 확장하고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장마철 무더위와 팍팍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선명상과 현대 문화예술이 만났습니다. 국악과 재즈, 무용이 어우러진 특별한 선명상 음악회가 열렸는데요. 색다른 공연이 연출한 치유의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어두운 공연장의 정막 속에서 서서히 밝아지는 무대. 삶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재즈 가수 웅산 씨의 잔잔한 목소리가 객석에 한 줄기 위로로 다가갑니다.
5: 나는 기쁨과 슬픔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두 가지는 내 노래가 되었습니다.
4: 국악과 재즈의 만남이 공연의 서막을 열고 비나리를 위해 모인 소리꾼과 색소폰, 대금 선율이 사람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단순히 듣는 공연을 넘어 장르의 경계를 허문 음악과 무용이 펼쳐지자 관객들은 일상의 소음을 지우고 온전한 마음의 쉼표를 찾아갑니다.
6: 뭔가 이렇게 치유받고 싶은 마음에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서
7: 일상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4: 이번 음악회는 불교 전통의 선명상을 대중문화 예술과 접목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현대인들이 종교적인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보다 친숙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지자체와 종단이 협력해 선보인 수준 높은 무대는 불교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8: 맨 처음에 그냥 소리만 들었을 때 광대하다 그랬었는데 준비를 잘해서 모든 대중들한테 호응도가 높다고 그러면은 이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4: 기대를 뛰어넘는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한 불교계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명상 음악회와 같은 문화 콘텐츠

0: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의 시민들을 찾아가는 전법의 도구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1: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으나 유랑국당들이 전국을 돌면서 불법을 전했듯이 마음만은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에게 불교적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0: 맑은 선율과 깊은 호흡으로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씻어낸 선명상 음악회. 소리와 침묵이 만들어낸 치유의 울림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에 든든한 안식처가 됐습니다. BTN 뉴스 유로섭입니다.
2: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 불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깊이 있는 신행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종단포교의 최전선인 포교사 제도 40주년을 맞아 청년포교와 미래 10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수 기자입니다.
3: 1986년 출가 수행자 중심 포교를 넘어 재가불자의 원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조계종 포교사 제도. 지난 40년간 군부대와 교정시설, 학교와 병원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종단포교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국 조직 형태의 전문 포교 체계로 성장하며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해온 포교사 제도가 40주년을 맞아 성찰과 미래를 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4: 오늘 토론회는 포교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포교사의 역할과 위상을 함께 모색하는
3: 토론회에선 포교사 제도의 외연 확장이라는 성과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와 불자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한계도 가감없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청년 포교사 양성은 물론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활동 편차를 줄이는 일이 당면한 미래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5: 아울러 포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포교사의 명확한 역할 정립, 포교사의 교육 과정의 전문성 강화, 세대 간 인력 수급, 청년 포교사 양성의 부족, 포교 활동 지원 체계의 미흡함 등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3: 나아가 출가자 감소와 청년층 유입 약화라는 한국 불교의 근본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최근 불교가 젊은 세대에게 힙한 문화로 다가가는 현상은 반갑지만 이를 단순한 유행이나 소비로만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불교를 일시적인 문화체험을 넘어 마음의 의지가 되는 진정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포교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구 감소, 종교에 대한 무관심까지 겹친 지금이야말로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안목이 필요한 때라고 짚었습니다.
6: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위기를 타개하고 부처님의 전도선을 온전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발로 뛰는 포교사단의 역할과 포교사단의 조직,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7: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포교사단의 역사와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적 가치로 무장한 포교사들의 현장을 누빌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3: 40년 전 첫걸음을 떼 이제는 종단포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 포교사 제도. 이번 성찰을 발판 삼아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도약에 나설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중앙승가대학교가 조계사 신도회 오정미 수석 부회장에게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승가대는 어제 교내 문수원에서 불교 문화 발전과 자비 나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오정미 씨에게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오 씨는 조계사 신도회 수석 부회장과 아름다운 동행 이사로 활동하며 신행 프로그램 활성화와 교육 지원, 전국 선언 대중 공양,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 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 등과 조계사 130여 신도가 함께해 학위 수여를 축하했습니다. 오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불현을 심어준 어머니, 도반 불자들과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8: 승가 외우에 힘쓰며 하심하는 마음으로 수행과 전법에 정진하는 다른 불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0: 불교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트렌드가 되면서 이를 활용한 대중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이익만을 쫓아 불교의 껍데기만 빌려 쓰는 이른바 붓다워싱 현상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힙불교 넥스트 세 번째 시간, 단순한 유행을 넘어 가벼운 소비재로 변질되고 있는 힙한 불교의 이면을 양육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1: 최근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불교 재즈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수십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부처 핸섭, 힙하고 신명난다는 반응이 잇따릅니다. 하지만 음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진언이나 연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목탁이나 범종 같은 불교 사물의 소리가 섞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AI를 이용해 동서양 악기 선율을 섞어 제목만 불교 재즈, 관세음 보살 재즈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밴드 악기를 쓰지 않고 로큰롤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교가 대세로 떠오르자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상업적 이익이나 조회수를 위해 불교 이미지를 소비하는 이른바 붓다워싱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나 종교적 고찰 없이 껍데기만 빌려 쓰는 상업 행태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2: 진언 다라니 같은 거는 소리 그 자체이고 또 스님들 연불하실 때도 그 연불의 그 범음성의 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AI의 첨단 기술도 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이제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은가 봅니다.
1: 실제 대중이 느끼는 불교의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열풍과 온도차가 큽니다. 최근 발표된 종교 실태 조사 결과 종교가 있다는 응답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무종교인은 압도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불교 호감은 높아졌지만 실제 신앙이나 수행으로 이어지는 지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불교가 종교가 아닌 그저 가벼운 소비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기업의 그린워싱처럼 불교의 이미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종교의 참된 정신적 가치를 희석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 이게 그냥 단순히 컨텐츠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불교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소개하고 보여주고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이제 그런 붓다워싱과 관련되어 있는 우려들을 불식채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 철저한 고민 없이 자본의 논리에만 기댄 대중화는 결국 모래성에 그칠 수밖에 없고 본질을 잃은 문화는 대중에게 외면받기 마련입니다. 붓다워싱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선 한국 불교. 일시적 유행을 넘어 불교가 가진 참된 내면의 해안을 지켜내기 위해 교단의 단호한 기준과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광주 소원정사 도계 스님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도담도담 기금 마련을 위한 서화전을 개최했습니다. 도계 스님은 지난 6일 자비신행회 나르샤 미술관에서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광덕사 동진 스님, 덕림사 지선 스님, 김삼옥 자비신행회 상임이사, 이지혜 동구의회 의장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31일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서 서예 붓글씨와 달마도, 금리사경 50여 점을 선보이며 수익금은 전액 학대 피해 아동의 쉼터 운영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도계 스님은 100일 기도 수행의 결과물로 붓끝에 정성을 담아 완성한 작품들이라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장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이 사단법인 한국다도협회 창립 45주년 행사에서 제25회 다촌 정상구 차문화상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7일 부산 여자대학교 다촌 문화관에서 열린 한국다도협회 창립 45주년 기념식 및 제25회 다촌 정상구 차문화상 시상식에서 보혜 스님은 차문화 발전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상금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보혜 스님은 차를 통해 마음을 맑히고 이웃과 소통하는 차문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진하고 자비행을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혜 스님은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으로 부산기장 국제차문화축제를 이끌고 한중일 국제차문화교류와 다도교육을 통해 차 문화 발전과 대중화의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음에 싱그러운 바람 한 점 들여놓으며 평안하고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성난 말을 하지 말라. 마음의 괴로움을 안겨줄 뿐이다. 악을 보이면 재앙이 오나니 내 몸에 해로울 뿐이다.

지금부터 용성 진종조사 탄신 162년 봉창대제를 봉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순간 니르바나 참배 공연이 있겠습니다. 스님들께 큰 박수를 올립니다.

0: 큰 박수를 보냅니다. 석가열의 부척법 71조이신 법장당 화정조사님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조사님을 모십니다.
1: 존경하는 이 대중 여러분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성 진정조사님의 이 나라 사랑에 그 대자비에 존경하옵고 유언 실현을 이 노구가 될 때까지 한평생을 해오신 우리 도자문자 육신보살님께 감사 올립니다. 제자는 능공의 100일 동안의 기도로 100일 해양일날 BTN에서 해양식을 사사무의 법문을 가지고 법회를 했습니다. 이 법문을 들은 명법사 보리의 김연웅 회장님은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이 땅에 글을 썼습니다. 또 그리고 작곡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유튜브에서 들으니까 어찌나 감동을 했는지 제가 공덕의 산 위에 올라서 대발언을 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행복하고 온 세계와 온 나라가 평화를 이루기를 발언하면서 우리 용성 진종 조사님의 감탄 감사와 육신보살님이 이 땅에 애족 애민한 사랑을 놓고 저희 기쁨과 하나가 되어서 저는 대원 성취 발언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사사무예를 완전히 중생들이 다 알아듣게끔 만든 김연웅 회장님의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노래를 하는데, 네, 손을 오른쪽 손을 올리시고, 네, 올리시고. 더 크게, 더 신나게.

감사합니다. 전 인류가 온 세상의 나라가 이렇게 부처님의 부름으로 행복할 것이며 오늘의 여러분들도 모든 소망이 이렇게 유튜브에 이게 딱 들어가면 세상의 빛, 네, 그 빛을 틀어서 여러분들이 예, 예, 이 기독오가 신나는 네, 대원의 성취 발언 같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행복한 날이 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정멸도 수행을 잘 맞추어 가면 내세의 부처님 닮음을

이미 묘범연화경 제1사국회입니다. 그래서 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교오장부 천인사 불세존님이 마하가섭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미묘 법문 실상 무상 청정 법안 열반묘심 정법 안장을 너에게 부촉하노라 하시면서 전법하시니 그 전법계는 이러합니다.

석가열의 부처법 제1세 마하가섭 존자가 제2세 아난다 존자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법 유법이다.

미타불 석가열의 부척법 제28세 보리달마 조사가 제29세 해가 신광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본래 차토 천법 구미경 일화개오엽 결과 자연성 이로.

미타불 석가열의 부척법 제33세 해능대감조사가 제33사세 남학회양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기입니다. 심지함재종 보실계생 돈노 보리과 차성이로

미타불 석가열의 부적법 제37세 황벽희운조사가 제38세 임재의현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불법제 불명심법무오소부심법 부제심법도이도.

미파불 석가열의 부적법 제56세 서곡 청공조사가 제57세 태고보우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지대시청하심 지성시청

자, 요차 심자다리로 다나

석가열의 부척법 제63세 청어 휴정조사가 제64세 편양 은지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성 비시 비비심 부여 신법경 이로

미타불 석가열의 부척법 제67세 환성지안조사 전법계 석가열의 부척계대법 제68세 금계원우대사가 부척계대법으로 이은 전법계입니다. 여일동소 겨

미타불 석가열의 부척법 제68세 석가열의 부척 계대법 제75세 용성진종조사가 석가열의 부척법 제69세 석가열의 계대법 제76세 동원완교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산수여 주장 고인 증정득 아

타불 석가열의 부초 계대법 제74세 남호행준대사가 석가열의 부초 계대법 제68세 석가열의 부척법 제68세 석가열의 부초 계대법 제75세 용성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역관허공

공 토화 불소구 이로

석가열의 부속법 제70세 석가열의 부속교대법 제77세 불쌤 도문조사가 석가열의 부속법 제78세 법장 화정조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입니다. 불불불상경 조조불상견 불조 해명법 증무 유정법 이로

타이볼 아사가열의 부족법 제69세 특가열의 부족계대법 제76세 통원완규조사가 석가열의 부족법 제70세 석가열의 부족계대법 제77세 불샘도문법사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계획 용사소수법

0: 공덕 보급어일체아 등여중생 탕생극락국동견무량수 개공성부을동 삼마히다 삼마발지
1: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0: 무영수 아래서 뿌리 없는 나무가 서 있고 해 없는 달이 있더네. 그림자 없는 나를 찾아 어디로 떠나리라. 안팎이 따로 없는 투명한 유리알처럼 세상의 풍경이 내 안을 무심히 통과하네. 나라고 할 것 없는 이 몸이 우주를 품었으니 어디를 가나 그곳이 바로 도량이로다. 오고 감이 없는 발걸음, 머무름 없는 마음, 무영수. 그림자 없는 나무 그늘 아래서 영원을 춤추네. 생사의 파도는 내 마음의 물결일 뿐 바다를 본 자는 더 이상 파도를 두려워 않네. 선사의 노래가 흐르는 강물 위에 적히니 글자마다 빛이 되어 중생의 눈을 밝히네. 행복하시지요?
1: 네.
0: 네. 저는 이제 이번 이제 13분 스님들을 모시고 선명상을 주제로 해서 특별 강연 3개월 동안 진행하는 첫날입니다. 제가 이제 조기종 선명상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저는 선명상의 노래, 선명상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노래라고 하니까 즐겁고 그리고 가볍게, 무겁지 않게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선명상의 노래로 주제를 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2월부터 이제 설쯤에 참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참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7박 8일 동안 참선 마을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법문을 하는데, 셋째 날에는 참선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2시간 동안 했어요. 그랬는데도 눈빛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화두가 생생하게 일어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 2시간 동안 나는 아주 열심히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게 감흥이 깊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시를 한 수를 썼어요. 화두를 시를 적어가지고 이제 그 시를 이제 이목고라고 하는 화두를 줬는데, 그 이목고라고 한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런 시를 하나 지었어요. 이목고, 이것은 무엇인고? 말을 하는 이놈은 누구인가? 슬퍼하고 화를 내는 이놈은 어디 있나? 찾으려 눈을 뜨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모르는 채눈 감으면 또렷이 살아있네. 이목고, 이목고, 이것은 무엇인고? 답을 찾지 말고 물음표에 머물러 봐. 간절한 의문 하나 가슴에 품고 있으면 어느새 세상은 고요한 빛으로 차오르네. 이 시를 다음 날 들려줬더니 다 이제 알겠대요. 아, 이제 알겠어요. 난 2시간 동안이나 아주 저녁 동안에 애써서 법문을 했는데, 그건 다 어디로 간데없고 이 짧은 시한 편에 다들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시로 적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래서 선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삼조 승찬대사께서 신신명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가 현각스님께서 증도가라고 하는, 그래서 다 신신명, 증도가, 또 작년 이맘때쯤 여기에서 그 의상스님 1400주년이어서 의상스님의 법성계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법성계 또한 노래란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칠역굴에서 500명의 비구들이, 특히 아라한들이 모여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을 해요. 결집하고 난 뒤에 다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한그 결집한 경전들이 다 노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전 읽은 소리 들리면은 아, 노래처럼 들리지 않아요? 뭐 지금 한국에서도 금강경은 읽어도 스님들이 이렇게 독송을 하면 다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노래처럼 만들면 좋겠다. 법문을 많이 할게 아니라 노래로 만들면, 이제 그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법문 많이 하지 않아도, 많이 듣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화두의 노래를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시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3일 후에는 또 어떤 걸 시를 한편 지었냐면, 참선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번뇌가 다 끊어질 때, 예, 완전히 다 끊어진 지점이 있거든요. 선명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바로 모든 번뇌가 끊어진 지점, 바로 이 지점이 이제 의단이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이 뭐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불면증 또뭐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자살 충동까지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감정이 너무 심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체 문 밖을 나오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리 지금 무상사 법당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처럼 늘 행복하고 아주 평화롭고 마음이 늘 자유롭고 이런 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러지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어렵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하다 그래서 피로사회라 하기도 하고요. 떠나고 싶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도 있고 지금은 AI 시대에는 다들 불안하다고 하는 불안한 마음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그렇게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불교는 오로지 이 마음의 문제만 다루고 있고, 이 어떻게 마음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열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것인가에 대해서 늘 조사 스님들이 실제 수행을 통해서 다 그걸 극복하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을 글로서 노래로서 이렇게 남겨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현대에 좀 살려가지고 현대에 살려서 현대 지금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해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게 할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래서 선명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세상에 나온 지 3년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조급해 하는 분도 있어요. 아, 선명상 한다고 하더니 지금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조급해 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선명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으로부터 이 지금 21세기 사람들에게 한국 불교가 할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런 고민 속에서 아 선명상을 세상 사람들이 할수 있게 만들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니까 그또 이제 장마철 시작되고 나니까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문 열자마자 아 덥다. 덥다는 뭐예요? 느낌이죠. 덥다. 그 덥다 하는 말 하는 순간. 바로 싫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게 뭐냐면, 싫다, 좋다, 이건 분별심이거든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느낌이 바로 오면, 바로 0.2초에서 0.5초 사이에, 바로 싫다,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느낌에서 바로 감정으로 가는 거죠. 이 감정으로 가면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감정으로 가면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에어컨 제일 먼저.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선풍기. 선풍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채. 부채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손으로 해야 돼. 모자, 책. 뭐, 그래도 전체 공기가 너무 후끈하니 달아올라서 뭐숨쉴 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되게 답답해하죠. 아, 너무 답답해. 아, 올여름엔 너무 덥다는데 어떻게 하지? 벌써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으로 가면 이 현대 과학적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해소하기에 노력하는데 이 과학적 도구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정업중생이라고 그래요. 정으로 다, 모든 것을 다 감정으로 해석을 해요. 그 덥다뿐만이 아니라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아, 이게 좋은 말인지, 칭찬하는 말인지, 나를 비난하는 말인지. 칭찬하는 말은 뭐뛸 듯이 기뻐요. 아주 기뻐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느낌이지만 느낌과 동시에 0.2초 만에, 0.5초 만에 바로 거기서 감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은 소리는 너무 막 기뻐하고 뭐 코끼리도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소리, 나를 싫어하는 소리, 예. 나를 오해하는 말, 이런 한마디 들으면 어때요? 속에서 불이 나죠.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듣자마자. 이게 내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좋아하는 만큼 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를 더 듣기 싫어해요. 자, 깨끗함을 좋아해요. 얼마 전에 중학생들이 7명이 저희 참선마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깨끗함을 숫자로 수치로 계산하면 0에서부터 10까지 하면 어느 정도 깨끗함을 좋아해? 물었더니요, 남학생들은 7 정도 돼요. 여학생은 8 정도 좋아해요, 깨끗함을. 그러면 동시에 깨끗함을 좋아하는 만큼 싫어하는 마음이 마이너스 7만큼 생겨나는 거예요. 더러운 게 있으면 마이너스 7만큼 싫어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학생들은 마이너스 8만큼, 그럼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못 견뎌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어렵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까지 해요.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싫어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까지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분별심입니다. 그 분별심 때문에 우리는 감정의 폭이 심할수록 힘들죠. 바로 느낌에서 감정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그 분별심은 좋다, 안 좋다? 나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그래도 어떤 지점이냐면 제로인 지점이 있어요. 제로인 지점.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점이 있는 거죠. 그 지점에 마음을

그 지점의 마음이 아주 밝고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화로워요. 그리고 아주 자유로워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이. 우리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을 더 어렵다 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판단하고 빨리 분별하고 그 중에서 지금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좋은 것을 챙기고 그래서 이 분별심이 극에 달아 있는 시대가 지금 현재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어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제로인 지점으로 마음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바로 감정으로 끌려가서 계속 먹구름을 만들어내는 거야. 어려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행복함을 추구하지만 점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난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발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선명상의 이제 최고의 목적은 사실은 깨달음에 있어요. 바로 이 제로인 지점,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바로 이 마음을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그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두운 무명은 번뇌는 어두운 무명이고 참선은 밝은 지혜다. 그러니까 이 분별하고 있으면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로인 지점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챙기는 거, 분별하지 않는 마음을 챙기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들 대부분인 거죠. 분별하는 마음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 제로인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멈춰야 돼요. 일단 멈춰야 돼요. 얼마만큼 멈추냐? 우리가 느낌이 오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 느낌은 뭐죠? 냄새. 눈의 느낌은 뭐예요? 색깔과 모양. 귀의 느낌은 뭐예요? 소리. 입의 느낌은 뭐예요? 맛. 피부의 느낌은? 촉감. 우리 생각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젯밤에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 악몽을 꿨어요. 너무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 하루 종일 조심해요. 어제 꿈꾼 것이 오늘 어떻게 나타날려나? 이러면서 어젯밤 꿨던 꿈 가지고 이미 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게 생각이거든요. 생각. 좋은 생각은 그렇게 하루를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나쁜 생각 자면서 나쁜 생각 한 톨 한 것이 하루 종일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이럴 땐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멈춤. 일단 멈춤. 이게 느낌에서 감정으로 가는 0.2초.

감정이 이미 일어났다 하더라도 멈춰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는 말 한마디 했다 하더라도,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했더라도 잠시 멈춰야 돼요. 3초 아니면 5초, 3초 멈춤, 5초 멈춤이세요. 그래야 감정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3초 멈출 때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현재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현재로 돌아오는 제일 쉬운 방법은 숨 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숨 쉬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숨을 오늘 쉬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 숨을 오늘 미리서 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숨 쉬는 건 지금 숨 쉬거든요. 그래서 이 숨 쉬는 지금의 내 의식을 여기다가 함께 하는 거예요. 숨 쉬는 데에다가, 그래서 심호흡을 하잖아요. 숨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의식을 이 현재의 호흡에다 두면 어떤 감정에서든 빠져나와. 어떤 말을 들어서도 바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감정 속에서 감정이 계속 파생되어져서 생각에 생각의 꼬리를 물고 나오고, 그게 원숭이가 나무에서 계속 움직이듯이 계속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빠져나와서 3초 멈춤, 5초 멈춤, 요게 제일 유행하는 명상이에요. 제가 3초 멈춤 시를 지었는데, 3초의 공간. 날카로운 말들이 나를 찔러올 때 똑같이 갚아주려 입술이 딸싹일 때, 그 짧은 순간에 호흡 하나 던져요. 나와 세상 사이에 작은 방을 만들어요. 하나, 둘, 셋. 3초의 기적 같은 공간, 분노가 지나가고 이성이 깨어나는 틈,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는 법. 그 3초가 우리의 관계를 살릴 거예요. 그렇게 3초만 멈춰도 사실은 감정으로 빠지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탁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분 동안 앉는 거. 우리가요, 정말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앉아 있어도 다음 일을 계획을 해요. 다음 일을 계획하면 바빠요. 저도 성질이 엄청 급하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앉아 있어야지 다음 일 생각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딴 거 해요. 내가 단순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앉아 있을 때는 산처럼 앉아야 돼요. 5분을 앉더라도. 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나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앉고 싶다. 온전히 성성적적한, 바로 아주 정신은 또렷하면서도 모든 이 분별심, 번뇌, 망상은 완전히 다 쉬어버리는, 그걸 성성적적이라고 해요. 이 성성적적한 마음, 그 상태로 탁 앉아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5분 동안 앉아있자. 우리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앉을 줄 알아야 돼요.

앉을 때는 정확한 자세로 앉아야 돼요. 편한 대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가부좌를 틀고요. 아니면 의자에 앉더라도 허리를 똑바로 펴야 돼요. 꼬리뼈에서 이쪽으로 다섯 번째 척추를 딱 펴게 되면 이 상체와 하체가 기가 통하고요. 병이 없어요. 그리고 호흡이 아주 깊어져요. 호흡이 깊어지면 이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할 수 있는 끈기가 생겨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척추가 탁 펴지면 머리에 잡념이 없어져요. 또렷해진다고요. 그래서 자세를 잘 잡아야 돼요. 모든 운동에서 기본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앉을 때는 반드시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은 선정인을 하고 이 손 모양을 하면요. 주변이 고요해져요. 나도 고요해져요. 5분 이하는 눈을 감아도 돼요. 5분 이상일 때는 눈을 떼야 돼요. 눈 5분 이상일 때 눈 계속 감고 있으면 꾸벅꾸벅 졸아요. 혼침이나 졸음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눈을 뜨라. 그렇지만 눈을 뜨지만 여기다 의식을 두지는 않아요. 의식은 어디에다 두느냐?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쉴 때 호흡 따라서 의식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5분만 앉아 있을 수 있다면 현재로 아주 생생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5분간 앉아라. 어느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저녁에 자기 전에. 머리에 생각이 많은 상태에서 누우면 금방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어요. 마음을 고요하게 해놓고 현재에다가 놓고 누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아침에 차 마시기 전에, 또 회사에 갔을 때에도 회의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한 5분간만 이렇게 자세를 정확히 하고 의식을 호흡에다 맞추고 앉아라. 이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분 동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름에는 하루에 샤워를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두 번도 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그래요. 하루에 한 번 샤워를 한다 했을 때 한 몇 분 정도 할까요? 한 30분 너무 긴가요? 한 30분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하루에 한 번 정도는 30분 정도 샤워를 합니다. 자, 몸에 샤워를 하듯이 마음도 좀 샤워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은 사실 이 몸은 물질은 변화 속도, 이 물질의 변화 속도보다 마음의 변화 속도가 16배나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뭐 땀이 나고 이런 것보다 마음에서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때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샤워하듯이 마음 샤워를 한 30분만 할 수 있다면 이건 최고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라. 30분 동안 가부좌를 들고 또 아니 의자에 앉아서 자세를 정확히 하고 아까처럼 앉아라. 이게 이제 마음 샤워예요. 하루 종일 쌓인 마음의 먼지들, 누가 한 말, 내가 한 실수,

엉킨 생각들 매일 몸을 씻듯이 마음도 씻어줄까요? 참선이라는 깨끗한 물 한 바구니 뿌연 안개가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복잡한 잡념 뒤에 숨은 평온을 찾아요. 생각은 구름처럼 흘려보내고 맑아진 마음 거울에 미소를 띄워요. 한 가지 더. 나에게 주는 선물.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느라 잊고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라는 걸. 하루 5분. 오직 나만을 위한 빈 의자. 그곳에 앉아 조용히 안부를 물어요. 애썼다. 고생했다. 참 장하다. 나 자신아. 비판의 칼날 대신 따뜻한 시선을 줄게. 참선은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오늘부터 시작해요. 나를 지키는 연습. 그래서 하루 5분 또는 더 크게는 마음 샤워 30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 덥다 느끼는 순간 바로 싫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들은 아마 잘 될 거예요. 내가 덥다 하는 순간 뭐예요? 아, 내가 덥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은 다 되죠. 아, 내가 덥다 하고 있구나. 또 감정을 일으키면 아, 내가 싫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요즘 명상 용어로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내가 밥을 먹고 있으면 밥을 먹고 있구나. 내가 한 발 한 발 걷고 있으면 내가 걷고 있구나. 밖으로 다른 사람들 표정이며 다른 사람들 뭐 다른 풍경들 보기보다 먼저 이 명상을 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봐야 돼요. 아주 섬세하게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일으켰으면 내가 아 내가 지금 화내고 있구나. 내가 밥 먹고 있구나. 맛있다 하고 있구나. 내가 걷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요게 되는 사람은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하면서 내가 절하고 있구나. 그죠? 내가 염불하고 있으면서 내가 염불하고 있구나. 본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를 할 때 모든 순간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걸 알아차림이라고요. 그건 우린 저절로 돼요. 이게 이제 도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렇게 알아차리면 어떤 것이든 이렇게 내가 나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분별하는 마음 있기 전으로 딱 돌아와야 되는데 잘 못 돌아와. 그 돌아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방법은 염불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럴 때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바로 그걸 염념상속법이라 그러거든요. 그 순간에 분별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와서 염불하는 부처님 명호로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온만이 반매오 또 뭐 그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좀 더 길게

신묘장구 대달하니 길게 해버려. 그러면 그때는 분별심이나 감정에 안 빠지거든요. 그게 빠져나와. 그래서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짧다. 난 능엄주, 더 어려운 능엄주 할래. 능엄주 길게. 그러면 그동안에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는 내가 내 마음을 제로인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불을 하거나 진언을 내우거나 주력을 하거나 이런 거는 다 마음 챙기는 제로에다가 가져다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사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오직 거기에 집중이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챙기는 거야. 그런데 하고 나면은 또 놓쳐. 바로 끝나고 났을 때는 또 똑같아. 누가 한마디 자존심 상하는 말 하면은 다시 화가 또 확 나는 거야. 그래서 이 깊어지진 못해.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야. 눈을 뜨자마자부터 저녁 잘 때까지. 예. 그렇게 마음을 이 챙기는 것. 그런데 더 좋게 챙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자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덥다고 하고 있구나. 알아차린다 그랬죠? 아 내가 화냈구나. 알아차리죠? 자 이때 뭐냐면 아 이 덥다고 알아차리는 이놈 뭐지? 내가 지금 화냈다고 알고 있는 이놈은 도대체 뭐지? 이 알아차리는 이놈은 뭐지? 하고 들어가면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궁금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에 오직 이것은 무엇인고 나 그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놈은 도대체 뭐지? 예? 하고 어느 순간에 계속 궁금한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자든지 걸어가든지 예? 꿈속에서도 그렇듯이 계속 되어지면 이게 화두 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단이 되어지면 내한테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의단, 의심의 불꽃, 의단. 한 번 던진 물음표가 불꽃이 되어 온 마음의 잡초들을 하얗게 태우네. 딴 생각이 들어올 틈조차 주지 마요. 오직 이 하나뿐, 오직 이 물음뿐. 의심의 덩어리가 태산처럼 커지면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오직 화두의 바다. 거친 파도 멈추고 만홀이 떠오르듯 홀로 드러난 진실, 화두가 나를 춤추게 해. 선명상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깨달음에 있고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포용하는 것이 선명상입니다. 그래서 숨쉬기부터 잠시 5초, 5분, 또 30분 그러다가 정말 아 내가 나를 알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나를 봐야지. 그렇게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화두를 들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여기에서 그렇게

늘 선명상을 오랫동안 해왔던 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13차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여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법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은 선명상을 지도했던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자비심이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직접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고준한 참선 법문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스님들은 정말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하겠습니다. 한 티끌 속의 우주. 이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게 되어지면 이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눈앞에 한 티끌을 가만히 보니 그 속에 억만겁의 세월이 사네. 작은 풀잎 끝에 맺힌 이슬방울이 큰 바다의 함성을 머금고 있네. 한 번의 숨결에 우주가 들고 나니 어찌 멀리서 도를 찾으랴. 지금 이 자리, 이 모습 그대로가 완성된 진리의 도량이로다. 긴 세월 짧은 찰나 차별이 없고 먼 곳과 가까운 곳 경계가 없네. 발 딛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니 여기가 바로 극락이로다.

가사제 안구울랴 세전소골의 무주상구시복도 역구역시 불가사장 수구리보살라능유소교주수구

전이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탐욕을 끊지 않음은 마른 나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고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 같이 욕망에 집착하는 자는 실증을 모른다. 또한 온갖 물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가득 차 넘치는 일이 없다. 마치 욕망에 집착해 있는 자가 실증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치열해지는 탐욕의 불꽃은 마땅히 청정한 지혜로서 남김없이 꺼서 없애야 한다.

중생소이 개유불성. 모든 중생은 서로 다르지만 그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중국 4대 성지 관음도량 보타산과 지장도량 구화산 순례는 8월 10일에 진행합니다. 2026년 대만 인구 공승법회 및 성지 순례가 8월 29일에 BTN 가족기도 도안 스님과 함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11월 10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제 월드입니다. 지금까지 초발심 자격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정도는 종합적인 부분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발심 자격문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라의 오뇨스님께서 발심수행장을 가르쳐 주셨고 고려 보구조국사 진울께서 개초 심학인문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 야훈스님께서 자경문을 강의하신 내용을 집대성해서 세 부분의 가르침을 묶어서 자경문이라고 하는 한 책으로 편찬을 했는데 이 부분은 조선시대에 들어서 태조 6년에 서기를 치면 1397년에 이 세 가지 책을 한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하면은 바로 출가 규범에 대한 출가하신 스님들에게 꼭 공부해야 되는 부분의 내용으로 교과서로 이어졌던 부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600년 정도를 스님들이 가르침에 지침서로 써왔던 부분 내용이 자경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이미 해오긴 했지만은 처음 강의했던 내용 중에 개초 심학인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첫 내용 자체가 보면은 부초심지인은 수원리아구하고 친근현산하야. 여기 들어보셨죠?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주변의 사람들을 착한 사람을 만나라. 그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은 처음 공부하러 오는 사람에게 대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집중을 해라, 마음을 이렇게 닦아라,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부초심지인은 처음 마음을 내서 발심을 하는 사람은 수월리 아구하라 이게 덫을 새기는 데 있어서 가까운 사람을 두는 데 있어서 악한 사람은 멀리해라. 그리고 반드시 친근현산에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누군가의 특별한 부분의 내용을 듣고 지식으로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평상시의 만남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부가 된다는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만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착한 사람을 만나면 착해지게 돼 있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해지게 돼 있어요. 들은 대로 행하게 되고 본 대로 따라하는 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이렇게 그 보면 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 잔소리를

해야 됩니까?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시네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대개가 입으로 교육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입으로는 잔소리지 그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위험하다 잘못된 거다 먹으면 안 된다 뭐맨 이런 부분들로 입으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왜 어른들은 되고 아이들은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 보면 이제 우리 그 유치원에 자모들을 모시게 하거나 어떤 그런 교육의 현장 같은 데서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현장 학습을 많이 간대요. 옛날에는 현장 학습을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현장 학습을 갔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현장 학습을 가는 게 아니고 자율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가는 현장 학습이 꽤 많아요. 근데 이 현장 학습을 하러 갈때 정말 아이만을 위해서 갑니까? 놀기 겸 함께 떼어서 갑니까? 전혀 기억이 없으세요? 대개 보면은 현장 학습을 가는 것은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목표를 정하고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어른들 친한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팀을 짜고 그래서 현장 학습은 바쁘게 바쁘게 낮에 대강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저녁 시간 되면 아이들 재워야 돼요? 안 재워야 돼요? 네? 아이들 재워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자기들은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네? 맥주 한잔 해가면서 주로 하는 얘기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아, 우리 회사 상무님은 참 훌륭하시더라. 우리 회사 정무님은 대단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인간 재수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맨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놓고도 내 자식은 바른 자식이길 원해요. 근데 그 자식은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그내 친구 부모들과 모여갖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움직이는 모습을 안테나를 떼놓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조국사 진우 스님께서는 출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출가는 환경이 만드는 거다.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연구하고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살아가야 될 부분은 주변에 있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된다. 어떻게 착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착한 것은 내거막 퍼주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착한 사람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죠. 근데 대개 보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잖아요. 자, 출가를 했다는 얘기는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법문을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그 목표는 뭡니까? 개인적인 소원을 이루는 부분도 있고 성불을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첫째는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라고 하는 법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싶은 부분을 목표로 정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목표를 정해 오셔서 사시다가 보면 가끔은 그 생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짓에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솔직하시네요. 전도몽상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듯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좋은 사람 중에 일부는 또 아닌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게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 나를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만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은 마구잡이로 잘못 따라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를 구하지 말고 정말 저 사람이 행동 거지가 바른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바른 언어를 구사하는가?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와 더불어 도반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좌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게 하지 않을 사람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친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 친할 거면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거지만 어차피 가까이 할 부분이라면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이야기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불교의 근본적 목적은 착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과거 칠불께서도 바로 악을 멀리하고 착함을 근본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러분 착한 것은 결코 여러분 슬로건은 착할 수 있지만 행동과 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저 중국의 유명한 문장가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이 항주 자살로 계실 때 너무나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어느 날 그 항주에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은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도림 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아주 대단한 소문을 들었어요. 계율에 청정하고 학문에 능하며 수행에 있어 뒤지지 않는 모범적인 스님으로 살아가는 분이 바로 도림 선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림 선사를 찾아가서 진리로 가고 싶었어요. 어느 날 도림 선사에게 가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어서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의 본질이 뭔지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스님은 저 나무 꼭대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 도림 선사가 왔다고 그 소위 백낙천이라고 하는 항주 자사 지금은 지금 도지사 같은 분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스님은 그 높은 데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요게 올도 스님하고 도림 선사하고 차이야. 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요 시장님이 오셨다 그러면 내 버선발로 쫓아나가잖아요. 그런데 도림 선사는 뭐든지 가든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나무 꼭대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앉아 수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 백낙천이 스님을 쳐다보고 스님 위험하십니다. 얼른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거기서 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내려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위험한 사람이지 나는 위험하지 않다. 아니 어찌 그렇습니까? 나는 두 발로 땅을 디디게 서 있고 스님은 나무에 올라앉으셔서 번뜩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 스님이 위험하시지 저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도림 선사가 하는 얘기가 출세를 위해서 세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분주한 부분이 세상에서 있는 자산은 번뜩 잘못하면 목이 왔다 갔다 하니 그게 위험한 자리요. 나는 바람이 없이 마음을 비우고 사니 안전하다면 나보다 안전한 삶이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라가면 떨어져야 안 떨어져야. 근데 우리는 올라가고 싶어야 안 올라가고 싶어야. 여러분 돈을 벌고 싶어야 안 벌고 싶어야. 벌고 싶죠. 근데 그 돈이 들어올 땐 좋지만 나갈 때는 마음이 아파야 안 아파야. 그래서 옛날에 돈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랬대요. 돈님 들어오실 때는 이렇게 기분 좋게 들어오셨는데 나가실 때는 사람 안 상하게 해달라고 축원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는 높은 것을 좋아하지만 그 높은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높이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게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망하는 것은 거지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건 부자가 망합니까? 거지가 망합니까? 부자가 망하지 절대 거지는 망한 일이 없어요. 왜? 거지는 망해봐야 본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가르침에 감동을 한 백낙천이 그 도림선사에게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너무나 큰 법문을 들었기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불교의 대의가 뭡니까? 불교는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천연덕스럽게 도림선사가 설명을 합니다. 제악 막작하고 중선 봉행하여 자정기하면 시제 불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절대 행하지 말고 착함이 있다면 반드시 받들어 행할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은 청정해지고 그 청정한 마음을 유지해 사는 것 자체가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문장가인 백낙천은 그 어마어마한 법을 설해주셨던 그 스님의 입에서 뭔가 기가 막힌 법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악하게 살아라예요? 착하게 살아라예요?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한마디 법문이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법이라고 설하십니까? 그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니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가벼운 법을 설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발길을 돌려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백낙천에게 그 뒤에 대고 딱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돌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백낙천이 딱 도림 선사에게 항의하듯 돌아서려고 하니까 딱 그 말을 해요.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말로 하긴 쉬우나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게 그거다. 인정하십니까? 선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 모든 부분은 슬로건이 불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천이어야만이 반드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말로 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어떤 게 바른 걸까요? 바르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부분을 지켜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부처님의 계율입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자체는요.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도 다 위하는 부분이 되셔야 되는 거죠. 나는 이게 바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개 보면 우리는 그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 좋다라고 하는 기준은 반드시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욕구가 다 다릅니다. 그 마음가짐이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조로 살고 있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단체에 있을 때 더 그렇습니다. 이 사람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서 삐죽거리고 이쪽하고 좀 친해놓으면 저쪽에서 삐죽거리고 세상이 참 피곤한 게 인생이더라. 여러분 지금이나 예나 스님들이 출가해서 하는 부분의 환경은요 그냥 단촐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살아요. 그걸 우리는 대중이라고 말합니다. 대중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을 정하는 것 서로 끼리끼리 친목해 하듯 모여 사는 부분이 대중이 아니고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는 가운데 맞이는 행위 중에 반드시 착한 사람을 도반으로 하고 그 중에도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 반드시 그를 멀리하는 부분으로서 나를 지켜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더불어 함께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처음 먹은 마음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흔히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교과서 새로 받으면 그 당시에 책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서 책 표지를 쌉니까 안 쌉니까? 책 표지를 싸요. 다 붙여놓고 앉아가지고 거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책을 뚫어지도록 봐서 꼭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성적을 만들어낸다고 목적을 정하는데 처음은 책이 뚫어질 듯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3일만 지내면 책 뚜껑이 덮여져서 펴져야 안 펴져야 아 물론 펴져서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작심 3일이다. 내가 출가할 때 아님 내가 부처님 진리를 찾아올 때 처음 먹은 그 마음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내가 세속적 욕망을 뒤로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서 그 가피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꾸고 함께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로 보면 한 달 안 거를 하거나 뭐 특별 기도 주관을 하거나 우리가 지금 뭐 천일 그 결사를 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긴 하지만 시작할 때만큼은 의지가 탑니다. 가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 샜어요? 안 샜어요? 날 샜어요. 그리고 나가 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차피 베린 몸이라 이거예요. 아 누가 베리게 했습니까? 지가 베렸습니까? 지가 베렸어요. 그거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마음을 잡으면 되는 거고
다시 잡아서 가면 되는 부분이지 그걸 어차피 별몸이라고 얘기할 이유까지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보면 우리가 도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주변에 있는 도반들이 끊임없이 마음 변하지 않게 자꾸 독려를 하면 그래도 포기했다가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 제대로 된 도반은 착한 도반은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이 나태해졌을 때 나를 동료해서 일깨워주는 도반이 최고의 도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가기 싫은데도 전화해서 그 사람 정성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신행단체가 됐든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누군가가 전화 한 통 해줘서 아 내가 오늘은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있어서 오늘이 꼴딱 넘어가는 클라이맥스야. 그래서 오늘 그걸 꼭 보려고 했는데 도반이 전화가 와가지고 가자. 그러면 갈등이 잠깐 생기다가도 그 도반이 불러서 드라마 뒤로 하고 나중에 재방송 보지 하고 끌고 놓고 찾아 나선다면 그게 진짜 착한 도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보면 내가 가려고 마음 잘 먹었는데 한 도반이 전화와 가지고 노래방 노래방 오늘 노래방 그래가지고 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 넘어가가지고 못 온 사람 아직도 못 온 사람 많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번만 그곳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내가 부처님 전에 언제 갔다 왔는지 가물가물해질 정도로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를 초파일 정도가 돼야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 저는 이 초파일 같은 문화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루 보름 참 좋아요. 왜냐면요 깜깜하게 잊어버렸다가도요 지나가는 연등을 보면 정신이 차려져야 안 차려져야 그리고 그 연등 차지를 절에 한번 왔다 가면은요 그때 또 마음이 또 생겨요. 아 지금부터 다시 해봐야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불교 문화가 참 대단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여러분 꺼졌던 등불을 내가 다시 회복해내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반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느끼게 하느냐면 담배 꼴초가 있어요. 담배 꼴초가.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건강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담배를 끊으려고 해요. 이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은 데 가야 되겠습니까?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요거예요. 내가 담배 피우는 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담배를 끊으려거든 담배를 안 피우는 곳에 가서 자꾸 시간을 보내야 끊을 수 있는 거지 담배 피우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가서 담배를 끊으려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었던 담배도 또 피우고 싶대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술을 끊고 싶어요. 술을 먹으면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술을 끊으려고 하면 어디에 가야 돼요? 어디에? 술 없는 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술 없는 데가 어디예요? 대성사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안주가 풍성하고 술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을 지나가다 보면은 한 잔 생각이 그러지 않아도 막 올라오는데 그곳을 가면 그 유혹에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묵자학이라고 해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게 되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 내가 어느 환경에 머무르게 할 거냐 도반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뭐 여러분 그 젊었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담배를 피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유혹에 넘어가는군요. 꼭 친구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비행이 만들어져서 뭐 어디 그 파출소나 이런 데 잡혀가면은요 모든 부모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애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나는 우리 애 나쁘다는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우리 애는 다 착하대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면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난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 정도 되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끄들려가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참되게 살아보겠다. 바르게 살아보겠다. 정말 진리에 부응해서 살아보겠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겠다. 부처님 진리에 부응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정해서 스스로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곳에서는 내가 주변 환경을 내 스스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어주는 게 난 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도 본인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질질 끌려가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그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부처님만 바라다 보고 부처님 가르침만 생각하고 진리만 생각해서 갈 수 있는 정말 건강한 불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이 컵은요 물을 따르면 물컵입니다. 근데 여기다 담뱃재를 털면 뭐가 됩니까? 재떨이가 됩니다. 여기에 꽃을 꼽으면 뭐가 됩니까? 꽃병이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뭘 담을 거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온갖 오물을 담거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면 그는 낙오자입니다. 근데 그는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좋은 말을 하게 돼 있고 좋은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내가 뭘 담는 부분을 내 책임이 아닌 그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내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만족스럽지 않은 가정이 된 것은 남편 책임만 아니에요. 나도 거기에 일조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스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성실합니다. 난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난 너무너무 착합니다. 지혜롭다면 덜 지혜로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을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부처님께서도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될 사람하고 가까이 해라. 되지 않을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는 차별을 하지 않아요.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의 존재라고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도 가끔은 지혜롭지 않은 자 우둔한 자 고집 센 자는 포기할 때가 가끔 있으셨습니다. 정말 우이도경의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서 코끼리 조련사와 대화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코끼리 조련사. 그래서 코끼리 조련사에게 물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코끼리를 조련하는 훈련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끼리 조련사가 부처님에게 여쭤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을 조련합니다. 네? 나는 일체 중생, 그 조어장부잖아요. 모든 중생을 부처 되게끔 하는 큰 가르침을 베푸는 그야말로 스승이라 이거죠. 그래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다가 코끼리 조련사에게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코끼리를 조련하다 보면 아주 고집이 센 말을 참 안 듣는 코끼리가 있지 않냐. 그런 코끼리를 어떤 식으로 조련하냐. 그러니까 코끼리 조련사가 나는 코끼리를 조련할 때 고창이를 가지고 쇠고창이를 가지고 조련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이 코끼리는 표피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 매체 갖고 때려봐야 안 아파요. 그래서 쇠고창이 같은 걸 찔러요. 그래서 망치 같은 걸 가지고 코끼리를 조련해요. 좌로 우로 이렇게. 근데 그 코끼리도 말 잘 듣는 코끼리는 사랑을 받지만 고집이 돼서 말을 안 듣는 코끼리가 가끔 나타난대요. 그래서 조련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코끼리가 있으면 그 코끼리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코끼리 조련사가 그 코끼리 죽여버립니다 그러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 코끼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코끼리가 그 쓸모 없어졌을 때는 코끼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죽여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끼리 조련사가 부처님에게 다시 여쭤요. 부처님 사람을 가르치다가 진리를 가르치다가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제자가 있거나 정말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부처님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그를 죽여버린다 그래요.

아니, 부처님 게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죽인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그를 죽인다는 게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마음을 두지 않는다, 포기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처님에게 버름받지 않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부처님도 포기하는 어리석음들이 많이 있어요. 절에 오셔서도 보면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전체의 분위기에, 즉 대중의 화합에 저해가 되는 부분의 행위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끝까지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에 오셔서 보면 스님이 하는 게 100%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끔 잘못되는 경우 있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스님이 하는 부분에 너무 그렇게 뭐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일 수 있고 내 집에만 보일 수 있지만 전체를 다 보는 안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좀 감안해 볼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한 부분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스님 마음이고, 이곳이 또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다독거리고 저곳에서는 저렇게 다독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내가 한 부분은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이 한 이야기만 들어줬다고 해서 삐지는 경우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함은요, 어느 특별한 존재만 인정해 주는 게 착한 게 아니고요, 모두를 다 함께 아프지 않게 하고 모두를 다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진정한 길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절 살림 살아보면요, 절에 오는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좀 덜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왔겠습니까? 착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수가 착하면 좀 덜 착한 사람도 착해질까요, 안 착해질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내가 안 착한 부분으로 가지 말고 착한 부분으로 가려고 애쓰는 불자들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법문입니다. 법문은 스님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법문이 아닌 거예요. 그 분위기가 충분히 법문일 수 있습니다. 백의관은 무설설이다. 흰옷을 입은 관세음보살께서 법설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법이 될 수 있듯 우리 모두는 다 바른 방향으로, 착한 방향으로, 바르게 가는 부분이 방향으로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내다 보면 조금 덜한 사람도 그 분위기에 취해 착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유 쟁자 양설 화합 단이 자심상향 부득 악어상인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만약에 다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에 오면 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여기도 있구나. 어? 절에 오면은 안 싸우려고 온 거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던 전제했던 게 착하려고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절에 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착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정답을 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절길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답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너도 옳고 너도 옳은 게 그게 진리예요. 제가 옛날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군사 스님들이 보통 500명 이상 모여 살아요. 근데 그 500명이 모여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저런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목적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 내가 아는 정보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서로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는 큰 스님 곁에 이렇게 그 고참도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조금 고참 됐는데 옛날에는 아주 아주 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으면 그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셨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큰 스님 본인들끼리 싸운 거예요. 싸웠으면 본인들끼리 끝내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 스님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요. 그 싸운 걸 가지고 또 큰 스님한테서 다 일러요. 그 큰 스님께서 다 들어보세요. 애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설명을 해요. 그럼 큰 스님께서 그 사람 마음 맞춰주느냐고요. 그랬어? 그랬어?

있어. 그러니까 거기 오지 않은 사람을 막 뭐라고 그러면 같이 막 그걸 동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 이제 A가 와서 이렇게 일렀으니까 B는 왔다면 큰 새끼에서 진짜 혼내겠다. 다 기다리고 있어요. B가 딱 왔어요. 나는 폭탄이 떨어질 줄 알고 기다리는데 표정도 안 봐. 전혀 태연자야. 그냥 또 B가 와가지고 또 A가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큰 새끼께서 그거 다 맞춰주세요. 그럼 나는 어디엔가는 폭탄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A가 오니까 A 말 다 들어주고 B가 들어오니까 B 말 다 알아들어주고 넌 옆에서 지켜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여쭤봤어요. 왜 A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B한테는 그렇게 들어주시고 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큰 새끼에서 하신 말씀이 다 들었으면 된 거지 뭐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도 옳고 그도 옳다. 이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추장 먼저 풀 거냐 된장 먼저 풀 거냐 그 뭐가 중요해요? 된장 먼저 풀 수도 있고 고추장 먼저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고추장 푸고 된장 푸고 다 푸기만 하면 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삐지는 사람도 많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논리를 가지고 전리를 하다 보면 항상 갈등이 생기게 돼 있고 절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그 진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전도 몽상이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디로 가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내 감정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가운데 정답이라고 우기는 부분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가끔 부분 우리들 정말 허탈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투는 자가 있거든 그 다투는 자가 있을 때 반드시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느 편을 들면 이 편을 들은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다수의 의견이 뭐 평가를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 가지고 진 사람은 졌기 때문에 마음이 풀립니까? 안 풀리잖아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아, 하시는구나. 자, 부부싸움을 해요. 그 부부싸움을 하면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부부가 싸웠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예? 그 가족 전체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아이들이 눈치 봐야 안 봐요? 본인들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지만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에 애들은 토끼 눈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아이들은 쫓아다녀요. 혹시 이혼하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한쪽이 이겼다고 칩시다. 이겼다고 쳐요. 그럼 이기고 나면 진 사람이 이겼으니까 딱 손 들고 완전히 복종을 합니까? 속으로는 꼬부라져 있습니까?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그 꼬부라져 있는 감정 자체가 뭘 만드는 거예요? 지옥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겼다고 갖고 대접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은 안 하는 게 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싸우지 말아요, 그래요. 설사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싸우는 사람의 어느 편을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들어주는 거로 끝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들어서 마음이 불편하다.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어느 편을 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를 흉보는 얘기거나 그 부분이 행위가 업이 되는 부분이 행위거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을 막아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더 이상 나한테 그 말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상대도 업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일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본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흥분을 해야 안 해요? 흥분을 같이 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도 못하게끔 벼랑에
몰아주는 경우들.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하나도 업을 지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나는 아무런 짓도 안 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화합을 중심으로 그 갈등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불자의 도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서는 보면은 보조국사 진우스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모진 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고 오히려 들어주되 감정을 가라앉히고 평화로운 부분의 삶이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력자로 사는 것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의 불자의 도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답도 없지만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보면은 누군가가 흥분을 해서 얘기하면 더 하라고 그래야 안 그래야. 그리고 가장 착한 사람이냐? 여러분, 반드시 복을 짓고 복을 바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만 좋게 하는 부분은 반드시 억울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모두를 좋게 하는 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절에 와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을 들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옳고 내일 틀린 것도 잘못된 거고 오늘 잘못되고 내일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덕을 지려거든요. 여러분,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잡듯 하는 공덕을 공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으로서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의도가 아니었는데 좋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안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잘 된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다가 그냥 툭 건드리고 갔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절대 내가 복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반드시 마음으로 의도한 부분으로 모두를 좋게 하는 부분이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진정한 가치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호두과자에 호두가 안 들어가면 호두과자입니까? 예? 아, 여러분 호두과자 몰라요? 호두과자 알죠? 호두과자에 호두 안 들어가면 호두과자입니까? 그거는 호두과자가 아니고 호두 모양 과자입니다. 공덕에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공덕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간 공덕이 진정한 가치 있는 공덕이라는 점을 자체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은 마음이어야 돼요. 항상 편중되어진 부분으로 좋게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객관성을 담보해서 모두를 즐겁게 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의 삶을 바탕으로 공덕을 구해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마음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요. 내 얼굴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얼굴에 착한 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속에 비수를 감추고 앉아가지고 비수를 감추고 앉아가 착한 척하면 착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그게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무쪼록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가르쳤듯이 항상 초심의 가르침, 착함을 잃지 않는, 그리고 어떤 그 싸움이 있을 때는 그 싸움을 편안하게 해서 편을 들려고 하지 말고 모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순간 모든 부분이 공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후경에는 성불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곧 없어진다. 세상의 모든 씨앗이 땅을 의지해 생성되는 것처럼 인연이 화합하면 낳고 인연이 헤어지면 없어진다.

곡식을 얻으려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하고 큰 부자가 되려면 보시를 행하여야 하고 장수하려면 대자비를 행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배우고 물어야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일을 행해야 그 종류에 따라 그 결과를 얻을 것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 드립니다. 또 오늘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인 지어서 결과를 받는다. 인과응보의 도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입니다. 죄지면은 벌받고 좋은 일 하면 복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의 가르침.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왜 어째서 인과응보가 엄정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 드리고요. 절체절명의 위기는 죄 지었을 때 생깁니다. 근데 이런 죄 지었을 때 생기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왜 인과응보가 당연히 그 있어야 되냐. 우리는 인과응보가 있다라는 진리는 믿지만 왜 인과응보인지 이건 압니까 모릅니까?
1: 몰라요.
0: 모르죠. 여기 그래서 인과응보는 어째서 엄정이 일어나느냐.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경전 보면은 조그만 잘못을 해도 다 그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1: 네.
0: 많이 들었죠. 그리고 좋은 일을 해도 그 과보가 틀림없이 있다.
1: 네.
0: 그림자처럼 다 집행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나쁜 일 하지 말고 지양 막작 착한 일을 해라. 중선 봉행 뭐 자정기후이면 마음을 그렇게 해서 조처리하는 것이 불교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과응보가 틀림없이 집행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우리 그거 굉장히 알 수 없는 얘기지만 잘만 하면 알 수 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많은 그 불교학자들은 또 큰 스님들은 경전 중에 경전을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장 아주 깊은 핵심이 들어있는 경전을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그 화엄경 중에서도 골자 그것을 화엄경 사구계라고 합니다. 화엄경 사구계 중에 하나 그것을 제가 여기 칠판에 적었습니다. 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심, 무와 같으냐 하면 뭘 만들거나 화, 그리거나 이런 아주 장인이라는 겁니다.
1: 네.
0: 장인과 같아서 능화제세간 모든 세간에 있는 것을 다 그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누가 창조했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지금 배우세요. 화엄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마음이 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그려낸다고 그랬어요. 능화 모든 세간에 있는 것을 다 그려낸다고 그랬어요. 그 요 글자로 봐서 요 화엄경의 핵심입니다. 창조주가 누구란 얘기예요? 마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새로 하나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예, 기독교에서는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창조주가 하나님 같은 어떤 형상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화엄경 있는 얘기인가 맞아요.
1: 예.
0: 오온실종생 오온이라는 게 뭐예요?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세계 정신세계를 다 얘기합니다. 물질세계 삼라만상 이 삼라만상을

0: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만 삼라망상도 마음이 만들고 정신세계. 정신세계는 뭐예요? 기륭화복, 영고성쇠. 이것도 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이 다 마음이 만들었고 무법이 부족. 안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이 다 만들었다는 얘기. 내 마음의 부처가 다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새로 하나 배우셔야 돼요. 예. 오늘 금강경이라는 깊은 법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셨을 때 이제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죠. 6년을 스승을 따라서 이제 그 공부를 합니다. 근데 스승한테 배울 게 없어요. 출가 다 하셨어요. 스승을 다 넘었어요. 이제 스승한테 배울 게 없다. 혼자서 공부하자. 6년을 혼자 나무 아래 해서 그냥 참선으로 계십니다.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넝쿨들이 칭칭 감습니다. 어떻게 배가 고픈지 등을 만지려면 배가 만져지고요. 배가 그래서 이렇게 아주 뼈가 앙상한 그런 서가열의 수행상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인도 데일리 박물관에 갔더니 부처님이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드시면서 오로지 깨달음만 위해서 6년을 고행하시는 그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데일리 박물관에 있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나라 박물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 동안 고생을 하시면서 그 경전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과거의 그 누구도 미래의 누구도 나처럼 고생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아, 이 고행 끝에는 깨달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미죽을 쓰는 소녀로부터 유미죽을 받아 자시고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이것도 오늘 많이 배웁니다. 예, 많이. 창조주가 누구라는 것도 배우고 부처님이 처음에 6년은 스승을 따라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혼자 공부하셔서 12년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19에 출가를 하셔서 31살 될 때 아, 이제 건강이 너무 쇠약해서 안 되겠다. 이래갖고선 유미직을 받아 자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건강이 있어야 공부도 되겠구나. 그렇게 수도를 하다가 나벌 8일 날 새벽에 별빛을 보고 크게 깨치셨다. 이 얘기는 아시죠?
1: 네.
0: 예. 크게 깨치셔서 아, 이제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알아진 것, 깨쳤다라는 것은 다 알았다는 뜻입니다.
1: 네.
0: 예, 예. 분별이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모든 장애가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 알았어요. 다 알고 나처럼 과거에 도를 위해서 찾는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찾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중생들 다 관찰해 보니까 구제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걸 느꼈어요. 왜냐? 이분들이 이미 다 구제가 됐어요. 본인과 똑같은 그대로 부처예요. 구제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도 보면 모든 일체 중생 실유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는 그대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 부처다. 이걸 아셨던 겁니다. 이게 부처한테 설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가 나중에 하늘에 선신들이 내려와서 그냥 열반에 드시면 안 됩니다. 아, 이분이 비록 부처라고는 하지만은 스스로 부처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인 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49년 설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래 이 지금 괴로움 많고 한 많고 무지한 그런 중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괴로움 많고 한 많고 무지한 중생이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이런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내고 기륭화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조물주라는 건데 조물주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 모르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벌은 왜 받느냐? 우리가 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캥겨요, 안 캥겨요? 아, 죄 지었다면 나 벌 받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벌을 왜 받느냐 하면은 내가 죄 지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데요. 네. 그럼 죄 지었다는 생각을 하면은 바로 벌을 불러오는데 그 벌은 누가 불러오는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불러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복을 지어요. 복을 지으면 좋은 일이 온다라는 게 인과응보의 가르침이죠. 근데 내가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복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서 그 돌아오는 경사스러운 일, 경사스러운 일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저 그럼 내가 짓고 내가 불러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째서 가능하냐면 내가 좋은 물질처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거 이해가 안 되세요? 자, 이제 내가 우리한테 닥치는 각종 재난이 있죠. 네. 재난은 사실은 누가 불러온 거예요? 재난을 내가 만든 거죠. 네. 경사스러운 일도 내가 만든 거죠. 네. 알고 보면 누가 초능력이 있어요? 내가 초능력이 있죠. 네. 또 내가 초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좋은 일도 불러오고 나쁜 일도 불러오는 게 가능하겠죠. 네. 나한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면 좋은 일, 나쁜 일 불러올 수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과응보 현상은 어째서 엄정이 일어나느냐. 어째서 엄정이 일어나냐면 내가 조물주처럼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는 부처의 불성이 있다고 그랬죠. 네. 불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네. 죄도 벌도 내가 불러오고 복도 내가 불러오고 모든 기륭화복을 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 화엄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럼 인과응보는 내가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라는 엄정한 도리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오늘 어째서 인과응보가 되느냐? 요것을 그 원리가 어째서 원인지면 반드시 결과로 이어가게 되느냐? 원인지면 반드시 결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캥기니까 벌을 불러오고 내 마음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복을 불러온다. 요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1: 예.
0: 네. 요렇게 이해해야 모든 비밀이 다 풀려요. 이건 누가 벌 준다, 누가 복 준다 이래갖고서는 점점 더 깜깜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인데 이렇게 인생을 이해하고 이렇게 인과응보의 도리를 이해해야 우리는 지혜로워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가난합니다. 되게 가난해서 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하고 없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하루에 뭐 만 원 벌이도 안 돼서 이러다간 참 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다른 사람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스님한테 가서 가끔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개 스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전생에 남한테 베풀지를 않고 인색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다. 되게 이런 법문 허세에 안 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아, 남한테 베풀어라. 보시를 해라. 그러면은 잘 살게 되느니라. 자, 그게 바로 인과응보의 도리죠.
1: 예.
0: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굉장히 잘 살아요. 노력도 안 해도 돈이 잘 벌려요. 뭐 부모가 상속도 많이 해주고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요. 회사를 해도 저절로 잘 돼요. 자, 나는 어째서 이렇게 잘 됩니까? 이렇게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게 다 우연이 아니라 다 전생에 좋은 일을 한 결과이니라 이렇게 설명해야 안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위기가 생겼어요, 갑자기. 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자, 이제 절반이 났으니까 난 이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것을 아주 큰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나? 아, 이럴 때 어디 큰 스님한테 찾아가면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1: 그러네요.
0: 이제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전생에 남의 걸 뺏어 먹고 인색하기 하고 나쁜 짓 해서 그렇게 불이 나고 재앙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1: 네.
0: 그럼 우리 생각에 그걸 누가 몰라요? 이렇게 돼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0: 거예요. 문제는 그걸 알지만 제가 죄 져서 그런 걸 압니다. 그럼 참회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3,000배로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는 다른 일을 10,000번 읽으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스님이 얘기하고 전 법화경을 쓰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되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생이 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일을 하면 이제 좋은 일이 불러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화재가 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위기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이제 스님한테 찾아가면 그 참회를 하거나 뭐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회를 하면 당장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참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3,000배를 한다 이 칩시다. 참회 지원을 웬다고 칩시다. 근데 단기간 내는 될 것 같지가 않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라, 보시를 해라. 그럼 보시 오면 바로 가난이 면해서 부자가 된다거나 이런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에는 될지 몰라도 당장은 안 되죠. 그럼 그런 불법은 실감나는 불법이에요? 실감나지 않는 불법이에요? 않죠. 이제 그것을 사꾸라고 합니다. 활꾸하고 사꾸가 있는데 당장 살리는 가르침을 활꾸라고 그리고 당장 살리지 않고 내 생에나 사는 가르침을 사꾸라고 그래요. 죽을 사자. 자, 우리는 활꾸 법문이 필요해요? 사꾸 법문이 필요해요? 활꾸 법문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활꾸 법문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에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화재가 나서 이제 파산 직전에 몰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살 길이냐? 부처님은 활꾸 법문을 일러주셨어요. 좋은 일 하거나 참회하면은 그건 금생엔 안 됩니다. 내생에 밖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내생에 되는 건 우리 흥미가 없어요. 당장 살아야 되죠. 당장 살기 위해서는 어떤 법문이 필요하냐? 당장 화재에서 벗어나서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이냐? 이 현실이 꿈이면 돼요. 이 생각이 착각이면 돼요. 근데 착각이라고 일러준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이 뭐예요? 옳지, 금강경이에요. 이 금강경을 통해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금강경 제가 가르침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금강경 가르침 제5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제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이제 요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거 금강경의 내용을 아주 요약한 함축된 그런 간단한 표현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말로 쉽게 해석을 한다라면은 모든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착각이다 이런 뜻입니다. 꿈과 같은 것이다. 착각인 줄만 분명히 안다라면 근데 우리 착각으로 알아요. 화재가 나서 나 죽겠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요. 실제로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받아들이는 한은 우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 착각으로 알고 이것이 착각이거니 착각이거니 하는 금강경 구절을 자꾸 외운다면 언젠가 착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있어요.
0: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것은 이 난관은 사실은 착각이다.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착각인 줄로 되풀이해서 분명히 인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직견열애니라 그 고난에서 다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금강경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 핵심 내용을 자꾸 수지독송한다고 칩시다. 우리 이제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읽어도 좋고요. 이제 그러면 재앙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강경의 내용이 담긴 간단한 글귀를 자꾸 되풀이해서 읽는 겁니다.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지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를 자꾸 외우다 보면은 이 위기요. 나는 이제 화재가 났고 파산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또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나요? 꿈이면 살아나죠. 이게 착각이면 살아나죠. 근데 착각이 아닌 것 같죠. 착각이 아닌 것 같고 반대는 뭐예요? 팩트,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고통을 면할 수가 없다. 근데 착각으로 생각하면 착각으로 깨치기만 하면 잘하면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금강경이 바로 그럽니다. 이게 꿈이고 착각이다 이렇게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가난에서 벗어나요. 아. 큰 보람이 뭐냐면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서 위기가 꿈인 줄 알고 착각인 줄 알고 연습을 자꾸 했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무슨 꿈이고 착각이고 이 말이 안 믿어졌어요. 예. 아, 이건 엄연한 현실이고 이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하려고 했어요. 도전하려니 무척 힘들어요. 그렇다고 가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해도요. 아, 부처님이 잘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때 제가 금강경을 만나서 이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서 금강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착각적 현상이 정말 우선 내 마음속에서 아 이게 현실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자꾸 느껴집니다. 아 이거는 난 파산이다. 나는 이제 망했다. 처음엔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근데 그걸 착각이다 착각이다 하고 자꾸 금강경 하다 보니까 망했다가 아니에요. 망했다는 생각이 실감이 안 나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이상하게 현실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신뢰가 있어요. 저는 소소한 신뢰가 꽤 많은데 오늘은 저 자신의 경험 이야기보다도 우리 선생님께서 훌륭하신 선지식께서 실천하신 그 위대한 신뢰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훌륭하신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위대하신 선지식이다. 제가 그 밑에서 5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1897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일제시대 때죠. 태어나셔서 일찍이 나라가 망해갈 때니까 이제 독립운동의 뜻을 품으시고 이제 상해로 갔어요.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 독립운동은 그냥 주먹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많이 배워야 된다. 이제 주위에서 그런 권유에 의해서 일찍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아마 불교계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셨던가 봐요.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승려시였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프랑스에서 나오시고 대학을 독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얻으셨어요. 그때 1926년인가 그런데 박사가 아주 드문 시절에 더군다나 그때 선진국인 독일에서 박사를 받았다니까 한국에서는 아주 참 천재가 나타났다. 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놀라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를 받아갖고선 한국에 왔을 때 자부심이 대단했대요.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나라는 어때요? 이미 일제에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박사를 받았어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교수 노릇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신문사 일을 조금 하다가 아무래도 나는 수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참 이게 완전히 일본한테 먹혔잖아요. 예. 먹혔고 우리 조상들은 또 재산을 많이 뺏기고 독립투사들은 무참하게 사형을 당하고 참 나라는 언제 해방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암흑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될까.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받았지만 철학 박사 실력으로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되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학교에서 배운 지식교육과 지혜교육은 같아야 틀려요. 지식이 많아도 지혜 없는 사람 너무나 많죠. 지혜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될까를 알겠죠. 근데 지식이 많아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독일에서 박사를 했지만 지식은 많지만은 지혜는 모자란다. 지혜를 얻는 길이 무엇이냐. 수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깨치시고 30의 젊은 나이로 이제 금강산에 가서 수도를 얻은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다. 일본의 통째로 넘어갔다.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생각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꿈이라고 생각해 벗어날 수가 있죠. 꿈이라고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뭐예요? 금강경이죠. 아, 금강경을 공부하면은 이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위기가 꿈으로 알게 되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금강산에 들어가셔서 이제 아마 금강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어째서 일본한테 먹혔으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언제 해방이 될 것인가, 이것을 열심히 금강경을 통해서 이 현실이 착각이다, 꿈이다 이렇게 알면서 그 언제 해방이 되고 왜 일본한테 먹혔나 이 원인을 알려고 열심히 수도하셨다고 그럽니다. 수도에서 알아지면 그게 깨치는 거죠. 예. 알아지는 것이 깨치는 겁니다. 예. 깨치는 것이 또 알아지는 겁니다. 깨쳤다 그러면서 모르면 제대로 깨쳤어요? 못 깨쳤어요? 못 깨친 거예요.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깨쳤다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분명히 알면,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되는 걸 알면 그 확실히 깨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수도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가 어째서 일본에 먹혔나 이것을 알아줬대요. 왜 알아줬나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 조상이 일본 사람을 발톱에 때만큼 알지 않도록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일본 사람 우습게 봐요? 안 우습게 봐요? 우습게 보죠. 근데 미국 사람은 1등 국민으로 봐요.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 조상은 더 우습게 봤어요. 발톱의 때만큼밖에 안 알았대요. 남을 우습게 알면 인과응보의 도리에 의해서 어때요? 그 사람한테 그런 멸시를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어요? 아, 우리가 일본한테 먹힌 것은 일본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일본 사람을 발톱의 때만큼밖에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보를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억울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자업자득을 깨치시고 아, 일본 사람은 미워할 것이 아니로구나, 이것을 깨치셨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알면 뭐해요? 언제 해방이 되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과연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 지금 남북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죠? 모르죠. 근데 모른다는 생각이 참이에요? 착각이에요? 금강경 말씀에 의하면 착각이죠.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치면 모른다는 생각이 없어지죠. 그리고 알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도 남북통일이 언제 되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해볼 용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저 선생님께서는 해방이 언제 될 건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모르셨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착각인 줄 알고 자꾸 이제 부처님께 바치면서 그 모른다는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자꾸 수도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강경 사구계를 자꾸 외우셨던 거예요. 외우시다 보니까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열버지면서 꿈인지 생신지 해방이 딱 됐더래요. 해방이 딱 됐는데 서울은요, 해방이 됐긴 됐는데 서울은 저기 동경, 일본의 동경에 매여 있고 평양은 저 북쪽에 매여 있더래요. 북쪽이 어딘지 모르겠더래요. 해방은 됐는데 왜 이렇게 서울은 동경에 매여 있고 평양은 저기 북쪽에 매여 있을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확실히 안 거예요? 아니에요? 확실히 안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완전히 모르는 것도 아니죠? 근데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해요? 수도를 더 해야죠. 그래서 수도를 부지런히 더 하셨답니다. 금강경을 어떻게 해요? 우리 식으로 수지독성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수도를 하셨는데 아, 그 어렴풋이 알았던 것이 점점 뚜렷해지더래요. 그래서 해방되기 10년 전, 그러니까 우리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 1935년 해방되기 10년 전에 확실히 알아줬대요. 아, 서울이 저기 동경에 매여 있는 것은 맥아더 사령부가 거기 있었고 평양이 저 북쪽에 매여 있는 것은 모스코바의 지령을 받는 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앞으로 10년 후면 분명히 해방이 되는데 남북 분단이 되겠구나. 요까지도 알아지고 그 맥아더 사령부가 있는 것으로 봐서 남쪽은 미국이 지배하는 거고 북쪽은 소련이 지배하는 것이다. 그때 분명히 공부의 결과로 알아졌는데 그 알아진 그 과정은 뭐 때문이냐?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부처님께 바쳐서 모른다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네. 없어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부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아시듯이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알아졌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자, 확실히 알아지니까 독립운동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위기예요,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벗어났느냐? 위기라는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쳤고,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쳤기 때문에 훤히 알아지다 보니까 위기랄 것이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이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 금강경 가르침에서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독립운동꾼이었대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참 우리 독립투사들을 많이 도와주고 이러셨다가 그 뒤로는 하나도 독립운동 하실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요 우리 선생님이 금강경을 하심으로써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그것으로 극복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요걸 한번 좀 검토해 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수도를 하시는데 처음에 몇 년은 수도를 했는데 알아졌는데 반쯤밖에 못 알아졌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동경에 매여 있고 평양은 어떻게 됐어요? 저기 모스크바에 해방은 됐다는데 그것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고 반쯤은 안 거죠.
1: 네.
0: 반쯤은 알았다라는 것은 반쯤 분별이 쉬웠다는 뜻입니다.
1: 네.
0: 모른다는 생각이 반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1: 네.
0: 반쯤 없어졌으니까 반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해방되기 10년 전에는 어때요? 확실히 알아졌죠?
1: 네.
0: 분별이 어떻게 됐어요? 확실히 없어진 겁니다. 아상이 확실히 없어진 겁니다. 확실히 깨친 겁니다. 확철대오 한 겁니다. 언제 확철대오 했어요? 해방되기 10년 전에 확철대오 했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는 확철대오 한 게 아니라 반쯤 알아진 것이죠. 반쯤 분별이 소멸된 거죠. 반쯤 아상이 소멸된 거죠. 근데 수도라는 게 뭐예요? 분별을 소멸하는 거고 아상을 소멸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흔히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깨쳤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쳤습니까? 한 게 뭐예요? 도통했습니까?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깨쳤다는 게 뭐냐 하면은 분별이 사라져서 알아졌다, 지혜가 났다는 뜻입니다. 근데 깨쳤다라고 그러면은 완전히 깨친 확철대오도 있고 반쯤 깨친 그런 깨침도 있을 수 있을까요? 확철대오만 깨쳤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깨쳤습니까 할 때는 대개 확철대오 했습니까? 이런 뜻이죠. 근데 반쯤 깨친 것도 깨친 거예요, 아니에요? 깨친 거죠. 그러니까 깨쳤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고 어느 정도 깨쳤습니까? 이렇게 해야 맞죠. 그러면 나는 반쯤 깨쳤습니다.
1: 네.
0: 반쯤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죠. 근데 깨쳤습니까? 하면은 대개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확철되어 했느냐. 근데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저 신문사 기자님이 금강경 뭐 한 50년 했대니까 뭐 한 소식 한 줄 알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깨치셨습니까? 그래서 그 깨친 게 부처님처럼 대각을 한 거라면 난 대각은 못했다. 그렇지만 작은 깨침은 몇 번 했다. 왜냐하면 작은 깨침이라는 게 어때요? 작은 분별이 없으면 그만큼 지혜가 생겨요. 그 정도 아는 거예요. 그 정도 깨쳤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부처님처럼 다 한 건 아니죠.
1: 네.
0: 예, 그러니까 깨쳤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정확한 질문이 아니고 깨친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분별이 한 3분의 1쯤 없어져서 요 정도 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고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은 확실히 분별의 뿌리채 없어져서 다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러니까 요 깨쳤다라는 그런 말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깨쳤다라는 것은 분별심이 없어져서 지혜가 났다, 알았다는 뜻인데 큰 분별이 없어지면 다 아는 거가 되는 거지만 작은 분별이 없어지면 작게 깨쳤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의 이제 독립운동으로 해서 이렇게 수도를 열심히 하다가 해방이 되고 이런 것을 다 알아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금강경 가르침이 어때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리고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가르침이다.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본인의 위기는 물론 나라의 위기의 극복됨을 아셨듯이 누구든지 그렇게 분별심을 부처님께 착각인 줄 알고 바쳐서 해탈하면은 위기를 극복하고 난관을 해소하고 거기에 걸맞는 지혜를 얻게 된다. 요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참 그렇다라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인과응보의 가르침, 좋은 일을 해라, 좋은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만 들어서는 특히 절체절명의 위기 때 벗어나는 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 헤쳐나오는 길은 금강경 가르침이고 이 금강경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불교 사종에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공부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깨침에는 아주 큰 깨침, 즉 대각만 있는 줄로 알지만 대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각을 하는 경우는 아주 좀 드문 경우가 되고 작은 깨침도 얼마든지 다. 근데 작은 깨침을 하면은 그리고 확철되어 오고 이 세상을 훤히 알지는 못해도 고난이 변해서 행복으로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도는 깨치는 가르침으로 알지 행복해지는 가르침으로 알지를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불교는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개 어때요? 깨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대개 얘기하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죠. 근데 작은 깨침을 하면은 고난이 변해서 행복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도 깨쳐야 됩니다. 작은 깨침입니다. 그 다음에 무능력자가 변해서 우리는 불교를 수행을 할 때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불교의 수행은 큰 깨침으로 해서 수행한다 요 얘기밖에 못 들어봤죠? 근데 큰 깨침은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은 작은 중간 깨침은 우리의 무능력을 바꿔서 능력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잘 수행하면은 조금 전에 작은 깨침으로 두면 고난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행복이 되고 중간 깨침으로 얻게 되면 무능력자가 바뀌어서 능력자로 됩니다. 우리는 불교를 잘 믿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큰 부자가 된다는 말을 못 들어봤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잘하면 못한다는 생각, 나는 부자가 못 된다는 생각이 참이에요? 착각이고 꿈과 같은 거예요. 꿈과 같은 거죠. 근데 가난하다는 생각이 착각이고 꿈과 같은 것을 안다라면은 가난이 변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을 변해서 부자가 된다면 세상에서도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CEO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CEO가 되는 길을 불교에서 찾는다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죠? 크게 깨쳐서 도통으로서 생사해탈하고 이거밖에 모르죠. 그리고 뭐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이건 모르죠. 근데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행복해지는 가르침도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유능해지는 가르침도 있어요. 행복해지는 가르침을 저는 소각 작은 깨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유능해지는 가르침은 뭐예요? 중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사해탈을 해서 윤회를 벗어나서 확철대우 하는 것은 대각이다. 근데 대각 속에는 소각 중각을 이미 거쳐야 돼요. 소각 중각 거치지 않고 대각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불교는 알고 보면 어때요? 참 좋아요? 안 좋아요? 도통 오는데도 좋지만 세상 사는데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수도를 잘해서 금강경 실천을 잘해서 확철대오해서 도통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면하고 행복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금강경 실천으로서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아, 잠깐 불자 중에서 부자도 나오고요. 발명가도 나오고 위대한 과학자도 나오고 위대한 정치가도 나오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불교 발전할까요 안 발전할까요? 근데 도인만 나오고 부자는 안 나오고 능력자는 안 나오고 그러면 진리는 진리인데 어떻게 반쪽짜리 진리밖에 안 되는 거겠죠? 부처님께서 반쪽짜리 진리 설명하실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후학이 그걸 잘 몰라서 지금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반쪽짜리 진리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나는 우리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확철대오는 위대한 그런 진리만 있는 게 아니다. 행복해지는 진리 그리고 능력 있는 진리, 세상을 슬기롭게 사는 진리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선지식의 참모습은 어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매우 훌륭하고 거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부처님 섬기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기적의 반대는 부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이기적의 반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생각이든지 올라오는 생각은 부처님께 바쳐라.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늘 부처님을 마음에 남게 합니다. 부처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부처님 시범하기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를 닥쳤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바로잡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하셨죠. 이것을 보살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애욕이 있으면 그게 탐진치거든요. 애욕이 탐진치고 탐진치는 모르는 마음입니다. 모르는 마음은 그렇게 아는 지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남에게 좋은 일인지 깊이 생각하여 진실되고 기쁨 주는 일일 때는 용감히 행동하라.

0: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이 시즌2에 첫 번째로 모실 스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1: 스님입니다.
2: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잘 봤습니다.
3: 아, 예. 야, 튼실하네.
0: 고문원에 나와 있는 이 사찰 음식을 체계화시켜서 현대화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3: 땀을 이렇게 많이 뻘뻘 흘리고
4: 지금 해가 지금
3: 아이고 이거 어쩜 좋아
5: 찰가루에다 물을 안 뿌려가지고
6: BJ 정문 스님
3: 그렇습니다
6: 아, 그거 너무 귀여우시던데요
3: 사찰 음식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움과 추억 그리고 행복 이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 생 여보심 무위험 조건은 줄 쫓겨야 되겠죠. 무슨 줄로? 그렇죠. 빨간 줄 이렇게 끊으세요. 빨리 보라고 빨간 줄. 그다음에 해양 성취라. 이제 신심 성취, 수행 성취, 해양 성취. 그다음 뭔 성취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렇지. 정덕 성취. 아, 여러분들 천재야, 천재. 에이? 여기 제목이 안 나와 해서도 알아야 돼. 그죠? 믿음이 성취됐으면은 그다음에 수행을 신해. 아, 믿음이 성취되면 저절로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알려고 하면 의욕이 있어야 되고. 예? 의욕이 있다 보면은 실천이 되는 것이고. 알아지고 실천이 되다 보면은 해양은 수행의 마무리 단계예요. 그런 십행품이면 십행품은 행의 입학이고 행의 종착은 터미널은 십향품이에요. 예? 깨달음에 들어가는 처음 우리가 처음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죠? 그 첫 깨달음은 온 계공의 한이지. 그 이제 무조건 한해면 안 돼요. 그 사람 한해지요. 그러면 아니지. 아니지 아니면 한해지. 그거 아니고 한이지. 한이지. 예. 그 뭘 잘 모르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주고 살아 하잖아요. 그죠? 환경이 뭐 우리가 모르면 무조건 대놓고 미소 소이보다 신 것이 웃는 거라. 예? 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악을 왜 쓰노? 그, 자, 그 다음에 해양 성취라. 해양 성취가 무엇이냐? 온갖 구 일체 지지고라. 온갖 지혜의 지혜를 일체 지지를 구하는 일체 지혜의 경지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지를 구하는 경지를 그 다음 대목부터 자세하게 나눴죠. 구열의력, 부처님의 힘과 무해 두려움 없음과 불공불법이라. 중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불공불법 있잖아요. 부처님의 불공 일체지의 경지를 마음으로 가나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구제바람일 조도법고라. 모든 바람일과 조도법. 본법과 도를 돕는 도를 돕는 법. 그죠? 큰 근간과 그다음에 옆에 가지치기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잖아요. 지엽적인 거. 지엽적인 것을 우리 조도품이라 하죠. 자, 보세요. 사람에는 제일 위에는 이게 리자 중에 머리가 있어요. 몸통 이쪽까지는 허리가 있어요. 밑에는 하체 부분은 다리가 있어요. 예? 다리, 머리, 허리, 이 세 부분, 예? 뭐, 다리까지 다, 그래, 뭐, 몸통까지 말해보면, 뭐, 머리, 허리까지 말해보면은, 이게 이제, 근간, 뿌리가 되고, 손가락, 손톱, 요, 뭐, 그렇게 요는 매니큐어 치라고 그러면서 쪼잔한 거지. 머리 염색하고, 이런. 머리에 염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숨 쉬는 방법. 예? 예. 자꾸 그거부터 이제 계속 연습해야 되죠. 모든 바람일과 도를 돕는 법을 연구한다. 모든 장에 이제 막힘 없이 자유롭게 일체 지혜의 경계를 구하는 것이야. 바람일 행위 장에 없는 것이잖아요. 바람일 행위 장에 없는 것이다. 왜 그랬죠? 무집착을 바람일이라 하잖아요. 무착을. 예? 바람일은 성불 지르라. 집착하지 않으면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등기도 해. 이재첨강이라. 아첨하고 속이고 천곡 심은 불실이라. 아첨 잘하고 니가 빨리 말해봐.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남자 잘 속여서 그 빨리 온 날로 만어 이렇게 해야 되네. 예? 하루야 빨리 온 날로 왜 말을 그래 하노? 그게 아첨하고 속이려고 하면은 의심이 많거든. 그 고음처럼 좀 둔하게 코끼리처럼 느릿하게. 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천천히 그래야지. 촐싹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촉발이다 그래야죠. 촉발라. 첨광. 아첨과 속임을 여인다. 그게 아첨과 속임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바라미를 이 아첨에 이런 단데 아첨하고 보시 바람일 중에는 두 가지 이제 허물이 있는데 얍삽하게 입에 발린 말 많이 하고 아첨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어떻냐? 누가 자기한테 뭐 돈을 좀 빌려달라든지 뭐 차를 빌려달라든지 시간을 빌려달라고 이러면은 겉으로는 막 적당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 돼 근데 저 아이고 가만있어 봐라 내가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꾸미지만 마음 실제로는 주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아첨합니다. 제가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어디 불사한다 뭐 무조건 해버리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대사를 튕기고 있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심성이 먹다 남은 찌끄러기 주는 사람하고 남 오면 커피 새로 내는 사람 내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 전에 했던 법무사 방장 스님 도인 스님이신데 어떤 때 제가 이렇게 그분보다 대중들보다 늦게 이제 올라가고 이러면 커피 타임 다 끝났잖아요. 옆에 이게 커피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타는 냄새 나는 거 찌끄러기 있잖아요. 그거 절대 안 주십니다. 새로 다 언제 갔다 새로 싹 갈아가지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느끼는 게 아 저런 것이 깨달음이구나. 깨달은 게 다른 게 아니고 저런 것이 자비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장엄과 관찰. 왜 나는 저게 안 되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왜 나는 안 되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아첨하고 왜곡된 사람들 절대 그게 안 돼. 그게 몸에 인이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게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100개가 있어요. 일체 중생 성불 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렇죠. 여설능 행고라. 그러면은 말한 대로 행하는 까닭이라. 보시바라밀에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구걸하는 사람 보고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진짜 주고 싶지 않다. 두 번째 여설능 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 한대 해놓고 안 하는 거라. 사기치는 거라. 거짓말하고 이미 주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아 그때하고 내하고 지금 형벌이 똑같나 이랬던 사람 있잖아요. 70년대에 우리 석유 파동이 나서 건축 자재가 이제 필요할 때 친구끼리 건축 자재 철근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나 석유 파동이 날까 갑자기 3배 5배 띠뿐 거야 이제. 예? 그 철근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랬거든. 그때 오르기 전에 가보로 줘보는 거라. 그럼 한 사람 망해야 되잖아요. 그 큰 집을 다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올려놓고 이런 처음 시작이 그죠? 예? 야 친구 사야 그걸 갖다 올라간 거 그냥 봤나? 이딴 대로 해야지. 친구 좋다는 게 뭐고요? 어이? 친구 좋다는 게 뭐예요? 올라간 가격으로? 그게 친구예요? 어떻게 친구예요? 코레 얍삽하다니까. 우리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상호 싫어라. 진실한 말을 모두 보호하는 가닥이다. 진실한 지게 바라미를 뭐라 하죠? 시라 바라미를 하죠. 보시 바라미를 뭐라 하죠? 남 달라 하면 다 줘라. 단나 바라밀 달라 줘라. 지게 바라미를 시라 시라. 욕심을 좀 시라. 인욕 바라미는 참아라 참아라 열받지 말고 꺼진 재처럼 찬재 바람일 비리야 바람일 그다음 선나 바람일 에? 네 중심이 제대로 선나 안 선나 잘 살펴봐라 이거야. 삼매
이게 게으른 첫째가 이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본래 받은 계율을 어기고 또 잘못을 덮어두면 안 된다. 자, 부처님의 진실한 말을 잘 지키는 길은 뭡니까? 항상 여자, 실어자, 불광의자, 불의의자 이랬잖아요. 그죠? 그거 잘 지키는 게 우리 지계바라밀입니다.

그래도 어우 그를 어떻게 그렇게 육바라밀 십바라밀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인육바라밀은 찬재바라밀을 했죠. 식은 재 열받지 말고 찬재바라밀. 예? 조그만 불심하셔도 다시 열받아요. 싹 꺼버렸대. 그렇다면 이제 보살이 또 우리가 이제 화엄경을 보면서 부처님의 집을 열의 가문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있는가? 이 문수선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내 마음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있는가?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어지럽히는 행위, 예? 남 골치 아프게 하는 행위, 남한테 따지는 행위, 이것이 내가 열의 집에 몸산다 이 말이죠. 평생토록 무슨살이 하다 간다 잘못하면. 그 열의 집은 어딥니까? 중생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열의 집에 사는 사람이다. 너집 어디고? 열의가. 열의가를 갖다 어른 스님 그 화엄경 다그 봉경식 할때 그거 했죠. 생기주라고 했죠. 예? 생기주, 장량성태, 거룩한 성태, 부처님의 탯줄이 이어지는 데가 열의가거든. 장량성태. 그 장량성태 하지 못하더라도 지어 미워 심원이라도 역제 이근 하면은 영이 도종하여 세세에 불러각치라. 영 처음에 수행해서 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도 그래도 우리 공덕을 성근 공덕을 자꾸 중생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마음을 써야 된대요. 멀리 살피 것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계시겠지만은 어른 스님 이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면 돼요. 왜 쓸데없이 끝도 없이 책을 찍노? 아무도 안 읽는 책을. 만명 중에 한 명만 읽으면 된다. 만일 결사 아니오. 부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은 남을 타인을 괴롭히고 선한 일안 하면은 내 마음을 더럽히는 길이다. 예? 불사 보살 계고라. 보살의 계율을 버리지 않는 거. 보살의 계를 버리지 않는 거는 뭐냐? 보살의 계라고 하는 건 정진 바람이야. 정진 바람이야. 예? 매우 너무 길고 멀어서 지키기 어렵고 행하기 어렵다는 걸 보고도 물러서는 마음이 안 생겨야 된다. 예? 부지런히, 부지런히. 그 다음에 생 일체 지심하여 일체 지혜의 마음을 내어서 여 산왕 부동고라. 산왕과 같이 동하지, 부동심이라. 그 부동지는 제 팔찌가 부동지라 하잖아요. 그죠? 일체 법을 구할 때는 어떤 태풍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무엇은 부서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 허공이 부서질 리가 없다. 허공 같은 마음을 처음 닮아가는 단계가 무생법이니, 무생이라 하기도 하고 부동이라 하기도 그래요. 예, 무생이니까 부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무생은 완성을 얘기하고, 부동은 이제, 예, 부동으로, 무생으로 가는 완성이 이제, 부동이 처음 시작되는 게 팔찌보살부터. 이때부터 무의식을 안다고 그래요, 무의식을. 무의식을 알면 어느 정도냐? 자, 보세요. 여기에 먼지가 허공에 꽉 차가 있는데, 이걸 허공에 가까운 먼지대에서, 이 먼지가 있어요. 인허진이라 그래요. 밝은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있는 줄 아는데, 그 정도가 된 사람들이 부동지라 하거든, 부동지. 예? 그전에 사람들은 일곱 지는 뭐냐? 요동지라. 예? 온 개공이 했대도 요동치는 거래. 먼지는 요동치는 거하고 오염시키는 거하고 두 가지의 허물이 있거든. 이 허공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가만히 두고 그들이 있으면 문제가 어떨 것 같아요? 한 1년 지나면은 보얗게 내려앉아 있다니까. 미세먼지. 그걸 우리가 미세번뇌라 그러죠. 그걸 업식심이라 그러고 미세유주라 그래요. 미세하게 흘러가서 앵간한 걸안 보인다. 그 현미경을 들여다 봐야 보일 정도. 그 현미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진 거라. 그러면 자기가 내가 언제 죽을 건지 살 건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까지 이제 환하게 색자재로 이제 꿰뚫어 보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뭐자 그래서 이게 산란심이 싹 가라앉아 버려야 돼. 또 남을 분별하는 마음도 싹 가라앉아야 부동심이죠. 온갖 나불나불하고 생각으로 잔머리 굴려가면서 예? 머리 굴리는 소리가 자갈밭에 탱크 굴러가는 소리 지금 난다 하잖아요. 탱크. 불사 일체 세간사하고 일체 세간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다 끝났다 하지만 중생을 버리지는 못한다. 묘유로 살아야 된다. 그죠?
성취 출세관도구나. 이건 출세관도는 진공.

이거는 묘유진공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다 공부가 끝났다 해도 절대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예. 끝까지 완성한다. 수행과 공부를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오늘 그 멕시코한테 이겨야 될 텐데. 중꺾마라 하잖아요. 중꺾마. 예? 중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이제 보현 행운을 중꺾마라 하죠. 왜 운동선수들 많이 쓰잖아요. 그 왜 그거 저기 왜 펜싱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기 체면 걸듯이 중꺾마. 절대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이죠. 아니, 40년 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중꺾마. 근데 환경을 갖다가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어와서 펼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제 해양이 성취되면은 정진해서 원만한 해양이라고 한다. 집조 보리분법 호대 무염족이라 보리를 돕는 조도법을 모으되, 우리 또 37조도품도 있잖아요. 그죠? 제 사지 염해지 같은 데서. 그런 거 팔정도 같은 거, 칠각지 같은 거, 오근 오력 같은 거, 예? 그걸 부지런히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잎사귀가 또 무성하고 힘이 좋고 이러면은 또 뿌리도 튼튼해지고, 그렇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우리가 중추신경을 다치면은 어디를 자꾸 이렇게 만집니까? 중추신경을 다치면 말초를 자꾸 이렇게 회복하잖아요. 그죠? 자꾸 꼼지락꼼지락 해야 돼. 이 말초가 잘 말 안 들으면 뭘 어디에 다 펴야 되겠어요? 중추신경을 자꾸? 아, 그렇잖아요. 물리치료 할 때도. 손가락이 잘 안 논다. 그러면 이렇게 중추를 자꾸 만지고. 예? 손가락도 해야 되겠죠. 요금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자, 행동이나 말이 좀 거칠다. 뭘 자꾸 다스려야 되겠어요? 참선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이렇게 잘 쓰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마음이 좀 잡념이 많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말도 잘 안 해.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이 좀 산란하고 좀 편백하고 이렇다 하잖아요. 그럼 바깥의 행동을 혓바닥을 딱 닫아버리고 손가락을 딱 모아가지고 참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깥의 걸 나부대는 걸 갖다가 거다 보면은 안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게 되고, 안에 마음이 또 산란스러우면은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안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야! 상구 상상 수성도구라. 항상 상상하고 수성한 도를 구하는 연구인이라. 잠시도 끊어짐 없이 우리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꿈과 이상이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 마음을 늘 이렇게 일체지의 경지를 향해 구해나가는 것이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그 다음 대목 넘어갑니다. 10가지 대원으로. 성취 여시 정치 지법이라. 이와 같이 깨끗이 다스린 지혜법을 성취하는 것을 이름하여 안주 보살 한의지라. 보살 한의지에 두루 편안히 머무른다 한다. 그 한의지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구하느냐? 일체 지위를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가나느냐? 부처님의 힘과 두려움 없음과 불공법을 가나에 구하는 것이다. 저 앞에 우리 배웠잖아요. 예. 또 무엇을 구하느냐? 바람일에 집착 없는 법을 또 구하고. 예?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바람일에 집착이 없는 것을 장애 없이 차별 없이 구하고. 예?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구가 있어야 되고,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말뚝신심 가지고 저처럼 한참 열심히 하다가 안 하니까 우리 은사선생님께서 니 요즘 와 그러노? 열심히 안 하노? 제가 신심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니 신심 어떻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노? 신심이란 건 붙어도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신심이고. 진짜 신심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 찾아가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신심은 9회 말 투아웃에, 예? 마지막 그 공 하나 남았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게 신심이라. 그래서 분리 문수사리 조카라. 문수사리 보살의 발밑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미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예? 처음이 정각이 끝날 때까지 똑같은 항심 있잖아요. 항심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욕구의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버앤 오버 어게인. 정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난관이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방편을 잘 써야 돼요. 방편을. 에이? 방편을 안 쓰고 중생은 뭘 쓰냐? 욕심 많으면 편법을 쓴다고. 편법. 예? 세금 띠묻고 연말 정산할 때 안 내는 거 내라 하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편성하는 게 많죠. 그 세금 내면 좀 조금 손해 보는 것지만은 내 많이 내 가지고 그래도 좀 없는 사람들 조금 도와주는 게 있는갑다. 이 생각 그 생각도 내서는 안 되지만 내면 좋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언젠가 되게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뭐 어찌 성지 순례를 가야 되는데 관광감 스님 관광감 욕들을 먹습니다. 아니다 갑시다. 타이어 공장도 먹고 살아야 되고 버스 기사도 먹고 살아야 되고 관광 가이드도 그죠? 떡집도 먹고 살아야 되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 절도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어려울 때 뭐 가는 게 뭐 어때서? 안 그래요? 어려울 때 서로 니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꽁꽁 장갑 어떻게 해요? 다 굶으면 죽어야 되네. 쓸 만큼 쓴다 이거죠. 자, 믿고 의욕 있고 정진하고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실천이 안 될 뿐이에요. 환경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는 거야. 믿음과 의욕과 부지런함과 이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이랍니다. 요령이 있어야 된다. 요량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요량, 헤아릴 요자, 헤아릴 양자. 어느 만큼 간장을 여야 될지, 소금을 여야 될지. 그 나물 문칠 때 항상 지금 눈물 찔찔 나지만 눈물 염도로 해라 하잖아요. 섬섬하게. 예? 나물. 그죠? 그 국거등을 낄 때 지 그 짜게 먹는다고 짜게 하면 누가 먹을 수 있나? 그럼 또 물 타가 먹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구절 넘어가 봅시다. 불자야 보살이 한의지에 머물고는 이러한 큰 원과 큰 용맹과 이러한 큰 작용을 능히 성취한다. 이런 바 어떤 작용이야? 광대하고 청정하고 결정한 아르마리를 낸다. 지극한 믿음으로 청정하다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이 깊어진 걸 청정이라 그래요. 그걸 결정해라고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쪽으로 내 인생을 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결정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급도 안 되는 게 지도 확신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예? 안 될지도 있네. 아니지. 안 되지. 일체 공양직으로 일체 모든 공양거리로서 공경 공양 일체 제불이라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한다.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일체 제불이라고 하는 것은 응심불, 보심불, 법심불이라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어복 친구하는 공양하는 것 이양 공양 또 남들 공경하는 것도 공양이고 남들 또 믿음으로 닦고 계획을 지키고 수행하는 것도 공양이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도 남 시봉 잘 하는 것도 공경이고 공경하는 것도 남이 손님이 오면 잘 맞이해주고 잘 바래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남에 대한 존중이고 공경이고 진짜 공경은 내가 수행을 해서 내 자체가 그냥 사람이 수행하는 자체가 세상에 대한 공경이죠. 에? 그 어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한테 예의를 먼저 갖춰라. 어릴 때 저희는 대학원에 있을 때 스님한테 그 말씀 들으면서 아주 충격을 한 받은 적이 있어요. 계속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지켜라. 저는 그것을 이제 뒤에 훗날에 강의할 때 이렇게 하죠. 그걸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한다. 자기를 존경할 줄 알아라. 그 자기를 존경 못하니까 자만심. 예? 자만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니 내 건조 알지? 내 누군지 알지?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야. 그건 자만심이야. 그렇죠? 자만심과 자존심은 남에게 져주는 겁니다. 누가 집니까? 착한 사람이 져요. 에? 착한 네가 참아라 하잖아요. 잘 참고 잘 지고 지는 게 그게 이제 자존심 있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소리. 자존심 없는 사람들 죽으면 죽었지만 나는 이렇게 못 산다.

모든 부처님한테 이제 빠짐없이 공양을 올리고 공경을 빠짐없이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영무유영 강대여 법계라 남음이 없게 하는 것이니 강대하기 법계와 같고 구경여 허공이라 완벽한 것은 구경은 퍼펙트예요. 터미네이터 터미널 여 허공이라 완전히 구경 여 허공이라 끝없기는 허공보다 더 완벽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삶아도 삶기기를 하나, 끓여도 끓기기를 하나, 막 잡아 째도 째지기를 하나, 찔러도 찔리기를 하나. 법계와 같이 이렇게 강대하다는 것은 모든 성근 가운데서 강대하시, 강대 이것도 좀 한자 한자 다 해석해야 돼 사실은. 허공과 같이 끝이 없다는 것은 무상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공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허공 같다. 진미래자야. 오랜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급 동안에 쉬지 않는다. 일체 급수에 무유휴식이라. 그러니까 망상은 끝날 날이 있지만은 진심은 끝날 날이 없어요. 왜? 본래 없기 때문에. 망상은 어디에 기대했어요? 항상 진심에 기대가 있지만 진심은 더 이상 다른 데 기댈 데가 없거든. 별이나 다른 전부 허공에 붙어서 기대가 있지만 허공은 다른 데 기댈 데가 없어요. 예? 허공은 무소이라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얘기할 때 무조건 허공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약인 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허공이라 그대여 삼세 제불에 약인 욕식 불경계라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나 알고 싶은가요? 당정기의 허공이라 그대 마음을 당정 깨끗하게 허공처럼 맑혀봐라. 예? 그게 안 되지. 자, 이게 크다고 하는 거는 복전도 커야 되고, 공양하는 일도 커야 되고, 마음도 커야 되고, 또 공덕을 또 거두어들여서 중생을 포섭하는 것도 커야 되고, 씨앗을 심는 것도 커야 돼요. 예? 쨈맨한 거, 뭐 탱자나무 씨앗 하나 심어놓고는 낙낙장성이 소나무 씨앗 되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예? 메추리 알 가지고 거기서 타조가 나올 리가 없다. 한경 십주품 그려놨죠. 가령빙가는 알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창궁을 나르는 독수리보다 낫다 하거든. 가령빙가 있잖아요. 예. 그래, 부처님은 한 발짝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구만리 나르는 중생보다 훨씬 손오공보다 나은 거라. 예? 그런 얘기를 다 해놨죠. 기세가 다르다 하거든, 기세가. 그게 꿈과 이상이 다른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환경을 보게 됐는가? 꿈과 이상이 다르대.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도 다른 거라. 조그만 호수를 갖다 놓고 굉장히 뭐 소양강이나 저지 충주댐이나 이런 데 굉장히 호수 크잖아요. 그거 가서 와 바다만큼 넓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바다 부산 안 가봤나? 한강 내려다보고 막 한강 뷰 했었거든. 해운대 뷰못 봤나? 예? 급이 다르다 급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메르츠 지가 뭐 뺏다고 했다고 고래하고 지가 비교할게까 그래. 아이고 참. 환경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하암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그 받아들이게 조금 뭘 해야겠지. 그리고 공양 올려도 모든 부처님이 해보잖아요. 1불, 2불, 3, 4, 5불이 아니고 이정성은 이어 무량 천만 불소. 공양은 어떻게 할 거냐? 한도 끝도 없이 해버리고, 예? 공경은 어떻게 할 거냐? 남김없이 해버리고. 그 법계 회향이라 하잖아요, 우리.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오늘은 두 번째나 이렇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10개 단락이 있는데. 또큰 서원을 세우되, 원수 일체 불법륜이라 큰 원을 세우기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받아지니다. 법륜을 받아지니는 거는 뭡니까? 자, 만의제 보살님. 법륜을 받아 지니는 건 뭡니까? 부처님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건 뭡니까? 정명남. 부처님의 법륜을 받아 지는 건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예? 그게 뭐 어렵노? 경전을 뺏겨 쓰고, 경전을 다또 남에게 공양도 잘 올리고, 경전 공양도, 법 공양도, 책 공양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 올리고, 그리고 읽고 또 외우고 이게 이제 그 법륜을 받아 쓰는 거야. 수지하는 거야. 우리가 사경 마치고 나서 또 사경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법륜을 받아 쓰는 거야.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게 바로

법륜을 받아 지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아무도 안 들어도 한 사람은 듣거든. 예? 안 들을 수가. 그 자기에게 자기의 법문을 계속 해주고, 그 자기가 자꾸 읽어주고, 눈으로 읽어주고, 귀로 들어주고, 입으로 말해주고, 경전을 계속 독송하다 보면은, 음성이 익어지고, 왜, 익은 과일이 맛있잖아요. 예? 경전 읽는 것도 생연불보다는 익은 게 좀 좋아요. 예? 근데 막 음성이 안 돼가지고 원섭일체 불벌이 무당무다듯이 그래 한 사람도 있고 매일 소리가 다 있어. 원섭일체 불벌이 하며 이렇게 촤 이러면 자기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죠? 일체 부처님의 보리를 거두어진다. 보리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성문보리, 영각보리, 불보리. 우리 무슨 보리? 싹다보리. 원어일체 재불교라. 일체 부처님의 교법을 보호하여 지이다. 소성이 됐든 대성이 됐든. 소성은 대성보다 작아서 소성이 아니라 소성을 딛고서 대성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 상대적이고 배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소성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는 젖 먹일 때는 젖을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말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난 대성이다. 에라이 대성이다. 입맛 대성이 한 만 원. 대성이 어떤 게 대성? 대성은 바로 일성이고 대성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대성이라 그래요. 불성. 누가 뭐 대성 대성 한다고 진짜 대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내가 소성에 맞으면 그 후회할 것도 없고 언젠간 나도 대성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전부 성문영각이라서 부처님의 이 보살 정신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은 그분들 다 어떻게 평합니까? 비록 성문영각이라 하지만은 부처님 10대 제자보다가 더 화엄경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분들은 이미 자기들이 다 보살의 경지에 있으면서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보살으로 하연하신 분들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자타일시 성불대라고 하는 거죠. 하도 말 안 되니까 있는 우리 범주 내에서도 보살을 찾지만은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이런 데 보면 외래 보살들, 예? 외인 구단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 선수끼리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좀 잘하는 사람들 바깥에서 외국 선수들 하나씩 뽑아오잖아요. 좀 화엄경을 받는가 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 꾸려가지고 또 가고 그렇잖아요. 자, 부처님의 교법을 보호하여 준다. 우리 수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장애 어려움도 있지만은 수행법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 내가 잘못된 것이 경전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수행하다가 경전이 이해가 안 가면 지가 이해 안 가지 경전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언젠가는 다 이해되게 돼 있어요. 예? 자 보세요. 벌거지도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이치를 보면은 알로 있을 때나 그 유충으로 있을 때나 애벌레로 있을 때나 그죠? 애벌레로 있을 때나 그 다음에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어른벌레로 성충으로 있을 때나 유충으로 있을 때나 성충으로 있을 때나 그 일리 평등하게 구두기로 있을 때나 똥파리 있을 때나 똑같아 이거. 이치는 똑같지만은 사실은 다른 거죠. 구두기하고 똥파리는 똑같은 놈이지만은 이치는 똑같이 흘러가지만은 태중인 나나 연세 지금 꼬부라 들어가지고 이제 100세 된 노인이나 똑같은 한 생명의 이는 진리는 이치는 하나로 흐르고 있고 그건 없는 것이니까 그걸 갖다가 진공이라고 하고 그렇지만 그 진리가 사실화되고 모양화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 이것이 절대 둘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아까도 월드컵 가지고 했지만 이건 종체기용이요 수병기체다. 연세 드시면 병에 드는 거에 대해서 달게 받아들여야 되고 늘는 거에 대해서 달게 받아야 되니까 보톡스 맞다 안 되면 이제 봉침 맞아가지고 봉톡스도 맞고 봉톡스 알아요? 벌침. 자 별 우스운 얘기도 아닌데 이상하네.
일체 원지 일체 제 불법이라 모든 부처님의 불법을 받아지이다.

하나님 강대하기가 법궤와 같고 끄덕기가 흐음과 같아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진멸이도록 일체급수의 무유 휴식이라 절대 쉬지 않는다. 그렇게 첫째는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 아까 수도라의 가르침을 차례로 이어받아 법륜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두 번째는 세 종류의 깨달음을 얻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수행을 닦고 나가 여실하게 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성취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성취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원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부처님을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아주 보존하고 잘 교법을 보존해야 돼요. 가르침을 보존하는 방법이 뭐라 했죠? 읽고 쓰고 외우고 해설하고, 예?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돼 보면은 저기 서당 문화처럼 그 향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박제 문화가 되어버린다고. 예, 저기 박물관에 가가지고 있는 박제 문화가 되잖아요. 그 우리는 계속 염불해야 되고 강경해야 되고 참선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강의해야 되고, 그리고 깨달음을 또 정득해야 되고, 그 정득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 자, 이렇게 해서요, 교도와 정도라는 게 있어요. 예, 교법과 정법. 예, 교법과 정법. 교법은 이론이에요, 이론. 정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고와야 되고 눈빛이 고와야 되고 손길이 따뜻해야 되고, 예, 요것이 정덕으로, 정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다. 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돼요. 말은 그럴싸한데, 아까 뭐 했죠? 생여보심, 또 이제 청강하여 다음 대목 뭡니까? 여설 수행이라. 말과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한의지에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 십향품까지는 좀 버거운가 봐요. 그 어진 사람한테까지는 버거운데, 거룩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까지 삼업이 똑같다는 거예요. 정삼업 진언이 돼가 있는 거예요. 우린 정삼업 진언이 안 되니까 뭐랍니까? 정삼업 진언. 옴 사바바바 수다 살바 달바 사바바바 수도함. 뭐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사바사바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한다. 우리가 이제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몸수리 마음수리 말수리 다수리 싹다수리 사바 만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수행의 길을 보호하고 수행하는 법까지 이제 잘 이제 세워놓은 것이 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끝났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이제 세 번째 넘어갑니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남을 헐뜯지 않고 노여움과 인색함에서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좋다 싫다는 버리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 모든 속박으로부터 훨훨 날아가 버린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자, 안녕하세요. 자연수입니다. 드라마 붙다 또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몇 번을 틀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55부작 굉장히 길고 뭐 그렇긴 한데 왜 그러면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하고 콤파스에 의해서 세상이 반듯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같이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한 100권이 넘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서 가장 좋은 안경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부다가 굉장히 잘된 인도에서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면 분명합니다. 교육적 효과라든지 계몽적 효과, 그 다음에 불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쉽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 시사점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2500년 전의 현실을 어떻게 구현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창의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급의 작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의 최선의 노력은 다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 어떤 것들은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스테디셀러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그 노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드라마 부다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태어나고 아무리 나라가 조금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왕인 계승서열 1위자로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카시산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고 우리 집에서는 하인들에게도 쌀밥 고기 반찬을 줬다. 그래서 충분히 풍족하다라는 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그 풍족한 분이 출가하느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복 추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 추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갇힌 자유 속에서의 풍족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행복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게 중생을 제도해서 내가 풀어졌다면 그들도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정도를 이루고 있지만 행복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진 게 현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가지고도 갈등을 일으키고 진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우시고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시절들이에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얼마를 가졌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을 고려해 본다면 더 이상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생각해요. 축소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의 축소, 그 다음에 건강의 축소,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축소입니다. 그 축소 시절에 내 본래 모습으로서, 내 본래 면목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있는 그 항상함을 반조해 볼 수 있는 게 드라마 부타가 줄 수 있는 지금 현대사회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 부타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도 새로운 옹고지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향을 설정을 잘 못해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돈에 집착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집착을 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거는 사회적 위치에 집착을 합니다.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대우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 활락하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거기에는 이제 사문유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바달타와의 갈등 이런 얘기들, 그래서 왕궁에서의 이런 투쟁 부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까지 있었던 소소한 갈등들, 그거는 드라마니까 만들어내는 요소들이거든요. 각출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술을 겨루어서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요소들. 그런데 실제로 제바달타나 부처님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서로 경쟁 상대나 이런 것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허구적인 요소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더 재밌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작가가 가공해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얘기하면 적벽대전이 재밌는 이유는 적벽대전은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상상력들을 많이 뭐 부과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오히려 더 재밌었었고,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흔히 이제 불교에서 전해지는 스토리 구조 상에서 나오는 뭐 사문유관이라든지 아마 성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드라마 부타가 예전에 리틀 부타를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화살을 쐈을 때 그게 꽃잎으로 바뀌고 이러한 묘사들이 기록에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각적으로 앞에 선행한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들이 조금은 존재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방식의 다른 점들 같은 거는 재밌어요. 이게 인도적인 어떤 사고방식들, 인도에서 그 꽁냥꽁냥 하는 그런 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리우드라고 하는 거고, 인도 문화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마살라 이제 향신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중간에 뜬금없이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은,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왜 갑자기 이렇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판소리도 비슷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창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식의 문화 패턴들을 오늘날까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질적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익숙한 거고, 그리고 우리께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차이가 있는 거지. 그들은 그들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한 줄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논어 대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볼리비 도생이라고, 근본이 바로서야 도가 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이 확고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이에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내 본질이 확고해지면 나이가 들어도 흔들림은 없고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볼리비 도생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다시 찾아오는 드라마 부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컷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스티브 잡스도 이 정도의 창의력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 나름의 온건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부타를 보시면서, 그리고 아니면 전에 보셨더라도 한번더 보시면서 스스로를 환기하고,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마치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을 이마에 정대하고 모시고 다니듯이,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가피는 충만하고 모든 안 좋은 일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말에 새롭게 다시 방영되는 드라마 부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함께 의미, 그 다음에 공덕이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일제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사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찰마다 전국에서 불안분절 백중 49일 영가 천도 입제 또 초제들이 곧 돌아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불안분절의 백중 천도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보름 하안거 해제일 날 그걸 자자일이라고 그러는데 하안거 자자일 자자일이란 건 쉽게 말씀드려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해제 날 모여서 각자 공부한 것을 검증하고 공부하다가 잘못된 거 뭐 참회할 일이 있으면 각자 발로 참회 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누굴 미워했고 이런 일을 저질렀고 등등 발로 참회 밖으로 드러나서 참회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출혈보름 우란분절이 생긴 이유는 아시다시피 목련존자의 어머니 청재의 부인이 온갖 몹쓸 살아서 행위를 많이 해서 무간지옥에 빠져 있어서 신통제일인 아들인 목련존자가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아비 무간지옥에 빠져 있어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혈보름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해제하는 날 그러니까 청정심이요 또 복력이 법력이 충만하고 높을 때 어머니를 위한 제 공덕을 올리면은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해제하는 스님들한테 스님들이 필요한 수행에 필요한 뭐 약이나 가사나 법복이나 먹을 거나 또 뭐 어째 공부할 수 있는 비가 안 새는 초소 이런 것을 수리한다든가 해서 공양을 올리고 어머니 천도에 제를 모셔라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함과를 증득해 가시는 스님들 진지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상가 스님들은 복전이다 복계밭이다 복계밭에 씨뿌리라는 게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스님들께 올리고 천도제를 금승제를 올려라 해서 시작이 된 게 7월 보름 우란분절 조상 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전이라는 얘기가 다

다시 나왔는데 복의 씨앗을 뿌렸어요. 기림진 묵전호탑에 복을 씨앗을 스님들의 상가에 뿌렸어. 그런데 그 복을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안 지면 안 되겠죠. 그 복의 씨앗을 싹 틔우고 성장시키고 큰 열매 맺게 해주는 기도하고 법문해주고 하는 분들이 청정승과 성문 스님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은 여법하게 올곧게 올바르게 수행하는 스님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환영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한 이 세상에 더 이상 위가 없는 복전이시다. 그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어머니를 선도 이고 등락시켜라. 그래서 여러 불자들은 그러한 공양받아 보시마다 환영받아 합장받아 마땅한 사상팔배 선지식 스님들한테 믿음을 가지고 보시하고 스님들을 존중하면서 보시하고 그 칠월보름 해제에 때를 놓치지 말고 보시하고 마음이 남음없이 갈등을 겪으면서 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내 것을 보시하는 거 아니요? 일단은 물질 보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삼독심이 빗바래고, 삼독심이 빗바래는 데는 탐진이 삼독에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스님들한테나 우리 불자들한테. 그래서 삼독심이 치성하던 삼독심이 빛이 바랜다. 힘을 못 쓴다. 스며들지 않는다. 벽에 틈이 갈라지면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틈이 안 생기니까 스며들지 않는다. 탐진치 삼독의 욕심에 틈이 안 생긴다. 그래서 갈망으로부터 떠나고 벗어난다. 그래서 제가 법력 성문이라고 했는데 수행을 3개월 동안 열심히 안것 동안 정진했기 때문에 법력이 충만하다.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수행하는 성문이다. 그래서 공승제 공양이란 말을 써봤는데요. 공승제는 우리나라도 지금 공승제를 이제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대만 불교는 옛날부터 공승제를 했어요. 공승제를 어떻게 하냐면 백중에 내내 이제 그때에서 타이페이 시내 가면 한 10만 한 15만 들어가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자들이 스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있으면. 또그 대만 불자들이 막 많이 오셔가지고 스님들한테 막 필요한 보시 여러 가지 다네 가지 보시 필요한 거 전부 막 이렇게 보따리 해서 다 아는 스님 모르는 스님 할 것이 세계에서 스님들이 많이 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보시를 하고 공양을 또그 많은 그 스님들 한 2,000분, 3,000분 넘죠. 스님들한테 공양을 전부 대접하는 게 공승제, 스님들한테 공양하는 제다. 그래서 우란분조를 또 부처님 말씀대로 저 실천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공덕행이다라는 거. 공덕행을 해서 해탈자제, 생사윤회에서 지옥고통에서 있지 않고 해탈자제한다. 보채 플러스 연거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지장경에 나오기를 공덕 부모가 먼저 가신 가족이나 친지들이 먼저 가신 분들한테 공덕을 베푸는 걸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많은 건데 거기에 이제 재지내는 공덕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에 이익 존망품에 보면은 이익이 존은 산 사람, 망은 죽은 사람이거든, 영과. 산 자와 죽은 자의 같이 이익이 된다. 그래서 죄를 그렇게 올려드리면 지내주는 가족은 7분의 6에 공덕이 들어가고 7분의 1은 영가한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죄공덕을 올려드리는 그 산자, 아는 자, 도반, 유가족, 가족들이 얼마나 공덕 베푸는 게 소중하냐 이거요. 이 제가 사람들이 그런 재공덕을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안다면은 그참 재공덕이 지장경에
그 산스크리트 보험권이 있는 거예요, 지장경. 위경이 아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제는 왜 올려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해마다 맥중되면은 그렇잖아요. 해마다 여러분들 불자들이 신심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올려야 되나 안 올려야 되나 뭐다 올려야 되나 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천도제를 올려야 되는 이유 왜 올려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담장박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니까에 나오는 말씀인데 담장박경 천도제는 왜 올려야 되는가? 담장박경 그 유명한 경입니다. 그 부탁가니까야라고 있어요. 또 사부니까야 말고 이제 오부니까야에 들어가는 건데 담장박경 주군이들은 거리에 담장밖에 서 있거나 옛집에 찾아와서 문기둥에 서 있네. 돌아가신 영가가 좋은 데 가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상세계 가고 극락세계 왕생하면은 죽은이들이 거리에 담장 밖에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 살던 윗집에, 살다 돌아가신 그 윗집에, 가족에 사는, 자손들이 사는 집에 찾아와서 담장 밖에 있거나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 구천을 헤매는 영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도가 안된 영가. 문기둥에 서 있거나, 응? 그래. 그렇게 해서 얘들아, 니네들이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보기 좋으나, 내가 지금 그 거꾸로 매달려서 구천을 헤매는데, 그 우란바나라는 이따 설명을 저 이따 저 하겠습니다만은, 응? 매달려서 고통받는 것처럼, 예? 구천을 헤매는 고통이 이렇게 배고프고 춥고, 예? 고통이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신음은 것처럼 극한데, 나를 좀 구원해줘라.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가족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어. 나를 구원해 주어라고 하소연하면은 그 하소연이요. 여러분들이 꿈 같은 것도 잘 챙겨야 되는 것이 하소연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라는 소식을 전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담장박경이 길어요. 근데 좀 제가 줄였어요. 길어서. 그래서 지금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7월 보름 우람분절에 이렇게 이제 입제 초제 뭐 초제부터 해서 7분이고 8분이게 제를 올리는 것을 영가들이 이제 하소연 어쨌든 간에 그걸 빠지지 않고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영양껏 그 제의식을 올린단 말이요. 그런 데는 후손들은 공덕 배품에 이제 그 영가들은 그 영가 이름 이제 세 글자 두 글자 무슨 써놓는다 해서 그게 글씨지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 가지 제가 60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 말 들어보고 저도 겪은 건데 와 우십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공덕 배품에 고맙다라고 이꼭 오셔서 그러니까 영가의 천도는 공양물하고 영가 법문이에요. 큰 스님들 법문 청정한 스님 3개월 동안 공부한 법령이 높은 스님의 법령 높은 선지식의 법문으로서 천도가 된다. 그래서 음식 공양도 되고 복 공양도 돼요. 천도는 두 가지가 다. 자손들아 반드시 과보가 있으리라 음덕이 있으리라 고맙다 이거예요. 후손들아 자손들아 반드시 그 공덕은 있으리라. 나는 그들을 낳고 이제 그 영가들이 이제 내 공덕 있으라 음덕을 베풀겠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낳고 기르고 재산을 물려주었네. 응? 그랬잖아요. 부모가 낳아서 키워서 뭐 돌아가실 때뭐 있으나 마느나 지거나 상속까지 해주고 물려주었네. 그래서 부모 조상의 공덕을 회상하며 우리 산자들은 가족들은 유가족은 영가에게 헌공을 해야 하네. 후손들이 울고 슬퍼서 통곡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네. 돌아가시면 불자라면은 독경해주고 염불해주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잘 기도도 않는 분들 그냥 울고 그냥 기도하는 소리까지 영가가 못 들게 그냥 소리 질러서 울고 그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런 게 많은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후손들이 울고 슬퍼서 통곡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슬픔은 혼자,
집에 가셔든지 뭐 얼마든지 우세요. 우는 건 뭐.

오라고 해서 하겠어요? 내 슬프고 울음 나오면 염불해드리라. 남아민타복을 여섯 잔만이라도 줄기차게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해라. 비구들은 힘을 얻었고 후손들은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네. 비구들은 힘을 얻었다는 건 힘을 얻어서 공부를 했고 그 공덕으로 또 보시를 많이 받아서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 그런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봉양 올려서 불자들이 후손들이 연가천도 하셔 부탁하면서 후손들은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네. 이게 담장밖의 경입니다. 긴걸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다는 거고, 그래서 천도제를 왜 지내느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가족마다 좋은 천상세계, 인간세계, 극락세계에 안 간, 못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극락세계의 정토에 태어나는 가랑자 날생자입니다. 뭐 마음의 극락이고 마음의 아미타불이 아니라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소방정토 극락세계가 법장비구 48대 의원에 의해서 원력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극락세계에 가는데 왕생하는 조건이 있다. 지금 제가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공덕제를 올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왕생의 근본 원인 어떻게 해야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가? 라는 말씀.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판서해 놓은 것을 참고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겸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설파했습니다. 우란분절이라는 걸 우란바나, 우란바나 뜻이 우란분절, 우란분제 그럽니다. 우리말로 백중이라고 하고 이 제, 우란분제, 우란분절. 그런데 이것은 산스크리트 범어로 우란바나, 우란바나는 한문 한역으로 하면은 구원을 굳자 거꾸로질 줄자 매달현자 영가가 좋은데 못하고 구천을 헤매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구원해 주는 것이 우란분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옥 중생 악의 계통 그런 짐승 그런 계통을 고통을 겪는 영가를 구원해 주는 게 백중제다. 우란분제다. 그런 겁니다. 극락세계의 왕생 조건. 극락세계에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갈수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염불삼매를 증득해야 되겠다. 염불삼매를 증득해야 된다라는 말씀. 염불삼매 증득은 저 뒤에서 말씀을 올릴게요. 염불삼매를 증득했는데 첫째 조건이 이건 잘좀 불자님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토 행자들은 이 신원행이라는 걸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머리에 이듯이 외워야 돼. 나는 정토 행자라면 극락세계가 서방정토에 가서 태어나는 곳이 있다라고 확신을 안으면 이건 안 돼요. 정토 행자들은 그냥 마음이 뭐 깨끗하면 뭐그저정 마음이 막 깨끗하면 극락세계요. 응? 아미타불이요. 유심정토. 응? 다성미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토 행자 극락세계 얘기를 할 저기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극락세계에 있다는 걸 아미타경이나 정토 삼부경, 관무량수경, 무량순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부 그거 저 일본 스님, 중국 스님들이 번역한 거예요. 산스크리트 본본 있는 거 정토 삼부경이. 그래서 그걸 부처님 말씀, 경전님 말씀 믿고 소방정토에 극락세계에 있다는 걸 믿고 아미타불이 주불로 계시다는 걸 믿고 원력을 세워서 아, 나는 그새에 갈 거야. 이 사바세계 자국 때문에 아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산 넘어서 힘들어. 원력을 세워. 그래서 실천해. 염불삼매, 염불. 실천이가 염불하는 거예요. 염불을 줄기차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주 선지식 법력이다. 법주라는 건, 자, 천도제, 뭐, 영산제, 뭐, 수륙제, 뭐, 예수제, 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제라고 통틀어 얘기하죠. 거기서 보면 요령 잡은 스님이 법력이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 길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해인사 일타 큰스님, 유사스님한테 의식을 공부할 때 이걸 아주 특별히 당부해 하더라고. 연관은 법력이셔야 된다. 시식문에 있는 모든 뜻을 알고 해야 된다. 염불을.

뜻을 전달하고 산 사람한테 법문해서 산 사람한테도 얘기할 때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딴소리 하면은 내가 소리말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랬듯이 영가한테 다 뜻을 전하려면 그 원문 어려운 그 시식문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법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법력이 있었는데 또뭐뭐 망상 피울 수도 있잖아요. 염불 하면서 이분 말이 나오는데 생각은 그럼 또 천도가 안 된다. 그래서 법주 선지식에 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세 가지. 염불삼매 증득해야 되고 심문은행으로서 실천을 해야 되고 법주에 제지 올리는 스님의 법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염불삼매 증득의 방법, 염불삼매를 증득해야 극락세에 갈수 있다 했는데 방법론. 간절한 마음으로 염불삼매 이 얘기도 잘 들으세요. 그냥 입으로만 송불이라 그러지 입으로만 독송하고 입으로만 남无阿弥陀佛를 하는 건 재울릴 때 그냥 장음염불할 때 남无阿弥陀佛를 몇번 하면 조상들이 다 극락세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불삼매 증득이 상당히 중요해. 첫 번째 방법 간절한 마음으로 절심 간절절 절이 왜 절이냐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란 얘기도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아미타불 본원력이라는 건 법장 비구가 수행할 때 48대 원을 세운 걸 얘기해. 본원력. 극락세계에 나는 건설할 거고 건설해가지고 그 세계에 나를 불, 내 남아미타불 불러가지고 극락세계에 심려왕생원 못 가면은 나는 성부르지 않겠다 한 거. 그 40, 19대 원, 18대 원. 48대 중에서 18, 19원. 절 간절한 마음으로 본원력을 믿고 칭명염불, 남아미타불이 됐던 그 모든 그것을 칭명염불을 부처님의 남아미타불, 남무관세음보살, 남무지장보살 뭐 등등 해서 이름을 일컬을 칭자 일컬어서 염불을 해라. 그래 염불을 쭉 합니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그러니까 염불하는 나도 잊어버리고 부처님도 잊어버려야 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데 뭐 염불하면서 망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가 돼서 부처님과 내가 소통이 돼야 돼. 부처님과 내가 소통. 부처님의 가피를 입으려면 수행을 하려면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해야 소통이 되잖아요. 부처님은 동쪽으로 가야 깨달을 수 있고 가피를 기도 성취할 수 있어. 그런데 언제로 뭐 서쪽으로 가면서 뭐 목적지 간다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불과 소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한다. 부처님 채널에 맞추자 이거요. 여러분들이 BTN 불교TV 맞춰야 그 테레비가 볼수 있잖아. 그 프로를. 그래서 부처님의 소통이라는 건 부처님 채널, 예? TV 채널 뭐뭘 보든 간에 맞춰야 나오지 안 맞추면 안 나오잖아요. 맞춰라. 그래서 안으로는 내 안으로는 불기망념이라. 망념 일어나면 안 돼. 염불하면서. 안으로는 망념 일어나면 안 되고 밖으로는 육군육교형. 아니비설신 색성양미처법으로 의식되는 세계가 침입되면 안 돼. 밖에 경계가 들어오면 안 돼. 밖에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염불 못 하겠어 하면 염불삼매가 안된 거요. 밖에는 벼락을 쳐도 그 소리가 안 들려야 돼. 염불삼매가 되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래서 안으로는 망념이 일어나면 안 되고 밖으로는 육군육경의 경계가 소리가 들린다든지 경계에 끄달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염불을 하면은 부처님이 나 안에 들어와 나온에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열심히 부르고 이제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면은 삼매지경 가면은 부처님의 광 저기 저그 지혜가 나한테 들어와요. 자비광명이 비춰 지혜광명이 그러고 나는 또 나의 부처님 불심 불성은 또 부처님한테 또 들어가 거기에 같이 하나가 돼 이렇게 그래서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모지른 사람.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열등의식 갖지 말라는 게 나는 성불까지 할 수 있어. 아랑까지 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공이라는 이치가 그거잖아.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요모양 욕결로 아프기만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따지면서 살 수 내가 아니야. 내 생명 무량 공덕의 생명이야. 이걸 살리면서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불승의 지혜가 내 생명 무량 공덕 생명과 계합이 돼. 하나가 돼. 계합이라는 건 서로 이제 같이 이제 소통이 되다 보면 서로 이제 연계되는 거요. 엮어서 서로 너하고 나하고는 소통이 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내가, 부처님 내가 주객이 없어. 부처님은 부처님 주고 내가 객이라면 주와 객이 하나가 됐어. 아니, 비설신의 색성양미 조법이 하나가 됐어. 부처님이 내가 하나 됐어요. 하나가 됐어.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연불삼매를 증득을 한다. 연불삼매 증득을 한다. 여기 연불삼매 증득 방법론에서 연불을 이것을요 자꾸 보고 또 보고 자꾸 시증해가지고 머릿속에 인명하세요. 안 될 때 연불 그냥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망상망 떠오르고 잡념 일어나고. 그래서 연불삼매가 증득된다. 그럼 연불삼매 증득되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또 이어서 연불삼매 필경불.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60권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연불삼매, 연불을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삼매지경에 밖에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하면은 바친이 반드시 부처님을 칭결한다. 근데 여기 이제 판서인데 좁아가지고 이제 다 제가 안 썼어요. 안 썼는데 연불삼매가 이제 반드시 연불 몰입해서 집중하면 필경불 성불한다. 부처님 칭결한다. 살아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쓰는 말 여기서 이제 안 쓸게요. 명경지우 생불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 명경지우 생불전. 목숨이 마친 뒤에는 부처님 나라에 가서 태어난다. 생불전. 부처님 앞에 아미타불 앞에 가서 태어난다. 견피인종 권념불. 자, 그러니 임종을 다다른 사람이 있거든. 부모나 도반이나 누구나. 연불하라고 권하라. 남아미타불에도 속으로라도 하라고 권해라. 걱정 근심 말고 하지 말고 산자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걱정 놓으시고 극락세계 가도록 남아미타불만 하라고 권해라. 무시중상 영천경. 또 그리고 부처님 상을 보든 택마를 보든 남아미타불 관세무살 지장보살 쓴 것을 돌이다 새긴 걸 보든 북구시를 보고들랑 영천경 우러러 받들어 공경하여라. 하여금 영자 명령조사 그렇게 해라. 이게 이제 연불삼매 몰입해서 필견불 하는 얘기를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을 해드렸고 아미타경 제8분에 나오는 이야기 소성근 공덕인연은 왕생불가다. 소성근 이게 8분에 나오는 말씀 작은 성근 공덕으로는 연불 조금 해놓고 뭐 되니 안 되니 왕생하니 아느니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약일일 약일 약삼 약사 야구 양육이 일심불란 아미타불 신불존도 부처님 불르면 좋아. 부처님 불르면 좋아. 문불소설 아미타불 부처님의 불르면 아미타불 불르면 좋아. 듣고 집지명호 부처님의 명호를 집지 머릿속에 입력해서 일심칭명, 일심으로 부처님 이름을 일컬어서 일심불란,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게 하면은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몰입해.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 앞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든 밖에 경계에 끊어지 않아. 헐떡거리지 않아. 안으로는. 밖으로는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않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 어떤 소리가 됐든 어떤 얘기가 됐든 연불삼매에 빠져 있어. 심불전도 하면은 왕생근다 한다. 라는 이야기. 지금 설명을 다 제가 좀 이제 증득하는 얘기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연불 그 왕생극락 하는데 연불삼매 증득이라는 건 용수보살 여러분들 아시죠? 화엄경 약천기 지신 분.
제2의 석가모니 인도 스님.

용수보살, 보살. 그분은 왕생하는 데는 그 용수보살은요, 염불 삼매 수행뿐이 없다. 그 다음에 세친, 유식이 완성자 세친보살도 왕생 조건에 염불삼매 증득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제8분에 얘기하는 아미타부대 불르면 좋아하면은 일심으로 어지럽지 않게 식물염불, 식명염불을 해서 신불전도되면 왕생극락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일심불란 신불전도다. 제8 아미타에 나오는 말씀, 염불안에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마음이 전도되지 않으면 극락세계에 갈수 있다. 착득신두 절망망, 염도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궁강인데, 이게 아미타불 제야방, 장엄염불 할 때, 전도제 지낼 때 장엄염불 할때 이야기인데, 아미타불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얘기는 이제 요건 놔두고, 저는 이제 착득신두 절망망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착득신두 절망망. 염불을 착득한다. 마음머리에. 마음 중심에 아미타불을 꽉 잡으며 얻어. 착득이라는 건 집착해서 내걸 만들어 얻어. 마음머리에 착득해서 간절히 잊어버리지 마라. 아미타불을 부르는 걸. 염도영궁 무념처. 그래가지고 염불하는데 도달하는데 어디에 도달하느냐? 궁한, 궁극에 이르도록 더 이상 너와 염불은 나와 부처님 하나 돼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궁극에 이르를 또 도달할 동안 염불을 하면은 무념초 생각이 없음에 무념무상에 돌아간다. 그때 육문상방 자궁과 보통 여섯 적이라고 그러죠. 제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안이비설치는 여섯 도적이요. 항상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도적놈, 도적놈이라고 제가 표현을, 여섯 가지 도적이요. 그것이 이렇게 염불을 잘하면, 예? 육문상방 자궁광. 여섯 가지 도적놈이 방광을 놔요. 방광을. 어떤 방광을 놓느냐? 부처님만 방광 놓는 게 아니라 자금색 광망, 광명을 놓네? 광명 중에서 제일 빛이 좋은 광명, 육문상방 자궁과 여섯 군데에서. 이게 염불삼매의 가피예요. 사대강건 육군천정 스님들이 아무리 추구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사대강건 육군천정, 여섯 가지 안이비설신이가 여섯 가지 도둑님이 방광을 놓으니까, 사대강건 육군천정 그대로 기도성치고 가피고 성불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엄염불할 때또 나오는 얘기인데, 아차보현 수승행, 무변승부 개해양, 보임, 보온침이 개중생, 소강무량 광불찰. 응?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개송인데, 우리가 보여, 문수보살은 지혜고, 지혜를 알았으면, 부처님 말씀 경전을 알았으면, 보현보살처럼 실천해야 되잖아. 부뚜막에 소금이 부처님 말씀이라면, 국물인데 넣어야 맛있을 거 아니오? 아차, 보현의 수승한 행동, 공덕, 무변승복 개해양, 가시 없이 수승한 복을 널리 해양을 해야 되겠다.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공덕을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모든 중생들한테 보온 침이 개중생, 지옥에 빠져서 모든 중생들이 침이 빠져 있어. 어디에? 지옥에, 나쁜 곳에, 삼악도에 널리 빠져 있어. 이세로 이걸 다 구하기를 원해. 소강무량 광불찰, 빨리 광불찰, 부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또, 우람분절에 그 소개할 수 있는 경이, 몇 개를 소개를 해 올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백중기도 하는 기간이 또 있으니까 좀 제가 말씀을 좀 간간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방송하면서 끝.

거리에 BTN 우리 시청자들한테 ARS를 공덕을 정성들여서 늘려라 그 멘트를 계속 넣는데 한번 제가 방송 중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방송 중에 한번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났느냐면은 우리가 지금도 공덕 얘기, 천도도 공덕이고 모든 보시공도 모두 공덕으로 부모가 존대하고 스님들한테 보시해야 존대하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덕이라는 게 이제 산스크리트로 푼나라고 그러는데 공덕은 뭐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을 때 가는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보시는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공덕이란 뭐냐? 그런데 금강경의 공덕 중에 제일 큰 공덕, 복덕이 뭐야? 7부로 물질로 보시라는 것보다 법보시가 최고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서는 남한테 해서 일러주는 것. 죽을 때 공덕은 행복을 가져가고 죽을 때 가져가고 저 세상에 태어나는데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백중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 한번더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ARS 060-800에 7000번을 공들여 좀 누르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멘트를 꼭 방송 끝에마다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밥밥밥 힘들 때 우리가 그냥 힘들어 힘들어만 하고 짜증내서 되겠어요? 배고픈데 밥밥밥 떡 먹고 싶어서 떡떡떡 하면은 배불러주고 떡이 들어오냐 이 말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지 음식 맛이 나지 이런 말씀 드리고 후에 뭐또할 거야 나는 안할게 아니야. 복 짓는 건 부처님이 미루지 말라 했어요. 때를 놓치지 마라. 남이 있게 된다. 때 놓치면.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법보시. 저는 이 텔레비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전국에 또 세계에 전부 밀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전화도 참한 달에 보통 한잘저저저 보이스 피싱이라고 안 받아서 그렇지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가랑비 옷 젖는다고 ARS를 누르는 얘기를 제가 방송 중에 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왜 드리느냐면 BTN이 참 제작하는데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뭐 없어서보다 그 많은 좋은 프로그램 제작하려면 받아 있으니 이겠죠. 그래서 저는 공덕 짓는 거라는 거, 울력을, 절에서 울력을 하든, 불사에 모든 울력을 하든, 몸으로 때우든, 봉사를 하든, 물질을 베풀든, 법보시든, 손해가 아니고 전부 공덕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공덕은 짐승한테 주는 공덕, 일반인들한테 주는 공덕, 또 스님들 그냥 일반 스님한테 주는 공덕,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원과 아라원과를 증득한 사람한테 주는 공덕이 차등보시예요. 공덕이 돌아오는 공덕이. 그래서 내지갑이 부처님 불사에 보시하는 건 내지갑에 빠져나가서 지갑이 얇아져서 손해가 아니고. 복덕 공덕 통장에 예금을 한 것이어서 나한테 그게 익으면 뻥튀기가 되어서 1,000원이 10,000원. 짐승한테 보시면 1,000원, 5,000원, 15,000원 다 했어요. 그런데 선지식한테 이 법부시하는 불교TV의 하나의 그런 그 방송국 얘기를 하죠. 보시하는 거. 아예 한 분이 강의하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어디가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 손해

손해가 아니고 공덕이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아예 뭐 다음에 또 시간 될때 누를 거야. 텔레비 보기도 풀어 보기도 바빠. 하지 마시고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ARS 060-800-7000번을 진정으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ARS를 누르면 그 공덕이 몇배 돼서 나한테 돌아올 거야라는 걸200% 믿고 누르세요. 반드시. 그게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공덕 짓는데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해도 가장 할수 있는 게 법보시만큼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내한테 돌아오는 뻥튀로 돌아오시는 게더큰게 없다 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천도제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나오는 걸 소개를 못해서 시간이 다돼서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복되게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060-800-7000 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은 동요하고 혼란하고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하지만 물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 것이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

4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열정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2: 예, 서준이 안녕하세요.
3: 네. 어.
2: 앞으로 이끌어갈 100년은 영혼이다. 그래서
1: 토성에 해당하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3: 이거 너무 쉽습니다.
1: 어, 그래요?
3: 너무 알 것 같은데. 네. 3번.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외국어 공부? 오, 동이 네가 웬일이냐? 오늘 절에 외국인 불자들이 왔거든. 그런데 내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1: 오, 그래서?
0: 도망갔지 뭐. 말 시킬까봐.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아? 요즘 한국 불교를 배우러 외국에서 엄청 오잖아.
1: 원래 옛날부터도 많이 왔거든.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당나라 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강원도 춘천의 정평사다.
0: 정평사는 내가 잘 알지.
1: 진짜?
0: 소양로를 지나 오봉산에 위치한 정평사는 고려 초에 창건되어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가 중건한 대사찰이야. 그래서 정평사엔 조선과 고려의 문화유산들이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고려 선원과 인공연못 영지는 빼놓을 수 없는 정평사의 자랑이지.
1: 오, 맞아.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하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정평사로 고고. 중국 당나라엔 태종의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사랑하는 가난한 평민 청년이 있었죠.
2: 감히 가난한 평민 주제에 공주와 사랑을 나눠?
3: 아버지, 용서하세요.
2: 당장 저자를 처형시켜라.
1: 결국 청년은 공주를 사랑한 죄로 사형을 당했고 그 원혼이 다시 태어나 상사뱀이 되었죠. 죽어서도 공주를 잊지 못하던 상사뱀은 궁궐 담을 넘었고 사랑하던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죠.
3: 그만 하늘 풀고 나를 놔주십시오. 제발.
1: 하지만 상사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공주는 매일매일 여위어 갔습니다.
2: 사방에 알아보니 뱀이 떨어져 나가려면 그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구나. 그러니 신라 청평사로 가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거라.
1: 그렇게 공주는 뱀을 감고 먼 길을 걸어 청평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3: 근처에 사찰이 있는 듯합니다. 밥을 얻어올 테니 잠시만 몸에서 떠나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 뱀이 몸에서 떨어지자 공주는 목욕 재개 후 때마침 열린 법회에 참여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 상사뱀이 공주를 찾아 회전문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벼락이 쳐 상사뱀은 죽고 말았죠.

0: 가엾은 뱀아,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1: 공주는 청평사에 공주탑을 세우고 뱀이 된 청년의 해탈을 기원했답니다.
2: 뱀은 해탈했을까?
1: 당연하지. 윤회에서 이 회전문을 통과하고 해탈했어.
2: 잘 됐다. 엄청 불쌍했는데.
1: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욕심이 없던 청평거사 이자현에 대한 이야기로 고고!
2: 잠깐만! 이자현이 누군데?
1: 아, 이자현은 고려 예종 때 대학 서승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낸 선비야.
2: 아하!
1: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고고!
3: 대학 서승, 관직을 내려놓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4: 아내가 죽고 나니 권력이고 금은 보호하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연에 집거해 욕심 없이 살아보고자 합니다.
3: 아, 이복의 대학 서승, 다시 생각해보시오.
4: 신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 예종의 만류에도 이자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청평산으로 향했고, 나물밭과 배옷으로 생활하며 암자를 짓고 정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며 수행의 삶을 살아갔죠.
5: 이 연못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4: 네, 오봉산 그림자가 들이운다 해서 그림자 영, 연못지, 영지라 이름 붙였지요.
5: 이리 청평을 가꾸며 수행하시니 사람들이 대학 서승을 청평거사라 부르는가 봅니다.
4: 청평거사라, 참으로 귀한 직함입니다.
1: 그렇게 청평거사로 평화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예종이 금은 보화를 들고 이자연을 찾아왔습니다.
3: 이 금은 보화면 다시 궁으로 오겠소?
4: 욕심을 버린 자에게 금은 보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만 돌아가시지요.
3: 그럼 가끔 찾아와

0: 가르침을 받는 건 허락하겠소?
1: 저희야 영광이지요.
2: 그 후 예종은 이자연을 찾아와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덕을 배웠고, 이자연은 평생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며 청빈하게 살아갔답니다. 빨리 와.
3: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가겠어.
2: 그래? 그럼 호랑이를 풀어야겠네.
3: 호랑이?
2: 호랑이 때문에 연못을 한 번에 건넌 스님이 있거든.
3: 정말?
2: 당연하지. 좋아. 오늘은 강원도 동해의 삼화사다.
3: 삼화사?
2: 삼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고려 땐 태조 왕건의 원찰이었고, 조선시대 땐 왕명으로 수륙제를 지내던 국가 사찰이었어.
3: 수륙제가 뭐야?
2: 바다와 육지의 혼을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행사가 수륙제야. 지금도 삼화사에선 해마다 10월이면 의규에 따라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개최하지.
3: 아, 나도 10월엔 꼭 삼화사에 가봐야겠다.
2: 그 전에 삼화사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가봐야지. 수리수리 마하수리 두타산 삼화사로 고고! 옛날 삼화사엔 신심이 두터운 젊은 스님이 있었는데, 그만 탑돌이를 하러 온 아랫마을 처녀에게 한눈에 반해 상사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4: 아니 어찌 갖지 못할 것을 탐해 이리 괴로워하는 게냐. 일어나거라. 가서 처자를 보고 오자.
2: 그렇게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데리고 처녀를 만나러 마을로 내려갔죠.
5: 삼화사의 두 스님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4: 시주를 다니다 잠시 밥이나 얻어먹을까 해서 들렀습니다.
5: 안 그래도 감사한 일이 있어 시주를 할까 하였습니다.
4: 아니, 감사한 일이라뇨?
5: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좋은 배필을 얻게 되었습니다.
6: 혼인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5: 예.
6: 아이고.
4: 이제 그만 마음의 애욕을 비우거라.
6: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2: 젊은 스님이 처녀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못해 괴로워하던 그때, 호암사 근처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튀어나왔습니다.
4: 어서 피하거라!
2: 큰 스님은 도력을 발휘해 넓은 연못을 뛰어넘었지만, 젊은 스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4: 아니, 뭐 하는 게냐? 그대로 죽을 테냐?
6: 어린 새끼도 죽음 앞에서 애욕 때문에 주저하다니.
2: 어리석음을 깨달은 젊은 스님은 연못을 뛰어넘었고, 뒤따라오던 호랑이는 그만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젊은 스님은 깨달음을 얻고 정진 수행하여 큰 스님이 되었답니다.
3: 나도 도력을 쌓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2: 넌 다리가 짧아서 안 돼.
3: 뭐가? 저 강 속의 검은 길이 뭔지 알아?
2: 저건 서역의 약사 삼불이 용을 타고 오신 길이야.
3: 삼불이면 세 명?
2: 맞아. 이번엔 삼화사 창건에 얽힌 약사 삼불의 이야기로 떠나봐야겠다. 약사 삼불 이야기로 고고! 신라 말, 용 한 마리가 돌배 하나를 끌고 정라진 폭으로 정착했습니다. 배에는 얼굴이 금빛으로 빛나고 키가 6척인 약사불 삼형제가 타고 있었는데, 큰형은 검은 연꽃, 둘째는 푸른 연꽃, 셋째는 황금 연꽃을 손에 들고 있었죠.
4: 드디어 두타산에 도착했구나.
6: 산의 형세가 꼭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양 같습니다.

0: 터란 이름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니 우리한텐 딱 맞는 산인 듯합니다.
1: 그래, 이제 각자 터를 잡아 사찰을 짓도록 하자.
2: 그렇게 큰형은 흥년대, 둘째는 청년대, 셋째는 백년대를 지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삼원사, 지상사, 영은사입니다.
1: 우리 약사 삼부에게 이리 많은 제자들이 모이니 이 모든 게 부처님의 뜻이로다.
2: 약사 삼불은 많은 제자들을 두어 불법을 전하였는데 삼화사에 안치된 철불은 약사 삼불 삼형제 중 맏형의 불상이라 전해지고 있답니다. 무슨 생각하냐?
3: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해.
4: 뭐가?
3: 너랑 나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친구인 거.
4: 그거야,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지.
3: 그런가?
4: 친구라.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안양 연불사다.
3: 연불사?
2: 연불암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연불사는 안양 삼성산에 있는 사찰인데 신라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불도와 수행을 닦던 구도도량이야. 조선 3대 왕인 태종이 세 분의 뜻을 잇기 위해 사찰을 크게 중창하면서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지.
3: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함께 수행했단 말이야?
4: 맞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바로 이 세 수행자의 이야기야. 그럼 바로 수리수리 마하수리 연불사로 고고!
2: 신라시대의 의상대사와 원효대사는 산속에서 함께 수행할 친구를 찾아나섰는데 바로 평민이지만 식견이 높았던 윤필거사였습니다.
5: 윤필거사!
1: 아이고, 두 대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5: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1: 할 이야기란 게 무엇입니까?
5: 나와 원효대사가 산에 들어가 수행을 할까 하는데 윤필거사도 함께 하시지요.
1: 저 같은 평민이 어찌 두 큰 스님과 함께...
6: 참 겸손이 지나치시네. 식견으론 우리 두 사람보다 한 수 위 아닙니까?
5: 맞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지요.
1: 아,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2: 그렇게 신라 문무왕 667년, 세 사람은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수행할 장소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6: 이곳이 좋겠습니다. 여기 삼성산에서 수행하지요.
5: 산의 기운이 맑으니 괜찮을 듯합니다.
1: 저도 동감입니다. 이 삼성산을 수행 장소로 삼으시지요.
2: 그렇게 세 사람은 삼성산에 자리를 잡고 각각 초막을 지었습니다.
6: 자, 다들 각자 초막에서 수행을 하다 한시에 모여 토굴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2: 세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전엔 초막에서, 오후엔 토굴에 함께 모여 불도를 닦으며 연불을 외웠는데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연불하던 그곳이 연불암, 지금의 연불사가 되었답니다.
3: 아, 그래서 연불암이구나. 난 삼성산에 바위가 많대서 연불암도 바위인 줄 알았는데.
4: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지. 여기엔 워낙 바위가 많거든. 저기 봐.
3: 마에미륵 보살 말이야?
4: 맞아. 그것도 원래는 바위였어.
3: 진짜? 저렇게 큰 바위가 있다고?
4: 믿기 힘들면 마에미륵 보살이 세워졌던 1964년으로 가자고. 자, 고고!
2: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불사는 그만 폭탄에 맞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연불사의 주지로 온 기석화상은 역사 깊은 사찰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했죠.

0: 고승들의 수행처였던 염불사인데 어떻게든 사찰을 다시 일으켜야 해.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방법이 나오겠지.
1: 염불사를 되살리기 위해 매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기석화상의 꿈에 금빛 미륵이 나타나 이마를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2: 네 염원이 무엇이냐?
0: 이 염불사를 되살려 불법을 전하는 겁니다.
2: 당장 마의 불상을 새겨 중생을 구제하라.
1: 미륵은 불상을 새기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석화상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찰 뒤 커다란 바위가 서 있는 곳으로 향했죠.
0: 이 바위로구나. 여기에 마애불을 새기면 사찰과 산 밑을 충분히 내려다 볼 수 있겠어.
1: 기석화상은 8m 높이의 바위에 마애불을 새기기 시작해 5년 만에 미륵불을 완공하게 되었고, 염불사 마애불은 중요 근대 불교 예술의 표본이 되었답니다.
3: 물이 움직이면 달도 움직이듯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현상도 함께 일어나게 마련이다. 탐욕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이로

사리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관음보살 32억 몸을 놔둬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

없이고 온 법계에 혼고혼 삼도고에 벗어나며 삼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천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생

믿음은 험한 바다를 능히 건너가나니 믿음은 마음을 다스리는 뱃사공이다. 부지런히 노력하여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로서 피안에 도달하라.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과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굴레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자신보다 소중한 것을 찾아낼 수는 없다. 또한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BTN 투어에서 7월 26일 일요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납니다. 깊은 산사에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수행의 향기가 머무는 천년 고찰, 예천 용문사 국보 대장정과 천년의 지혜를 품은 윤장대, 고요한 산사 속에서 찬란한 불교 문화유산의 숨결을 만납니다. 새롭게 국보의 가치를 인정받은 계심사지 5층 석탑, 천년의 시간을 견디며 묵묵히 중생의 길을 밝혀온 국보 앞에서 잊고 있던 마음의 평화를 만나보시죠. 이번 순례에는 BTN 가족기도 도원 스님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은 수행이 되고 한 번의 합장은 기도가 되는 시간. BTN과 함께하는 예천 국보 순례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만듭니다. 성부나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사를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비를 위해서 만약 성부를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사를 위해서 유도하고 실제로 유도야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0: 다짐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고 권세는 노래가를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4: 이렇게 하면 되는데.
5: 사열해 볼려 사열해 볼
6: 연불 좀 듣고 싶은데.
7: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고마워요.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공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때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욕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갔나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대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원교 나무 대방광 물 화엄경 나무 대방광 물 화엄경 나무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계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 주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하살.

이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네.

은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주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원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5000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1: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장의 종이를 구겨버릴 때 몇 그루 나무가 베어질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신고 다닌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위협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먹다 남긴 밥알들이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아땀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몇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되었는지 나는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며 받아들인다는 그 말이 스스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시간이 간 뒤에야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늦지 않게 한 번씩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12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0: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아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 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0: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

0: 것은 산불을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만 4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제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제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제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제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된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광고 나오네.
1: 엄마,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니까?
2: 바바바라밀다 신경관자제보
3: 나상도 남궁진의 그럼 열정
4: 가수님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5: 예, 서준이님 안녕하세요.
1: 네.
5: 앞으로 이끌어갈 백년은 누구다. 그래서
3: 토성에 해당하는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거 너무 쉽습니다.
3: 어, 그래요?
1: 너무 알 것 같은데. 네. 3번.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0: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자비수행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국제선명상대회 컨퍼런스에서 자비명상이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에선 불교의 자비가 어떻게 형성되고 교육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음 챙김을 공교육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사찰 숲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사찰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 공존 지역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청년들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보존하는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 첫 시도입니다. 붓다워싱의 우려 속에서도 청년들의 마음 굶주림을 불교의 본질로 채워주려는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네 번째에선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자살과 우울, 불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의 자비 수행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소개됐습니다. 조계종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에선 자비명상이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와 함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우리나라 청년 자살과 우울, 불안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불교의 자비 수행이 이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한국사회 마음건강을 위한 자비와 명상을 주제로 열린 2026 국제선명상대회 국제컨퍼런스, 미국 에모리대학교 명상과학자비기반윤리센터 롭상텐진내기센터장은 현대의 다양한 정신, 신체질환과 만성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5학기 동안 진행한 연구에서 일반 건강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하루 평균 15분의 CBCT 자비명상을 실천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염증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미국 내 자살률 1위 직업인 의사들이 당면한 정신, 감정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교내 의대생 대상 10주간의 자비 훈련으로 우울감과 외로움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지표를 바탕으로 자비는 단순히 타고나는 기질이 아닌 훈련으로 학습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2: What would be the antidote for that?

0: And that is what the compassion proposed, that compassion is not a religious value. It's not Buddhist, it's not Christian, it's not, you know, religious, period. It's a basic human value.
1: 에머리대 티모시 해리슨 CBCT 디렉터는 자비심과 회복 탄력성은 함께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에 앞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아보는 자기 자비가 중요하다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자기자비는 공동체를 향한 자비로 확장될 수 있고 사회적 연결감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2: Finding purpose in serving others, spending more time with others, and that have been shown to be true through happiness interventions are because they make people feel more connected to other people.
1: 조기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머리를 맞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마음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3: 자비의 과학적 근거와 실체적인 응용은 한국 사회의 마음 건강 문제를 보다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소중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4: 논의되는 지혜들이 학교 현장의 노력과 맞물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1: 이날 컨퍼런스에서 선명상 위원장 금강스님의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다 함께 실천하고 CBCT 자비 명상을 체험하는 등 강연과 더불어 명상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5: 선명상 대회 국제 컨퍼런스에선 불교의 핵심 덕목인 자비가 전 생애에 걸쳐 어떻게 형성되고 교육 가능한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한 사회정서 인성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음 챙김을 공교육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미국 에모리 대학의 로저 교수는 성인 위주의 기존 명상 연구가 아동의 성장 과정을 놓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생애 주기에 따른 자비 형성 연구를 내놨습니다. 로저 교수는 성인기 자비심의 뿌리가 되는 영유아기 자비 발달의 네 단계를 소개하고 타고난 성품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규명했습니다. 공감 능력의 47%는 유전적 본성이지만 이를 인류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선 후천적인 양육과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부모나 교사가 자비 훈련을 받으면 아이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정서가 안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 I think parents who can teach their child that they can handle stress become children who can handle the distress of others.
6: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종교색을 빼고 과학의 언어로 자비와 명상을 가르치는 공교육 프로그램이 이른바 C-러닝입니다. 사회적, 정서적, 윤리적 학습의 앞글자를 딴 C-러닝은 기존의 감정 조절을 넘어 타인을 향한 자비와 인성교육까지 아우르는 게 특징입니다.
7: Program to cultivate those competencies, including emotional intelligence, right? Ethical engagement, ethics. Right? Ethical discernment.
6: 실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의 산불이 나기 전 신체 감각을 통해 불씨를 먼저 알아차리는 법을 배웁니다. 지난 2년간의 연구 결과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불안과 갈등은 물론 교내 따돌림까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한 인성 함양을 넘어 학교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지표가 증명되면서 C-러닝의 공교육 도입 필요성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7: And the educational program here refers to systematic way of cultivating them. There is a way, there is a mechanism through which we can cultivate these values within us.
6: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늘어가는 지금 학교를 자비와 치유의 공간으로 바꾸는 명상 교육은 이제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5: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21일 239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어제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과 종책모임 선우회 회장 보인스님, 정법회 회장 탄원스님, 종회의원 보화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5일 회기로 239회

0: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종책 모임 정법회 회장 탄원 스님이 대표 발의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소집된 임시회는 선거법 개정안 등 지난 23일 성원 미달로 열지 못하고 해산한 238회 임시회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탄원 스님은 은혜사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위원 관련 선거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종회 소집 요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 이번 종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1000년 넘게 수행 환경을 지켜온 사찰숲이 생물 다양성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정책 세미나를 열고 사찰숲의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사찰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 공존 지역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700여 년 동안 수행 환경을 지키며 생물 다양성까지 함께 보존해온 사찰숲. 오늘날에는 탄소 흡수와 수원 함량, 문화 경관 형성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보전 정책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보호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사찰숲의 공익적 가치와 자발적인 보전 노력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찰숲의 자연공존 지역 적용이 제시됐습니다. 법적 보호 지역이 아니더라도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사찰숲의 생태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받자는 취지입니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찰숲이 자연공존 지역 판단 기준에 대부분 부합하며 영월 법흥사 사찰숲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높은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 7개 원칙을 사찰림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전체가 다 맞아떨어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OECD 대상지 중에 이렇게 잘 정합되는 곳들이 좀 드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 오충현 교수는 이어 사찰숲이 자연공존 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 내 인식 전환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사찰숲이 자연공존 지역으로 등재되면 생물 다양성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등 다양한 지원과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그동안의 사찰숲은 깨달음과 마음 치유 공간이었다면 자연 공존 지역으로 인정이 되면 이제 지구 생명 공동체 글로벌 보존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인증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불교철학의 생물 다양성 생명 존중 사상이 어떻게 입증이 되는 그런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거고요.
1: 스님들은 특히 자연 공존 지역은 규제 중심 보호 방식과 달리 소유주와 관리 주체가 함께 협의하여 보존하는 제도인 만큼 사찰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생물 다양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4: 사찰이 스스로 보존의 목표와 관리 방향을 정하고 수행 환경을 유지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주체로 참여한다면 사찰숲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자연 공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5: 환경위원회도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사찰숲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올바르게 인정받고 종단의 환경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감소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사찰숲이 세계적인 자연 공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이젠 불교 문화유산을 보는 시대에서 지키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청년들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보존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월정사에서 열린 첫 현장 교육을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불교 문화유산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배우고 미래 세대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현장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지난 7일 불교 문화유산 청년과 만나다 프로그램을 천년의 역사를 품은 오대산 월정사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문화유산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을 청년과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 첫 시도로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 문화유산 지킴이를 양성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마련돼 누구나 문화유산을 가까이서 배우고 체험하며 가치를 함께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7: 불금이실까요?

0: 관련돼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많고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청년들이 교육을 이제 신청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불교 유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전체적인 문화유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진로에도 연결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안내하고자 이렇게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1: 참가자들은 월정사 경례를 걸으며 국보인 팔각구층 석탑과 석조 보살 좌상 등 오대산의 대표 문화유산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유물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며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체감했습니다.
2: 국보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지만 동시에 만들었다기보다는 각 석탑이 만들어지고 보살상이 다른 곳에 있다가 옮겨져 왔을 가능성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 이어 월정사 성보 박물관으로 이동해 오대산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품은 다양한 성보 문화유산을 직접 감상했습니다. 학예사와의 만남에서는 유물이 조사와 보존 처리, 전시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들으며 문화유산을 지키는 현장의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3: 저도 불교 미술 전공을 하고 미래의 학예사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학예사님의 설명 직접 들으면서 어떤 성보문화관 관람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고 싶을 만큼 도움이 많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 불교 중앙박물관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과 일반 국민이 불교 문화유산을 더욱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함께 실천할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유산을 보는 것을 넘어 함께 배우고 지켜나가는 새로운 첫걸음.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교육은 우리 불교 문화유산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4: 무늬만 불교를 표방하는 상업주의, 이른바 붓다워싱의 우려 속에서도 청년들의 정신적 허기인 마음 굶주림을 불교의 본질로 채워주려는 진짜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힙불교 넥스트 네 번째,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소비재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 교리를 현대적으로 번역해 청년들의 치유 창구가 돼주는 사례들을 양육은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5: 무한 경쟁과 스펙 쌓기 속에 내몰린 청년들이 겪는 극심한 불안과 결핍, 이른바 마음 굶주림입니다. 겉모습만 힙하게 포장한 상업재가 아니라 굶주린 마음을 달래주는 실질적인 치유 창구 역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파격적인 문화 행사로 화제를 모은 불라조아 페스티벌. 청년들이 사찰에서 DJ 비트에 맞춰 뛰고 호흡했던 이 행사는 청년들에게 유흥이 아닌 묵직한 철학을 메시지로 던졌습니다. 나라는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불교의 핵심 교리 공사상을 청년들이 몸으로 체감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비워내는 해방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입니다.
6: 새로운 시도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에 이제 막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데 불교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고 그런 청년들은 뭔가 재미를 또 흥미거리가 있는 곳에 가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체험을 원해요. 직접 자기 체험. 그래서 그 자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절집안에 많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새로운 그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5: 도심 속 연화사가 진행 중인 청년 밥심과 사찰 내 미디어 공간인 MJ 스튜디오 역시 청년들의 결핍을 다방면에서 채워주는 창구입니다. 청년 밥심은 취업난과 고물가에 지친 청년들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를 대접하며 불교의 자비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찰 안에 구축된 MJ 스튜디오는 청년들이 스스로 내면을 돌아보는 마음 챙김의 서사를 직접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작의 장이 됐습니다. 단순히 밥 한 끼, 공간 한 칸을 내어주는 것을 넘어 청년들의 몸과 마음 굶주림을 동시에 치유하는 단단한 정신적 기지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7: 저희 연화사는 청년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수계식 때 60여 명이 동시에 이제 수계를 받으면서 그들 대부분이 포교원에서 발행하는 신도증 발급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내만 했지 강연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나가는 것들이 이제는 결실로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여기에 제도권 종단 역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0: 본질적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계종 산하 도반 HC가 운영하는 불교 문화상품 브랜드 부쯔는 종단이 주도해 청년들의 일상 속 마음 챙김을 캐릭터와 굿즈라는 젊은 감각으로 녹여낸 상생 사례입니다. 여기에 민간 영역 창작자들의 진정성 있는 참여가 더해지며 무늬만 불교를 흉내낸 붓다워싱 콘텐츠들을 안팎으로 걸러내는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1: 붓다워싱이라는 말이 아주 새롭게 또 신조어로 잘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보급이 되고 확산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는 그런 우려도 생기고 또 이게 저 기업하고 연결돼서 상업성이 있어야 되고 수익성이 발생돼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순수한 불교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회 한 조류고 흘러가는 거거든요.
0: 돈벌이에 급급한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불교의 핵심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려는 문화주역들의 노력. 지속가능한 불교 문화 생태계가 진정성이라는 진짜 알맹이를 만나면서 삶의 결핍을 마주한 청년들의 가장 단단한 정신적 안식처가 돼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불기 1570년 병오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수행점검과 정진 의지를 다졌습니다. 어제 신흥사 선체험관에서 열린 포살법회에는 본말사 스님과 안거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사 현담 스님을 계사로 법망경 보살계본을 합송하며 계율을 되새기고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현담 스님은 스스로 계를 점검하고 용맹 정진하는 수행 원력이 어지러운 세상에 희망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며 청정한 수행과 지계를 당부했습니다. 포살법회에 참석한 안거 대중은 법망경 보살계본을 합송하며 수행을 점검하고 계율을 지키며 청정한 수행을 이어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외로워졌다. AI 시대, 인간의 길을 다시 묻다. 퇴우 정념 스님의 신간, 퇴우 정념 시대를 깨우다. AI 시대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민족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732-2403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서는 오는 7월 12일 제주불교 충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기리는 추모 달해제와 제12회 신행숙이 공모 시상식을 봉행합니다. 암울했던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등 호국불교의 앞장선 스님을 기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24-6830번입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0: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508-3636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당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0: 명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방송 제목 투게더에 대해서 여러분께 벌써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즉 불교에서 추구한다는 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고 그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 화합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지만 깨달은 이후, 바로 깨달은 이후에는 중생들과 함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같이 나누셨던 부처님의 그 모습과 같이 계율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함께하는지를 알고 자신의 수행이라고 하는 게 나를 통해 깨달았지만 타인과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깨닫기 위해선 그들과 더불어 존재할 때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 투게더라는 방송 제목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속에서 자칫하면 다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같이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희생이 아닌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봐 줄 줄 알고 나의 모습도 또한 나의 모습대로 갖고 나가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를 함께 바라볼 수 있을 때 화합의 가치가 가장 극대화되고 불교에서 추구하는 바로 법계 그리고 승가, 화합 이 모든 단어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투게더 주제 다르기의 투게더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모습도 다르고 하루의 일상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로 두고 있진 않습니다. 다른 종교, 과학, 그리고 세상 모든 게 시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직선적인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1이 지나면 2, 3, 그리고 12시간, 24시간, 그래서 365일이라고 하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불교라는 종교 내에는 시간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 바라보는 시간은 밀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한 시간을 살더라도 그 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그 한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내가 했느냐에 따라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모두가 다 다른 시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2026년의 딱 절반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은 7월로 넘어가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이면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낸 뒤일 겁니다. 즉 이렇게 시간이라는 개념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즉 그렇게 시간을 다르게 살듯이 삶도 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점차 우리 사회는 다른 모습보다는 획일화된 하나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는 듯하여 오늘 투게더에서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품어줄 수 있으며 다르다는 걸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것을 불교적인 계율로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쫓아가고 따라가고 앞서가고 비교하고 경쟁하기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혹시라도 뒤처질까 봐 열심히 하루도 달려가고 또 누군가에게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또 따라서 그러한 모습을 하죠. 특히 SNS나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비춰진 모습들이 아 나는 저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라는 그러한 열등감을 일으키고 그 열등감은 계속 따라가는 삶을 만들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숫자에 의존하다 보니 그 누군가의 숫자보다 내가 앞서가야 되고 숫자를 비교하다 보니 항상 경쟁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24시간 속에 충분히 나의 시간, 나의 하루를 보낼 수도 있지만 쫓아가고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 정작 하루라는 시간 속에 나를 위해 쓴 시간이 한 시간이라도 있는지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출근을 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퇴근을 해서 집에 오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일상을 똑같이 영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갈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출근을 할 것이며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집에서 여러 일들을 하는 그렇게 우리는 그 삶을 살지만 그렇게 내 삶을 영위하고 만들어가는 게 아닌 그 속에서도 오히려 계속 비교를 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점차 우리는 급하고 빨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르다 보니 자칫 우리를 놓치게 되고 우리를 놓치다 보니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점차 옅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며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사회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라는 거대한 시계바늘 속에 한 톱니바퀴로서 내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똑같은 모습의 톱니바퀴가 되려고 하고 모두가 똑같은 획일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모두 그렇게만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일을 분명히 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 일이 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통해 저 사람의 일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한번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이 아닌 획일적이고 따라하는 모습. 제가 여기 재미있는 사진을 좀 갖다 놨죠. 저기 보시면 지하철에서 찍힌 사진인데 한때 저 운동화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다 똑같이 저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었는데 우리 보시면은 여기 유명 등산 브랜드의 이 패딩 점퍼라고 하죠. 이것을 모두 학생들이 졸업식에서 똑같이 입고 있는 겁니다. 저게 교복인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려고 산 것인지 아니면 안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산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저 패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저도 하도 많이 입길래 저게 따뜻한가 보다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패딩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요? 등골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저걸 사주기 위해 부모님들의 등골이 휜다고 해갖고 근데 저거를 안 입으면 이 시대의 학생으로서 마치 자신이 뒤처지고 있고 자신이 못 산다라는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활부를 내서 저 비싼 것들을 저렇게 모든 학생들이 입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모습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모두가 명문대학교만을 추구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빙

산의 일각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모두가 좋은 과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과를 나올 필요도 없죠. 얼마 전에 KBS에서도 나왔던 조금 가슴 아픈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우리나라에선 다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사가 내과나 외과 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피부과나 미용을 주로 하는 의사가 돼서 큰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걸 배우려고 하죠. 저기 보시면 모두가 똑같은 톱니바퀴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역할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할까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곳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어쩌면 불교에서 부정했던 아트만, 아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저런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브라우만이라고 하는 또는 창조주라고 부르는 신이 모두를 똑같이 만들어 놨고 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결정되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근데 현대가 돼서 스스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만 더 발버둥 치고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아트만을 부정하시고 내가 어떠한 행을 하냐에 따라 나의 삶이 만들어지고 나의 행에 따라 내가 고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천한 존재도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다양한 삶을 나의 행을 통해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점차점차 비교와 경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그러한 카스트적인 그리고 결정전적인 삶에 우리 스스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릅니다. 다른 모습에 대한 불편함, 다른 행동에 대한 성가심,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 다른 삶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다른 모습, 다른 행동, 다른 거, 다른 삶, 얼마든지 살아가도 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모습이 다릅니다. 부모님과 닮긴 했어도 똑같은 모습은 아니죠. 여기 아마 투게더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또는 또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되실 텐데 손주 손녀 아들 딸들이 내 삶과 같이 내 마음과 같이 똑같이 안 되죠. 왜?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거를 인정해 줄때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모습 속에 그 아이들이 또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행동입니다. 나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행동이 있어야 다른 것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행동과 다른 것은 다른 삶을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 다른 행동, 다른 것, 다른 삶, 이네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가 꿈꾸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자유로우셨는지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간에 눈 뜨셨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출근 준비 또는 등교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늦을까 대중교통 시간에 맞춰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오셨을 겁니다. 때론 뛰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그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직장이나 학교에 도착해서 출근 시간에 맞춰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겠지만 그냥 다 먹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커피도 드셨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 일을 다시 해서 끝날 시간만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마치 자유를 얻은 것이냐 편한 마음으로 나와 고스란히 집으로 돌아가죠. 또는 뭐 회식이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시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잠에 들었을 겁니다. 이 일련의 시간 속에 자유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실제로 정신철학에서도 그래서 현대인에게 자유의지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속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공부

공부를 하시든 그것을 나를 위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있으면 여러분이 사라졌던 자유의지가 다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오전 녹화다 보니까 제가 대전에 있어서 대전에서 부랴부랴 새벽같이 준비해서 시간에 늦을까 조금 일찍 올라왔습니다. 평상시보다 오늘은 한 15분 정도 일찍 나와서 중간에 휴게소도 한 두 군데 쉬고 쉬면서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편안하게 좀 하니까 훨씬 더 홀가분했었습니다. 별거 아닌 그 작은 것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챙기거나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똑같은 일상이지만 조금 더 여유롭고 그 여유 속에서는 나의 하루를 좀 더 영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쩌면 우리는 놓쳤던 자유라고 하는 또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시 스스로 되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르기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다면 지금의 여러분, 지금의 우리, 지금의 저는 과연 필요할까요? 모두가 다 BTN에서 투게더와 같이 계열 방송을 다 한다면 굳이 법장 스님의 투게더라고 이름할 필요가 있을까요? BTN의 투게더라고 해서 누구든지 하면 되고 똑같은 방송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굳이 여러분들이 저의 이 투게더를 보시지 않았겠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도 모두가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의 역할은 사라질 겁니다. 역할이 없다면 행할 것이 없어지고 행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다면 나는 과연 어떤 존재로 존재하게 될까요? 그리고 존재라고 할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남겨져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서 또 다른 존재의 대체제로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새 현대과학 용어 중에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AI와 휴머노이드,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라고도 부르죠. 그런 존재들을 만들 때 점차 인간과 닮은 모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고 인간을 존귀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점차 무엇이 됐든 인간화, 인간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게 되면 똑같은 게 아닌 비슷하기 때문에 불쾌하고 굉장히 어려운 존재로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남아있죠. 왜 닮았는데 불편할까? 미국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의 얼굴인데 여러분들 저 얼굴이 조금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시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써있죠.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 이론에서 두 개의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영화 뮤지컬 캐치라고 하는 뮤지컬 속에 고양이를 사람 얼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보니 닮은 듯 안 닮아서 불쾌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과학적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산업용 로봇, 우리 요새는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커피 로봇들이 있어서 이렇게 팔만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거 우리가 인지할 때 아 로봇이구나, 로봇으로서 일을 하는구나 정도 싶습니다. 또 봉제 인형 같은 경우 우리가 인형은 귀여워서 강아지 인형이나 고양이 인형 같은 것들을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사람과 닮은 사람 인형을 넣어서 최대한 흡사한 모습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화 중에도 공포 영화에 인형이 나오는 게 있죠. 사탄의 인형이라고 해갖고 막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있죠. 사람과 똑같이 팔다리가 있고 얼굴이 있다 보니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막 살인을 저지르는 무서운 그러한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죠. 바로 저 불쾌한 골짜기입니다. 똑같아지려고 하고 닮아지려고 하면 어느 순간 불쾌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닮은 건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닮을 필요가 없이 다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그것의 모습을 확실하게 갖는다면 전혀 불편한 것이 또는 불쾌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AI 로봇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일단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면 우리가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6년 현재에 나오기 시작하는 최첨단의 AI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시면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대 산업에서 만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그냥 동그랗죠? 그리고 몸에 앞뒤가 없습니다.
앞에 레이더가 있다 보니 고개만 돌리면 그냥 등 쪽이 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구조도 그런데 우리는 가슴과 등이 있다라는 구별이 있지만 로봇에게 굳이 그런 구별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적인, 로봇 같은 모습을 사용하다 보니 훨씬 더 사용하기도 좋아지고 우리가 볼 때도 아, 한국에서 만든 대단히 좋은 휴머노이드라고 우리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에 하나 한국인의 모습을 따라서 비스무리하게라도 만들었다면 일단 우리는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았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202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한 인간과 비슷하게 로봇을 만들려고 여러 회사, 기업들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판단한 이래 로봇은 로봇다운 모습을 갖는 게 정답이구나라고 해서 점차 그렇게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제대로 된 모습, 또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요새는. 그래서 그 존재의 지능을 따로 그냥 그렇게 독립적으로 머신으로서, 장비로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름에 대해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또 바르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망경 제8중계 간석가야계에 그와 그것의 내용을 전하는 계율이 있어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색하게 하지 말며 인색한 원인과 인연과 법과 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 보살은 모든 이가 찾아와 구걸을 하면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베풀어야 하거늘 악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조차 베풀지 않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이나 한 개송, 티끌만큼의 법도 설하지 않으며 도리어 꾸짖고 모욕을 준다면 이는 보살의 발아이죄인이라 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스스로 인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베풀 필요가 없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고 하는 틀 속에는 가족, 지인을 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또는 나의 동창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에는 타인으로 배제하기 시작하고 인색하게 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카르텔은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원래는 최초에는 이 경제 용어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업체에서 경쟁을 없애기 위해 이것들을 잘 합의하에 이용해 가는 거였지만 미국으로 그것이 넘어가면서 좀 더 나쁜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 집단, 뭐 예를 들어 마약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공동의 악한 이익만으로 모인 집단 폭력 배를 카르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요새는 한국으로 넘어오다 보니 어떤 특정 집단, 특히 혈연, 지연, 학연 그런 식으로 묶여서 그들만의 것으로만 딱 뭉쳐있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배제하거나 인색하게 구는 것들을 카르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폭력 집단입니다. 때리기만 해서 폭력이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룹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고 인색하게 군다는 것, 그 자체도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망경 간석과에게서도 그것은 보살의 발아이죄라고 해서 큰 죄로서 두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고 다른 존재들을 대해주지 않으며 인색하게 군다면 그것은 분명히 악업을 짓게 되고 악업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인정할 줄 알 때 그리고 그에게 인정을 베풀면 그에게 인연이 일어나 우리는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인정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연이 생겨나죠. 그리고 나와 그가 우리로서 함께 살아갈 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첫 시작은
인정이라고 하는 그를 바르게 그로서 바라봐 줄 알고 다르다라는 그 모습을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획일화되려고 하려고 하고 나와 같은 쪽으로 억지로 끌어당겨 우겨 넣으려고 한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서 일단은 그건 인정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조차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은 절대로 생길 수 없고 좋은 인연이 아닌 악연이 돼서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다툼과 경쟁과 비교로서 한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지칠 것이고 오늘이 지쳤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으며 나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끔찍한 시간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바라봐 줄 줄 알고 그냥 고스란히 인정하기 어렵다라면 그냥 지켜봐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켜보기만이라도 한다면 그 지켜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했었구나. 이런 점들이 나와 달랐구나.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도 당연히 그걸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와 내가 함께 모여 합장의 모습과 같이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왼손 오른손 서로 다른 손이 하나로 모인 이 자체가 바로 인정하는 모습이고 이 안에 불법인 인연이 담겨 있고 그에게 공손히 인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습이든 행동이든 표현이든 언어이든 성격이든 생각이든 이 모든 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인정할 때 그에게 나도 다시 인정될 것입니다. 모습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표현과 말투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생각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죠. 근데 그것을 그냥 바라봐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요새 조금 재밌게 MBTI라는 게 있죠. 저는 이제 제가 동대에서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학기가 있을 때는 ENFJ입니다. 학생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E라고 해서 좀 더 사람들과 함께 외향적으로 많이 하지만 학기가 끝나고 혼자 연구를 하거나 뭐 논문이나 책을 쓸 때는 I로 또 바뀝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절에 요사체에서만 있는 걸 좀 좋아합니다. 누구 만나는 것도 좀 좋아하긴 하지만 일부러 약속을 잡거나 그러진 않는 편이긴 하죠. 그렇게 또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MBTI라는 걸 말씀드리냐면 요새는 MBTI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면서 옛날에 혈액형으로 해서 좀 폭이 좁았던 게 조금 더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묻죠. 너 혹시 I야? 너 혹시 T야? 뭐 J야?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느낌도 좀 갖긴 했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쭉 보니 아 너는 T여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인정하더라고요. 아 너가 J여서 그렇게 성격이 꼼꼼하고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서로 조금씩 인정해주면서 아 오히려 이 MBTI라고 하면서 좀 더 양이 많죠. 알파벳이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파생이 되더라고요. 저도 총 몇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한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각각의 성격들을 서로가 혹시 그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아 그러니까 너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바라보는 게 요새 오히려 좀 더 좋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 좀 더 윗세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인정해 줄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이나 또는 사회나 또는 사찰이나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고 혹시 그러신가요? 라고 물어봐갖고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주위가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는구나. 아, 이래서 되게 외향적이시구나. 아, 그래서 좀 이렇게 내성적이시구나. 그런 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돼야 우리도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그들을, 그것을 인정하면 반대로 그도, 그들도, 그것도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세상은 재미로 가득 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똑같으면 무엇이 재미있을까요? 모두가 똑같은 곳에 놀러가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서로 이야기할 거리도 없을 거예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는 풍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먹어봐야 돼요, 가서. 그리고 물어봐요. 그거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는데 나는 그런 메뉴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 그거 안 먹어보고 뭐 한 거야? 뭐 기회가 되면 먹어볼게.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있죠. 저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칼국수나 또는 이게 뭐 메밀국수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꼭 그걸 안 먹어봤다면 아니 그것도 안 먹어봤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사회적인 관계로 좋아하지만 모두가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났을 때 이야기할 거리들이 없습니다. SNS가 사람들과 많이 소통을 하지만 SNS의 폐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똑같으려고 해지는 것이죠. 다 그걸 사야 되고 다 그것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연히 얼마 전에 성수동이라는 데를 이제 운전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굉장히 큰 그 의류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무신땡이라고 하는 브랜드였는데 요새 그래서 찾아봤더니 뭐 남자분들이 이 무신땡 패션이라고 해서 다 그거를 입는다고 합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티에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해 굽이 낮은 운동화를 신고 뭐 모자는 뭘 쓰고 다 똑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패션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복이고 교복이겠죠. 스님들은 다 같은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옷에 대한 또는 그렇게 멋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의 금욕 생활 중에 금욕 수행에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회에 살며 제가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또는 자신의 스타일을 그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서로에 대해 공감대를 이야기하고 공감대는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 없이 다른 걸 찾기 바쁠 겁니다. 근데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 아, 그거 참 멋있네. 그거 맛있네. 그거 좋더라. 아, 그래? 그런 것도 있었구나. 나는 몰랐어. 아, 그런 옷도 있었구나. 또는 그런 음식도 있구나라고 해서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뭘 하든 하나하나가 다 따라갈 수 있고 또는 해볼 수도 있고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법이며 인연입니다. 부처 아닌 것이 없듯이 화두 아닌 것이 없으며 부처 아닌 것이 없듯이 모든 것이 다 부처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며 하나하나 우리가 재미로 또는 삶의 즐거움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법신이라고 하는 법의 상징 절대적인 부처님이 계시지만 화신, 응신이라고 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 나타나시기도 하죠. 그래서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33응신 관세음보살이라는 개념이 불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획일화된 화관을 쓰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경배의 대상이시지만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관세음보살은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일 겁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귀인이라고도 부르죠.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여지고 그 소리에 응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주고 그걸 이끌어준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바로 여러분 옆에서 그대로 화현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간절할 때 찾던 그 목소리 하나가 아버님, 어머님일 수도 있고 또는 부처님일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을 구해주고 또는 여러분의 손을 잡아준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정말 여러분의 서가모니 부처님이실 겁니다. 또는 지쳐있는 오늘 하루에 우연히 찾아온 작은 인연이 그 인연이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거듭나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가 되고 도반이 됐다라고 하면 그 존재는 여러분의 미륵 부처님이실 겁니다. 이처럼 두두물물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다 다르듯이 그 다름 속에 여러분과 인연될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 인연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환희롭고 법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모든 게 여러분의 화신이며 응신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둘러싼 모든 일과 모든 인연과 모든 다름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아를 나를 떠나 참된 나를 참된 여러분을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해인사를 나온 게 1년 반

지났습니다. 나올 때만 하더라도 무엇을 하면서 앞으로 수행을 해나갈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 투게더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어줬었습니다. 투게더라는 방송도 여러 불교계 미디어랑 언론이 있지만 처음으로 계유를 다뤘었습니다. 처음에 걱정들도 많았었어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인기 좋은 경전 또는 법문 또는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죠. 저보다 그런 것들을 더 영험하게 다루시고 그보다 훨씬 더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나름의 노하우로 훨씬 경전을 잘 설명해 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으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것을 쫓아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투게더에서의 법장으로서 참된 저의 모습을 절대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게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로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종종 BTN에서 여러 가지로 저를 불러갖고 쓰시면서 뭐 부처님 오신 날 연등에 MC도 보고 다양한 거뭐 뉴스도 하고 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제가 투게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해서 이 투게더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훨씬 더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한일부러 이 투게더를 찾아서 봐주시는 이유도 아,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이 방송 시간에 계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구나. 우리가 투게더 앞부분에는 법망경 48경계를 낱낱이 다 배웠고 지금은 사회에 벌어지는 일을 법망경의 내용으로 바라보듯이 이두 가지의 버전을 통해 계율이 우리 삶 속에 깊게 들어있고 우리 삶의 토대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은 함께 저와 수행하고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종 뭐 법회나 여러 강연에서 투게더를 보시는 분들이 저에게 인사해 주시면서 계율을 참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아, 2026년 적어도 나의 수행 속에 법장이라고 하는 한 출가자는 참된 모습이 지금 이 투게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비로소 크게 깨닫고 느끼고 있습니다. 수행자의 모든 행은 수행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수행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지금 하루에 여러 가지 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일은 분명 수행일 것입니다. 참선을 하고, 염불을 하고, 절을 하고, 이 또한 당연히 불도 수행이지만 그것을 넘어 제가 자로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 일들을 하시며 그 속에 불교적인 마음을 갖고 계행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보낸다면 그 모든 것은 분명 수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나의 인연을 그 속에서 바르게 알고 다른 존재를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의 일과 수행을 서로의 자리에서 여법하게 충실하게 한다면 우리 모두 수행자로서 수행의 하루를 살아 모두가 깨달음으로 향하는 그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길입니다. 만들어진 길이 아닌 자신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며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든 반드시 그 정상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 히말라야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도반 준한 스님께서 운영하는 우리 저스트 비 히말라야의 앞쪽에 보이는 히말라야 산맥의 모습인데 뾰족하게 가운데가 이렇게 봉우리가 올라와 있죠. 저 봉우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방향은 없습니다. 저 정상을 향해 가는 걸음걸음이 쌓이면 그 끝에 반드시 저 정상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어느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 현실이 완만하게 가야 된다면 그 길을 가면 되고, 지금 내가 좀더 용기 내 어려운 길을 가서 빙벽을 타고 가야 된다면 그렇게 걸어가도 됩니다. 또는 줄을 잡고 가도 되고, 또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그길 끝엔 반드시 저 히말라야의 꼭대기에 우리는 다 함께 모여 그 정상에서 세상을 내다보며

0: 향이로운 기쁨을,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길이 다 다르듯 그 길이 서로 다름을 알아볼 때 각자의 모습을 함께 바라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인정하면 인정됩니다. 나는 인정하지 못하며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다시금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를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희생하면서까지 인정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을 잘 해나가며 그 속에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일을 놓치면서까지 인정만 받으려고 하고 또는 좋은 사람 컴플렉스로 자꾸 인정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또 다른 병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요새 현대병 중에 좋은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죠.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불교를 통해 여러분 긍정적인 이기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이기주의는 나만 챙기는 거죠. 긍정적 이기주의자.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 이타,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닦고 여러분이 여유롭고 행복해야 그것을 통해 타인의 손을 잡아 그도 이롭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이 안된 상태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수행과 타인의 행복만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지칠 것이고 그 지침 끝에는 다시금 화가 일어나 그를 탓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하는 것이고 그 서로 속에 내가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너만 날 인정해. 나는 널 인정하지 못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인정이란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함께해 왼손과 오른손이 모여 합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공손하게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인연들, 그리고 그 중에 소중한 인연이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인연을 바르게 바라보고 함께 인정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저의 투게더를 같이 인정해서 봐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0: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밌는 불교 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1: 정해선언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길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4: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열두띠 소원지를 찾아보세요.
6: 조선왕실 최초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기원전 57년 파켜거세로부터 56대 경순왕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광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야,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더불어 신라의 그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고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진실한 수행자가 될 수 있는지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1: 그 목적은 오직 성불하고 또 중생을 위해서 모든 진상을 주고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만약 성불을 한다 자기를 위해서 저에게 진상을 위해서 예도하고 실제로 예도야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자,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이보다 위대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타 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불교가 이거는 어떤 종교나 철학보다도 더 대단하다. 라고 제가 말하는 단언에서 말할 수 있는 사실 뭐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부분은 각각 다 치팔 지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 안 해주면 끝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이 뭐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게 뭐 그런 게 어딨노? 라고 하듯이 불교 얘기를 기독교인이나 이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면 끝나는 일인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말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하는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성입니다. 여성의 문제. 예. 기독교에서도 뭐 예수가 뭐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아담을 만들 때 야훼가 아담을 만들 때 입김을 넣은 거죠. 흙으로 만들고 진료는 흙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성적인 부분이 입김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아담이고 그 다음에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일부를 가지고 만든 어떻게 보면 골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여성에게는 신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천주교에서 오늘날까지도 미사포를 쓰고 들어가야 돼.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야 되는 대상이지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리고 여성은 그래서 악에 노출되기 쉽고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이부가 문제인 거예요. 이부가 문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마녀 사냥 걸렸을 때도 다 여성들이 대부분 죽죠. 남성은 거의 안 죽어요. 여성들이 대부분 죽게 되는 것도 여성들에게는 신성이 없어서 유혹되기 쉽고 문제성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남성의 부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독자적인 성이 있는 게 아니고 결혼하게 되면 남성의 성을 따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성은 음란하고 문제가 있고 모든 악들은 여성에게 다 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하는 구조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천주교에는 여성 성직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뭐 삼소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하고 그다음에 원불교 정녀하고 그다음에 천주교 수녀하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드는 레벨이 다르다. 저게 제정신들이 아니다. 우리는 정회원이고 저거는 회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성 성직자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여성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최초의 세계 종교는 불교예요. 불교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불교의 최고 어떻게 보면 장점 그다음에 압도적인 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이런 데서 딴지를 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유교는 어떻게 하느냐? 유교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수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버려질 수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칠거지약이 바람피고 돌아온 바깥 양반에게 웃으면서 대하라 라고 하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어. 이런 불평등한 요구 조건 그리고 남성이 사망하면 여성은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차별적인 측면들을 유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가 550명이 넘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황제는 측천무 혼자입니다. 성신 황제 측천무 딱 혼자고 더 이상의 황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성은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구조가 딱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한 명의 황제도 악녀 같은 태후, 그러니까는 후로 부르지, 황제라고 잘안 불러. 측천무 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성신 황제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까는 거지. 그래서 세 명의 여자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여태후, 서태후, 측천무후 이렇게. 근데 두 사람은 사실은 진짜 후였던 거고, 여태후, 서태후는 후였던 거고, 유방의 부인, 그 다음에 동치제 부인 뭐 이렇게 해서 다 후였던 거고, 측천무후는 사실은 황제까지 올라간 15년 동안 제위를 했었던 690년에서 705년까지 15년 동안 황제를 했었던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까입니다. 그리고 정치도 무지하게 잘했어요. 정치도 무지하게 잘했어. 그런데도 까요. 왜냐하면 여성이 나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같은 그런 인식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인도는 괜찮냐? 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최준식 선생이 뭐라고 한게 있냐면, 책에다가 뭐라고 썼었냐면,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문명이 오래된 데서는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이 차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럼 인도는 어떻게 했느냐? 인도 만만치 않죠. 아우, 이거 진짜 만만치 않다. 만우법전에 보면 남성을 죽인 것은 살인죄, 여성을 죽이면 재물손괴죄. 그러니까 여성은 물건입니다. 여성은 물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머니는 조선시대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꾸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되죠. 왕실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 폐비윤씨 사건 뭐 이런 게 그런 사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연산군이 또라이가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요 어머니 아니야. 저희가 어머니 그러면 예 어머니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게 무슨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도 여기보다는 동아시아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성은 안 뺏었어. 여기는 그냥 부속이에요. 여기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뭐 레이디 퍼스트 뭐 해가지고 뭐 여성에 대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거는 진짜 최근에 잠깐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참정권을 보면 백인 남성들에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흑인이고, 그 다음에 여성이다. 참정권이 부여되는 게. 그러니까 백인 여성도 흑인 남성보다 뒤라니까. 그래서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없어요. 쟤네도 사람이냐? 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인도 심하죠. 그 만우법전에서 여성은 약간 물건 취급하듯이 재물손괴죄. 그리고 율장에 나와요. 부처님 당시에 남성이 없는 가구, 그러니까는 한 집에 남성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가구고 정부에서 그 가산을 정몰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왜 마하프라자 파티의 이모입니다. 부처님 이모. 이모 겸 양모. 양모. 이유는 마야 부인하고 대도가 같이 두 자매가 정반하고 결혼을 한 상황인 거예요. 이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언니가 죽고 나서 동생이 들어갔나? 그게 아니에요. 동시에 결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모 겸 양모라고 하는 설정인 거고, 대도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부인이 출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부처님 주인도 출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남성이 없어요. 정반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따, 야쇼다라, 그 다음에 난타.

순달이 난타랑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는 결혼이 안 됐고요. 요 사이에서 라후라. 남성은 여기 남성, 남성, 남성, 남성. 그리고 여기에 대도가 있고 마야 부인이 있고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생산하고 7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없는 분이고 자, 이 상황에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은 출가했고 부처님이 오셔서 난타를 출가시키고 라후라를 출가시키거든. 이렇게 이게 다 출가예요. 그러면 집안에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 정반왕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잖아요. 아,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뭡니까? 모릅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수제나 비구 얘기가 있어요. 수제나 비구.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수제나 비구 율장을 딱 펴면 수제나 비구 얘기가 나와요. 수제나가 집안이 괜찮아. 집안이 굉장히 괜찮은 애인데 독자야, 독자. 근데 부처님이 막 이렇게 교화를 하실 때 얘가 출가해야지. 그래서 출가를 했어. 출가를 했는데 수제나가 결혼을 한 상황이었었어요. 옛날에 잘 나가는 집은 또 일찍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대. 어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근데 얘가 책임을 안 지고 저 출가할게요 이러고 갚았어.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떻게 됐냐면 또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껄리면 정몰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안 사니까 국가에서 다 환수시켜버리는 거야. 이 집이 잘 사는 집인데 환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앉아야지. 이 양반들은 고리로 나앉아야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야. 이런 불합리한 게 있습니까? 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러고 있었어. 그래서 하루는 한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근이 들었대요. 기근이 드니까 얘가 안 걸리고 있는 거야. 아직 안 걸리고 있는 거야. 안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제나가 자기 도반들한테 그랬대. 같은 스님들한테 이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 닭발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닭발을 하자. 우리 집 앞에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해놓게.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기근이 들더라도 부잣집은 관계가 없잖아. 뭐 경제 위기가 닥쳐 뭐 부잣집은 어느 정도 이상 쫙 올라가는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수제나 비구가 자기 친구들을 도반들을 쫙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서 3개월 동안 자기 집 앞에서 닭발을 했대. 그러면 집 앞에 하면 어머니하고 부인이 음식을 주는 거야. 계속 그렇게 3개월을 했대. 3개월을 하고 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깐 와봐라. 우리가 지금 안 걸려서 그렇지. 걸리면 나나 네 마누라나 다 절단 난다.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는데 아들 하나만 만들고 가. 어차피 네가 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내가 꼭 거리로 나앉아야겠냐? 내가 이 나이에 거리로 나앉을까? 그러니까 수제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그 외면하기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자기 도반들 또 다 떼거리로 데려가서 3개월 동안 다 먹였는데 또 외면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그게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고 뭐 처음 새로 지금 장가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대. 근데 얼마나 용험하냐면 한 방에. 그러면 그 전에 놔놓고 오지. 그렇게 용험하면. 그래서 이게 수행의 힘인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한 방에 애가 생겼대. 그러고 나서 애가 생기면서 여기는 이제 안정이 된 거야. 이 집은. 아싸 이제 이러면서 됐어. 그러고 나서 수제나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좀 약간 좀 찝찝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이때는 계율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어떤 원칙이 없었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잠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출가주의라는 게 다 무너지잖아.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음계예요. 부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승단에서 축출된다. 단 수제나는 이 계율이 정해지기 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청정비구다라고 나와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껄쩍지근하긴 한 차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이게 여성만 남아있으면 가상이 정물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그 당시 유래 나타나고 있다. 2500년 전에. 이게 첫 번째 계율이에요. 율장의 첫 번째 계율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 뭐 출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시고 5년 뒤라는 둥 7년 뒤라는 둥 약간씩 다르게 나와. 그래서 이게 수제나 비구의 이야기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 여성만 나오면 절단이 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 무지하게 낮음 이라고 하는 거고, 사띠라고 있어. 마음 책임이 아니고 사띠라고. 인도는 화장을 하니까 그게 1900년 초까지도 그래요. 1900년대 중반에도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남자가 먼저 죽어서 화장을 할 때 부인들이, 특히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은 부인도 많잖아. 그러면 그 여성들이 그 화장한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같이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수십 명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 능력자지. 능력자지. 그게 지금 인도의 여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냐면, 여성을 출가시키고 그 다음에 동등하게 대우를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여성 해방.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그다음에 여성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봐주는,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획기적인 사건. 그뿐만이 아니고 그냥 획기적인 정도를 넘어서 그 당시에 엄청난 반발이 시작됩니다. 여성을 사람 대접해주는 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판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 때 여성에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여성도 제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진짜 국왕이 날아갈 문제에 벌어질걸?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부처님의 행동 방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었고, 힘든 거를 밀어붙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자가 누구냐면 마하가섭이에요. 마하가섭이 그때도 반대를 하고, 출가할 때도 반대를 하고, 여성 출가할 때도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차 결직과 관련해서도 안한을 이 문제 가지고 질책을 해. 네가 나대서 여성을 출가시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계속 매도한다고. 그리고 여성을 출가시키는 게 누구냐면 안한입니다. 안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대회도 마하프라자파티하고 그다음에 야쇼다라는 왜 출가할 수밖에 없었는가? 기록에 보면 뭐 굉장한 신심이 있어서 출가한 것 같은 식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풍습에는 남성이 없어. 남성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정반왕이 돌아가시면서 사실 석가족 여성, 그러니까는 부처님하고 가장 가까운 이모하고 그 다음에 부인 야쇼다라가 이제 거처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방패가 됐죠. 방패가 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석가족 나라에 오셨을 때, 가비라국에 오셨을 때 출가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노를 합니다. 됐다. 됐다. 그렇게 하고 부처님이 어디까지 가시냐면 바이샬리까지 가요. 바이샬리까지 가는데 이 대도하고 야쇼다라가 맨발로 그걸 따라가더라라는 게 나오는데 그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던 사람이 특히 이제 대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어느 정도는 됐어요.

거예요. 이모면 뭐 어머니보다는 약간 젊겠지만 그래도 뭐 연식이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맨발로 부처님을 따라서 나라를 넘어서 이렇게 움직일 정도까지가 돼버리니까 지금 룸비니에서 바이샬리까지 차로도 한참 가거든. 그런 거를 맨발로 여성이 걸어간다고 하니까 여기가 발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아마 사실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바이샬리에서 아난이 드디어 중재에 나섭니다. 중재에 나섭니다.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대도를 따라서 석가족 여성들 뭐한 500명이 이렇게 따라왔다. 근데 야쇼다라 말고도 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뭐 500명씩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정반왕 같은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한번 상황들이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역학관계들이 좀 바뀌게 되면 거기서 같이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쇼다라나 안 그러면 대도가 위치가 있으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시종 같은 사람들도 같이 움직였을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보통 왕비나 이런 쪽도 바뀌면 그쪽 상궁들도 이렇게 다 물갈이가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을까?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같이 물갈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그 집단이 두 명은 아니고 좀 집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500명까지는 조금 이제 이렇게 과장됐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교 교단에서는 불교 초기 불교 문헌에는 500명은 많다, 충분하다 뭐 이런 의미로 대부분 사용되지 꼭 실질적으로 500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징 숫자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샬리까지 따라왔대. 이 바이샬리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여기 대림 중각강당, 대림사 중각강당. 중각강당은 2층 누각이 있었던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큰 숲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대림사 큰 숲에 있는 중층으로 된 강당. 이거는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부처님 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건 아난의 반신탑입니다. 아난의 탑은 요 바이샬리 쪽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왕사성 쪽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아난이 어떻게 죽는 것과 관련된 아난의 열반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 아난은 갠지스강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양쪽으로 북쪽에는 바이샬리의 탑이 만들어지고 남쪽에 왕사성의 탑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난의 반신탑이고 아난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부처님 탑 정도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후복밀, 원황복밀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여기서 법문을 설하시는데 원숭이가 꿀을 따서 바쳤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이샬리를 갈때 사람들이 여기가 부처님의 신통의 성지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샬리에서의 부처님의 신통은 수명폭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고 그 자리가 지금 현재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건 아난의 반신탑 그리고 아쇼카 석주도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난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난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2차 결집 때 장로 8명 중에서 6명이 아난의 제자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아난에 의해서 마하가섭은 교단의 주류에서 밀려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 데가 이 자리고 이 바이샬리에서 바이샬리까지 따라왔을 때 아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해. 그래서 인정으로 얘기해. 인정으로 처음에는 인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가 이모가 부처님에게 양육한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출가를 허용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은혜는 그게 충분히 공이 있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 은혜는 내가 정법을 가르쳐 준 걸로
이미 상쇄가 됐다. 그 정도면 충분히.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때 오케이를 했으면 이게 부처님이 약간 조금 옹졸한 사람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 아난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샬리 아, 저 뭐야 석가족의 가비라에서 바이샬리까지 따라오도록 했고 이 가비 바이샬리에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오케이를 안 해줘요. 절대 계속 밀당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왜 부처님이 밀당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좀 이따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때 이제 아난이 제기한 논점이 뭐냐면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행을 하면 여성은 깨달음을 얻을 수, 남성만 깨달음을 얻고 여성은 깨달음을 못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성도 정당한 수행을 하면 동등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여성과 남성은 대등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여성은 신성이 없다라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여성에게도 출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대등하다고 해놓고 그 자격을 안 주시려고 합니까? 이 얘기로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러면 출가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성 출가가 허용이 되는데 그 단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부터 이 조건을 수용한다면 출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 그게 팔경계법, 팔경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난의 아쇼카 석주 사자 한 마리짜리 그리고 아쇼카 석주에 뭐 이런 글 같은 게좀 쓰여 있는데 저건 후대에 낙서할 거예요. 이게 이제 팔경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비건이가 지켜야 될이 조항을 너네가 수용한다면 여성은 출가가 가능하다. 수용하지 않겠다면 출가시킬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왜 8개냐? 사진법을 쓰니까 4, 8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된 층위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이것은 나중에 비구들이 협잡으로 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굉장히 재밌어. 보름마다 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구니 승단은 별도 승단이 될 수가 없고, 상망 포살할 때마다, 법문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비구 승단이 있고, 비구니 승단이 있는데, 비구 승단에서, 비구니 승단으로 사람 법사를 하나 파견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건 아난이 오면 제일 좋아했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당신들 출가할 때 역할을 했었고, 라고 하는 게 있고, 제일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주리반특이고, 주리반특은 말도 못하고, 그냥 반개송 외우고, 그냥 졸고 있대, 허허, 이러면서 있대. 제일 싫어.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 기록이 나와. 그래서, 진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비구의 지도에 따라서 안거해야 된다. 안거가 들어갈 때 별도의 승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비구 승단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조계종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은 본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비구니 본사가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승단을 비구니는 만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비구 승단에서 이렇게 파견 들어가는 거죠. 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예. 그리고 안거의 마지막 날에는 비구를 초청해서 그동안에 저지른 자자할 때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비구 승단 밑에 비구니 승단을 넣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계속. 계속 넣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식참아난이는 뭐냐면 3인이가 되고 2년 뒤에 3인이가 되고 2년 뒤에 식참아난이가 되거든요. 식참아난이가 비구니가 될 때, 저 식참아난이는 뭐 하는 거냐면,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출가할 때 티는 안 나는데 임신이 돼 있을 수 있잖아요.